취타 계열의 음악, 취타와 길구낙을 세악 편성으로 연주한 수요남극 중에서 감상해 보셨습니다. 홍종진의 대금, 박인기의 피리, 이기설의 해금, 양연섭의 가야금, 정대석의 검은고, 안승훈의 양금, 김정수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깨달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한 19세기 학자 홍길주 이야기 소개해드렸습니다. 홍길주는 평소에 기록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날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모두 기록했는데요. 자연의 이야기는 물론이고요. 평소에 본 이야기, 들은 이야기, 책 속에서 공부하고 알게 된 것, 또 여행 이야기, 집안에서 일어났던 사소한 일들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깨달음이 있을 때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는데요. 재주는 부지런함만 못하고 부지런함은 깨달음만 못하다. 이런 말을 남겨서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 당연히 여러 저술을 남기게 되겠죠. 평소에 그가 기록을 중요하게 여겨서 남긴 내용들은 물론이고 살면서 깨달음이 있었던 것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의 젖을 많이 읽히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산책길에서 깨달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19세기 학자 홍길주 이야기로 이 시간 시작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6월 15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수룡음 준비했습니다. 오늘 들으실 수룡음의 악기 편성이 새로운데요. 단소하고 또 20세기 전반기에 전승이 잘 안 돼서 한동안 연주되지 않았다가 1980년대에 복원한 옛 악기 월금 이렇게 두 악기 병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수룡음 하면 우리가 보통 생소 병주를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오늘 단소와 월금 병주 수룡음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의 단소, 고보석의 월금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단소와 월금 병주 수령음 들으셨는데요. 현재 국립국악원 정악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 두 분이죠. 김상준의 단소, 고보석의 월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월금이란 악기가 좀 생소하실 텐데요. 예전에는 완함이란 이름으로도 쓰였습니다. 둥근 보름달처럼 생겨서 달 월자를 써서 월금이라 부르고요. 둥근 울림통에 지판 역할을 하는 긴 목이 있고요. 조현장치인 주화가 있고 줄은 4개, 또 괴는 1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파처럼 세워서 연주하는 현악기입니다. 1980년대에 복원이 돼서 국립국악원에서 몇몇 악곡을 연주할 때 간간이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는데요. 여창가곡 우조 중거 청조야입니다. 청조라고 하면 말 그대로는 파랑새지만 소식을 전하는 반가운 사람 혹은 좋은 소식을 담은 편지를 말할 때에도 청조라 쓰고 있습니다. 청조야 오도고야 반갑다 님의 소식 약수 삼천리를 내 어이 건너온다 우리님 만단 정회를 내 다 알까 하노라. 오기가 어려워서 기대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임의 소식이 와서 반가워하는 또 기쁜 마음을 노래하는 음악입니다. 여창가곡 우조 중거 청조야 듣겠습니다. 김나리의 노래, 천재현의 검은고, 이승아의 가야금, 김현수의 대금, 이승희의 해금, 이향희의 피리, 이강삼의 단소, 김윤서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청조야 오도고야 반갑다 님의 소식. 약수 삼천리를 내 어이 건너온다. 우리님 만단 정회를 내 다 알까 하노라. 여창가곡 우조 중거 청조야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이수자이고 정가앙상블 소울지기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김나리의 노래였고요. 천재연의 검은고, 이승아의 가야금, 김현수의 대금, 이승희의 해금, 이향희의 피리, 이강삼의 단소, 김윤서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궁중정제 반주음악 한 곡 골랐는데요. 고려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당학정제 하나, 헌선도 정제 반주음악입니다. 헌선도라는 이름은 선도를 바친다 이런 뜻인데요. 선도는 바로 불로장생의 복숭아 선도를 말합니다. 서왕모가 3000년 만에 한번 열리는 불로장생의 열매인 복숭아를 가지고 내려와서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왕실에서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로 열리는 연향에서 첫 번째 술잔, 제1작을 올리는 절차에서 헌선도 정제를 올렸습니다. 오늘 헌선도 정제 반주 음악 듣겠는데요. 정제곡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쭉 전승돼 온 당악정제 하나, 헌선도 정제 반주 음악 들으셨는데요. 정제곡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골랐습니다. 사설을 촘촘히 엮어 부르면서 첫 시작 부분부터 높은 소리로 질러내는 노래, 역음 지름시조 창내고자입니다. 창내고자, 창을 내고 싶다 이런 말이죠. 창을 내고 싶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온갖 도구를 써서 여러 종류의 창을 만들어 놓았다가 임 생각이 나서 가슴이 답답할 때 열고 닫고 하고 싶다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노래하는데요. 역음 지름시조 창내고자 듣겠습니다. 조일하의 노래, 이영의 피리, 김상준의 대금, 황혜자의 해금, 홍석복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가슴에 창을 내고 있다가 임 생각이 나서 가슴이 답답할 때 여다쳐 볼까 한다. 이런 내용 종장에서 들을 수 있었는데요. 역금지름시조 창내고자 감상하셨습니다. 조일아의 노래, 이영의 피리, 김상준의 대금, 황혜자의 해금, 홍석복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음악으로 웃다리 풍물 준비했습니다. 웃다리 풍물은 주로 경기 충청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연행되는 농악인데요. 경기 풍물, 경기 농악, 남사당 풍물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서울과 가까운 곳을 웃대, 웃다리라 부르기 때문에 바로 이 경기 충청 일부 지역의 풍물을 웃다리 풍물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웃다리 풍물의 경우는 특별히 쇠가락이 발달을 했는데요. 음악 들어보시면 바로 그 모습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남기문 외 여러분의 연주로 웃다리 풍물 듣겠습니다.

웃다리 풍물 들으셨는데요. 남기문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서용석류 아쟁 짧은 산조 준비했습니다. 아쟁은 줄을 마찰시켜 연주하는 찰현 악기인데요. 우리 악기 중에 찰현 악기는 두 종이 있죠. 높은 음을 내는 두줄 악기 해금, 그리고 저음 역을 내는 아쟁입니다. 우리 아쟁산조의 역사는 20세기 들어와서 시작됐는데요. 대아쟁을 개량해서 만든 산조 아쟁으로 연주합니다. 가야금을 활대를 써서 연주하는 방법도 이 산조 아쟁의 형성에 일정 역할을 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아쟁산조는 몇몇 분이 유사 시기에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한일섭, 장월중선, 정철호 이런 분들이죠. 서용석류 아쟁산조는 이 중에서 정철호의 아쟁산조를 이어받은 음악입니다. 서용석류 아쟁산조 듣겠는데요. 오늘 그의 아드님이죠. 서영호의 아쟁 연주,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낮은 음역대에서 폭넓은 농현을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그런 악기라서 표정 풍부한 음향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서용석류 아쟁산조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서용석류 아쟁산조를 그의 아드님 서영호의 아쟁연주로 들으셨고요. 김청만의 장구장단이 함께했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일노래 준비했습니다. 전라남도 진도 지역에서 논에 난 잡초를 뽑는 논매기를 할 때 부르는 절로소리입니다. 명인이 부르는 일노래가 참 운치가 있는데요. 노래 첫 시작 부분은 느린 속도로 부르는 긴 절로소리입니다. 긴 절로소리는 초벌매기 때 부르는 소리이고요. 진양장단에 맞춰 부릅니다. 그리고 두벌 논매기 때의 중절로소리를 부르는데요. 중모리 장단에 맞추고요. 세벌 매기인 만드리 때의 하절로 소리를 부릅니다. 이 부분은 중중모리 장단에 맞습니다. 조공예 외 여러분의 소리, 전라도 논매는 소리, 절로 소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간다. 나는 간다. 임벌 따.

전라도 진도 지역을 중심으로 불리는 노래 논매는 소리, 절로소리 들으셨는데요. 긴 절로소리, 중절로소리, 하절로소리가 이어졌죠. 조공예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서도 선소리 산타령 골랐는데요. 놀량 앞산타령, 뒷산타령, 경발림 이어드립니다. 김광숙, 이춘목 두 분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서도 산소리 산타령 감상하셨는데요. 놀량 앞산타령 뒷산타령 경발림을 김광숙 이춘목 두 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밀양 아리랑 반주 음악 듣겠습니다. 한국 민속음악 연구회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미량아리랑 반주음악 감상하셨는데요. 한국민속음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미량아리랑은 우리가 경상도를 대표하는 민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새마치 장단으로 경쾌하게 부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노래 없이 반주음악으로만 감상해 보셨습니다. 지금 6월이 한참입니다. 6월 중순인데요. 음력으로는 여름의 두 번째 달이 시작되는 5월 1일입니다. 음력 5월이면 우리 12일 중에 유빈음에 해당합니다. 유빈의 유는 인계한다 이런 뜻인데요. 양이 음기를 인도하고 음기가 이를 인계받아서 만물을 무성하게 한다 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음력 5월 중하가 시작되는 날이고요. 하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서 대지의 기운도 한결 다르게 느껴집니다. 만물이 무성해가는 즈음에 우리 마음도 함께 무성해지면 좋겠네요. 우리의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염이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밝은 행복 한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해당합니다. 유빈의 유는 인계한다 이런 뜻인데요. 양이 음기를 인도하고 음기가 이를 인계받아서 만물을 무성하게 한다 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제 음력 5월 중하가 시작되는 날이고요. 하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서 대지의 기운도 한결 다르게 느껴집니다. 만물이 무성해가는 즈음에 우리 마음도 함께 무성해지면 좋겠네요. 우리의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밝은 행복 한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무리에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한 알의 모래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보라. 손바닥 안에 무한을 꼭 쥐고 한 시간 속에 영원을 담아라. 영국의 시인이자 화가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 순수의 전조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월요일 아침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해 볼까요?

작곡으로 티그랑 하마시안의 연주 라일락 듣고 왔습니다. 눈을 듣고 듣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곡이었네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좀 지그시 바라본 적이 있으신가요? 보면 참 신기합니다. 나뭇잎이 밥그릇이 되기도 하고 그냥 천조각인데 갑자기 마법의 망토가 되고 종이상자가 우주선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평범한 물건에 이야기를 더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몸도 마음도 무거운 월요일 아침, 유쾌한 상상과 함께 하루를 좀 더 가볍게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월요일에는 초대석 코너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무대 디자이너 신승열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텅 비어있던 무대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이어가고 계신지 잠시 뒤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 다시 듣기 플랫폼인 팟빵도 즐겨찾기

이야기 해주세요. 자,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 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 한 곡 더 띄워드릴게요. 김사월, 노선택의 Look at Me.

김사월 노선택의 Look at me 함께 들었습니다. 7426번 쓰시는 분께서 박혜진의 문화시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어떤 이야기로 꽉 채워주셨습니까?

주실지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요. 월요일부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만나볼까요?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공연장에 들어가면 먼저 무대를 만나게 되죠. 배우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조명이 켜지고 소품이 놓여있는 무대를 보면서 와,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무대를 통해서 관객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예술가, 무대 디자이너 신승열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저희가 지난주에 문화시대 초대석에서 국립무용단 이재화님 출연하셔가지고 네.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무대에 오르는 작품 탈바꿈 그 안무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네. 그때 오늘 우리 신승열 그 감독님 이야기가 슬쩍 나왔고 그 탈바꿈의 무대 디자인을 맡은 분이 오늘의 주인공이신 겁니다. 자, 무대 디자이너의 세계는 사실 좀 낯선 세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대 공연을 주로 마지막에 관객은 감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다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 세계 자세히 이야기 들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부터 공연 시작이네요.
1: 네.
0: 그럼 엄청 바쁜가요?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1: 지금 무대가 이제 어느 정도 제작되어서
0: 네.
1: 또 색을 입고 나오는 시기라서 이제 체크하고 또 컨펌하고 또 작품에서 또 세 개의 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또 디자인해서 또 채색하고 좀 마무리하는 단계를 진행하고 있고 또 이번 공연은 유독 좀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네. 왜 기존에 있었던 다른 작품과 조금 더 설레는 이유는 뭘까요?
1: 연습을 봤는데 제가 막 엄청 설레더라고요.
0: 네. 예.
1: 좀 굉장히 동적이기도 하고
0: 네. 예. 자, 지난 방송을 들어주셨던 분들은 와, 탈바꿈 공연 진짜 꼭 가보고 싶다 해주셨지만 혹시 방송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이 탈바꿈 어떤 공연인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1: 국립극장 국립무용단의 단원이자 안무가인 이재화의 약간 컨템포러리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0: 네.
1: 안무가 이재화가 한국무용을 하면서 느껴온 한국적인 것에 대한 고찰을 담은 작품을 탈춤과 작가가 느끼는 시대정신을 담은 무용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전통 탈춤의 뭐 형식, 의미 이런 것을 이제 동시대적인 감각으로 가져와서 재해석한 그런 작품 탈바꿈인 네. 거죠. 6월 19일 금요일부터 21일 일요일까지 국립극장 달오름 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아까 제가 잠깐 요즘 일상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공연 앞둔 뭐 연출가나 배우들은 이제 마지막 리허설이랄까요? 최종 연습을 하느라 이 시기를 되게 바쁘게 보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무대 디자인이라 하면 이미 그 공간은 마련돼 있고 거기서 리허설을 할 테니까 지금 시점이면 그냥 모든 게 다 끝난 것인가? 완성되어 있는가? 그거 좀 궁금하더라고요.
1: 뭐 작품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요.
0: 네.
1: 좀 디자인을 하면서 또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서 또 반복되는 좀 확인을 통해서 좀 작은 부분들도 추가되기도 하고
0: 네.
1: 수정되기도 하고 또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좀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우리 직업은 좀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다 해서
0: 왜요?
1: 아무래도 뭐 체크를 계속 하지 않으면 안전과도 관련이 있고
0: 네.
1: 또 계속 수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놓치면 또 공연에 좀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도 좀 긴장하고 공연 전까지는 계속 예, 나를 세우고 있는
0: 네.
1: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0: 네. 그 공연을 하는 동안에 배우들이 안전하게 연기를 펼치기 위해서 이 무대 공간이 안전성에 있어서 계속 체크해야 할 부분은 너무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수정 작업을 거친다 한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어떤 걸까요?
1: 뭐 무용 같은

0: 경우는 이제 안전, 특히나 이제 배우들이 실제로
1: 예.
0: 그걸 사용해 보거든요. 가 세트를 가지고 이제
1: 네.
0: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불편하거나 아니면
1: 아.
0: 뭐 어디가 뭐 계속 부딪힌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아주 섬세하게 좀 보는 편이고,
1: 동선이나 이런 걸
0: 예. 뭐
1: 체크하면서.
0: 연극 같은 경우는 이제 세트에 이제 높낮이 같은 것들을, 그리고 시각선에 걸리는 것들을 또 수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1: 네. 그 무대 디자이너의 역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그거 좀 궁금해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낯설다 보니까 어떻게 시작해서 어디까지 다 관장을 하는 걸까요?
0: 저는 예전에는 극장이라는 세상에 이야기의 집을 짓는 사람이라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좀 살펴주고
1: 네.
0: 들여다봐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즉 애정을 좀 가져야 된다는 말이겠죠. 예. 처음에는 이제 무대 미술 할 때는 디자인을 하는 순간부터 세트를 제 손으로 다 만들고 칠하고 또제 손으로 또 부수고
1: 네.
0: 하다 보니까 그 과정이 너무 혹독해서 제가 애정을 가지는 것을 최대한 좀 멀리 하려고 그런 관성이 생겼던 것 같은데,
1: 하긴 그 열과성을 다 했는데 자신의 손으로 다시 부숴야 할때그
0: 예.
1: 허무감은 어떻게? 네.
0: 근데 지금 어느 지점에 을 지나면서 또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그 애정과 사랑이
1: 네.
0: 필요하다는 생각을 요즘은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대가 그냥 어떤 공연의 배경이 아닌 이렇게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제 무대 디자이너께서 지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무대 디자이너의 영역으로 들어서기까지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0: 저는 이제 처음에는 흙이 좋아서
1: 네.
0: 좀흙 작업이 좋아서 이제 단국대학교 도예과를 현역으로 입학했는데,
1: 네.
0: 그때 당시 이제 도예과가, 저희 단국대학교 도예과가 전통 도자를 약간 계승하는 그런 커리큘럼이기도 했고, 보통 20대 초반에 이제 한국 전통을 너무 강조하고 막
1: 네.
0: 사발을 보면서 우주의 기운을 이야기하는 감각이 약간 받아들여지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그래서 방황을
1: 네.
0: 하다가 이제 할수 있는 게 이제 군대 가는 일밖에 없어서 이제 군대를 갔는데,
1: 네.
0: 군대에서 의도치 않게 이제 할게 없어서 책을 많이 읽게 됐는데,
1: 네.
0: 그때 당시 이제 군대에서 읽었던 책 중에 바람의 딸 한비야, 예, 그
1: 네.
0: 책에 이제 법정 스님 무소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1: 네.
0: 그분이 너무 좋아서 이제 법정 스님 책을 또 구해서 열심히 읽었는데, 이제 너무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야겠다.
1: 무소유의
0: 예, 그
1: 마음으로, 네.
0: 마음으로. 그러다가 월간 미술을 그때 당시 보다가, 월간 미술 인터뷰에
1: 네.
0: 무대 미술가 이병복 선생님 인터뷰를 제가 보다가, 거기 이제 채우고 비워내고 또 채우고 비워내는 일련의 무소유의 작업이라는 그런 인터뷰 내용을 보고,
1: 네.
0: 아, 이걸 해야겠구나. 내가 이게 운명처럼 나한테 온 거구나. 그 생각하고 또 제대하자마자 관련 학과 찾아보고 또 시험을 보고 입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길에 딱 들어서게 된것 같아요.
1: 네. 그 부분은 정말 인상적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군에서
0: 네.
1: 심심해서 보게 된 책에서 법정 스님의 무소유의 삶의 태도를 알게 되었는데 또 우연히 보게 된 월간 미술의 그 지금 훨씬 선배인 무대 미술가의
0: 거의 1세대, 예,
1: 1세대
0: 할머니셨어요.
1: 네.
0: 돌아가시긴 했지만.
1: 그분의 인터뷰를
0: 네.
1: 보고 뭔가 채우고 부수고 하는 과정이 법정 스님의 무소유와 닮아 있어서
0: 네.
1: 나는 이 길을 가야겠다.
0: 그런 생각. 근데 저는 공연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1: 아,
0: 그때까지도.
1: 그래요.
0: 예.
1: 그런데 공연 무대 미술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신 거네요.
0: 네.
1: 그러면, 여전히 그 디자이너님 하시는 그 무대에는 무소유의 태도와 정신이 담겨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0: 뭐 그런 태도로 이제 접근을 했는데, 공연이라는 행위가 워낙 카오스고 또 혼돈이어서
1: 네.
0: 항상 그렇게 이제 비워지기보다는 이제 찌꺼기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작업을 좀 지향하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또잘 비워내야 또 다른 작품을 또
1: 채우니까요.
0: 깨끗이 채울 수 있으니까.
1: 그러면 예를 들면 추구하는 디자인

0: 방향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더해서 화려한 것은 아니겠네요.
1: 예, 저는 그러진 않고 최대한 좀 덜어내려고 하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어떤 연출이랑 이야기하면 할수록 자기 디자인 자체가 더 미니멀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소통하려고 하는 부분이 더 많이 있고
0: 네.
1: 많이 덜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0: 네. 네. 그 부분 조금 궁금해지네요. 방금 이제 어쨌든 작품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연출가와 수없이 많은 소통을 하셔야 될 텐데 이제 그 무대 디자이너로서 그 구상하는 어떤 추구미랄까요? 이 공간 안에 그 꾸려내고 싶은 그런 추구미가 예를 들면 연출가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1: 다를 때는 이제 최대한 제 것을 조금 내려놓고 또 연출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죠.
0: 네.
1: 예. 그랬을 때 이제 아무래도 제가 주장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니까 연출님의 어떤 방향성을 일단 잘 읽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네.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까? 연출가와 의견이 많이 상충되는 때가?
1: 아무래도 근데 그게 이제 서로 어느 정도 되면 그게 뭐 자기의 그런 주장을 굉장히 뭐 설득하려는 것보다 상대방의 의견을 좀 들어보자라는 태도가 더 강하죠. 예. 물론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또 그런 막 혼돈 속에서 막 이렇게 창작되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또 다시 작업으로 이어가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좀 서로를 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바탕 아래서 좀 상충하는 거를 좀 맞추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태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0: 제가 어떤 인터뷰를 하나 살펴봤는데요. 거기서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될수 있으면 취향을 가지지 않으려고 한다. 이 부분이 좀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한 분야의 전문가다 한다면 보통 그 전문가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나 매력이나 어떤 개성 이런 것들을 좀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더 취향적으로 바뀌기 마련이잖아요. 혹은 자기의 취향을 고집하기도 하고 또 그게 또그 사람만의 어떤 특징이 되기도 하는데 최대한 취향을 가지려 하지 않는다.
1: 왜냐하면 되게 장르적으로도 그렇고 작품적으로도 다양하게 저한테 오잖아요. 저한테 오는 작업들을 잘하고 싶은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는 것들, 제가 자꾸 표현하려고 하는 것들을 최대한 내려놓지 않으면 그 작품에 완전히 좀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좀 다양하게 보려고 하고 영화도 뭐 책도 제가 좋아하는 부분으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양하게 내 안에 좀 많은 시각적인 것을 좀 가지고 있어야 어떤 작품이 오더라도 좀더 내가 끄집어낼 수 있는 게 많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0: 설명을 들으니까 확
1: 같아요.
0: 이해가 되네요. 훨씬 더 하얀 바탕으로 계속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만 후배 무대 디자이너들도 있을 테니 무대 디자이너에게 꼭 필요한 덕목, 자질 이런 게 있다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나요?
1: 글쎄요. 뭐 저는 뭐 자기의 취향을 가지지 마라 이런 말까지는 할수 없는 것 같고 한다면은 좀더뭐 소통하는 거, 예, 팀 안에서 좀더 연출과 이야기해 나가는 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해 주는 것 같고,
0: 좀더 열린 마음으로,
1: 예, 열린 마음으로 좀더 다가가 주는 거, 자기 것을 주장하되 좀 어떤 또 설득력을 가져야 하니까.
0: 그렇죠.
1: 예, 많은 부분 준비해 가는 거, 준비해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합니다.
0: 만약에 그 진짜 이 부분은 내가 꼭 구현을 하고 싶은데 연출가와 의견이 다를 땐 연출가의 의견을 택합니까? 근데 이 무대 디자인만큼은 내가 제일 잘하니까 이 부분은 정말 구현을 하고 싶은데 연출가하고 상충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1: 그래서 아니 사실 선장은

0: 결국은 연출가이긴 해요.
1: 네.
0: 모든 작품에. 그래서 연출의 뜻이 분명 중요한데, 저도 제가 구현하고자 하는 것들, 또 제가 확신하는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설득을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죠. 뭐 스케치를 더 한다든지, 이미지를 더 찾아서 보여준다든지. 그렇지만 이제 그것조차도 사실은 좀 무의미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결국은 무대 미술 작업은 좀더 과정의 작업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그런 태도로 좀 접근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무대가 그게 구현이 안 된다고 해서 무대 실제 시각적으로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1: 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다.
0: 네, 그 영역이 다 저한테는 많이 쌓여져 있고, 또 그것 분명히 관객들에게도 보일 수 있다고 좀 믿는 것 같아요.
1: 한 작품을 올리기 위해서 보통 무대 디자이너가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준비하시나요?
0: 저희 나라의 작업 환경은 좀 그런 프리드 프로덕션 기간이 짧긴 한것 같아요. 아니면 길더라도 굉장히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거나.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1: 네.
0: 그래도 한한달
1: 한 달이요?
0: 한달두달 정도.
1: 제 생각보다 굉장히 짧네요.
0: 짧아요. 짧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예. 그러니까 그 안에, 예를 들면, 뭐, 영화라 치면 시나리오 같은 개념인데, 텍스트를 보고 구상을 한 다음에, 온갖 그, 이 무대 안에 무엇이 들어가고, 어떤 색감이고, 이런 걸다 구상해내고, 구현해내어야 되는 거네요.
0: 그렇죠. 한두달 정도가 평균적인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와,
0: 집중적으로 디자인되는
1: 네, 엄청난 에너지와 집중력을 요하는
0: 기간이.
1: 일이네요.
0: 근데 이제 그 전에 물론 연출을 만나서 뭐 이야기 나누는 정도는 하지만 실제 디자인이 디벨롭 되는
1: 과정은
0: 과정은 한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완성이 되는 과정은 공연이 올라가기 한달 전이나
1: 네.
0: 3주 전에 완성이 되는 것
1: 정말입니까?
0: 같습니다.
1: 네. 새로운 세계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알려주셔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듣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음악을 한곡 선곡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잖아요. 그 곡이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시고 한번 듣고 갈까요?
0: 올라프 아르날즈의 그 리미니센스란 곡인데요. 이 곡은 이제 제가 붉은 낙엽이라는 연극 작업할 때
1: 네.
0: 그게 이준우 연출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좀이 곡이 이 작품에 너무나 영향을 줄것 같다
1: 네.
0: 해서 들려줬던 곡인데 생각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1: 네. 자, 올라프 아르날즈, 앨리스 사라우드의 레미니센스 듣고 오겠습니다.

0: 와, 굉장히 좋습니다. 올라프 아르날즈, 앨리스 사라우드의 레미니센스 함께 듣고 왔습니다. 태승 아하님께서 제일 처음 본 공연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하고 질문 주셨네요.
1: 20살 거의 20그 무대 미술을 하기 전에 딱한 공연을 하나 딱 봤는데
0: 네.
1: 사랑은 비를 타고를 처음 봤던 것
0: 그때 어떠셨습니까?
1: 같아요.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 공연을 보고 제가 무대 미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했으니까
0: 네.
1: 그때 당시는 공연을 너무 재밌게 본 기억은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그때는 무대 장치나 이런 것이 눈에 들어오진 않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하지만 아, 공연의 세계가 이런 거구나라는 매력을.
1: 제가 막 장치나 막 이런 거에 막 놀라고 그러는 것 같진 않고, 저는 좀 이런 그 안에 좀 숨겨져 있는 좀 이런 의미나 그런 거에 더 제가 제 마음에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작품에서.
0: 분위기나
1: 네,
0: 메시지
1: 분위기나,
0: 같은
1: 네.
0: 그런 것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무대 디자이너 신승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도 가능합니다. 아까 그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들었던 곡 선곡하시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실 때 이제 붉은 낙엽이라는 작품을 할때그 감독님께 이 음악도 한번 들어보시라고 작품과 아주 잘 어울린다 그런 말씀 해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지는데요. 그 예를 들면 보통은 아 무대를 이렇게 꾸밀 겁니다 하고 이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음악이나 다른 예술을 통해서도 설득하거나 뭐 설명을 하는.

0: 일이 자주 있나요?
1: 저희 작업이 아무래도 공간 작업이다 보니까
0: 네.
1: 저희 나라에는 무대 미술과 안에 그 사운드라는 전공이 사실은 음악 쪽에 있잖아요. 근데 해외 무대 미술과 안에 또그 사운드 전공이 또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조명, 의상, 무대, 근데 사운드가 하나 있는
0: 네.
1: 거예요. 그 사운드로도 공간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인 거죠.
0: 네.
1: 저는 그게 되게 와닿는 개념인데,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연출을 만나서 뭔가 설득할 때 음악을 그래도 이용하는 편인 것 같아요.
0: 네. 그 스케치만으로는 좀더 소통의 확장이 되지 않을 때 음악까지도.
1: 예.
0: 그러면은 평상시에 그런 어떤 감각을 좀 채우기 위해서 다른 공연이나 뭐 다른 예술 그 관람이나 감상 같은 걸 자주 하시는 편이신가요?
1: 저는 전시를 좀 많이 보는 편이고, 실제로 해외 전시도 많이 가서 좀 보는 편입니다.
0: 네.
1: 가족들과 함께 가는 경우도 있고.
0: 네.
1: 네, 음악도 좀 다양하게 들으려고 하고, 특히나 이제 공간을 좀 이렇게 만들어주는 음악들을 좀 많이 듣는 것
0: 아, 공간을 만들어주는 음악은 또 따로 있습니까?
1: 같아요. 이제 보통은 영화 음악에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뭐, 올라프 아르날스나, 뭐, 막스 리히터나 요한 요한슨 같은 그런 좀 공간을 전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을 주는 예,
0: 네.
1: 사운드 기반으로 하는 음악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네. 평상시에 그런 감각들을 가득 채워놓은 다음에 실제로 무대에 디자인하실 때
1: 예.
0: 하나씩 꺼내서 쓰시는 거네요.
1: 네.
0: 네. 자, 이제는 그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그 2021년에 붉은 낙엽이라는 작품으로 서울연극제 무대예술상을 수상하셨어요.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1: 우람문화재단에서 이제 토마스 쿡 추리소설을
0: 네.
1: 대본화시키는 작업을 거쳐서 탄생한 작품인데요.
0: 네.
1: 추리극보다는 심리극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작품이고, 에릭이라는 사진사가 아들이 어떤 실종 사건에 연루되어 용의자로 특정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0: 네.
1: 이 에릭이라는 한 인간이 의심과 과거의 일들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0: 네.
1: 평온한 가정에 이제 일상이 결국 파국을 맞이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0: 와, 이걸 어떻게 무대로 구현할까 지금 저는 혼자 머릿속으로 상상해 봤거든요. 일단 사진관이 중요한 장소로 등장해야 할 것이고 어떤 집도 나올 것이고 가정 내 어떤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도 보여질 테니까요. 이 작품 그러면 예로 들어서 저는 이 작품을 보지 못해서 어디서부터 이렇게 무대 디자인을 시작하게 되실까요? 그러니까 이 영역을 너무 몰라서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먼저 당연히 대본, 텍스트를 분석하는 작업부터 시작하겠죠?
1: 그렇죠. 그게 제일 초반에 하는 작업인데,
0: 예.
1: 막 대본을 엄청 분석하기보다 이제 대본에 느껴지는 이제 좀 분위기와 약간 거기 공기를 좀 많이 읽으려고 하는.
0: 네.
1: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대본을 읽자마자 저는 구글 어스나 구글 지도에서 이제 그 웨슬리 지역의 건축물이나 뭐 이제 그런 환경들을 좀막 리서치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을 할 때는.
0: 네.
1: 그리고 이거에 이제 좀 맞는다 느껴지는 건축물들을 좀 많이 리서치했던 것 같고. 예.
0: 네. 그렇지만 실내의 구현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스케치로 이제 다음에는 옮기시는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1: 바로 스케치로 옮기면 오히려 좀 갇히는 느낌이 들어서 더 주변을 많이
0: 살피시고.
1: 긁어모으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0: 네.
1: 뭐 진짜 건축 관련된 서적을 많이 본다거나 뭔가 이제 숲속에 건물이 있고 또이 집을 굉장히 좀 마련하기 위해서 애를 쓴이 집을 짓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0: 네.
1: 에릭이란 사람이 그런 좀 캐릭터에 좀 생각에 걸맞는 상상을 하면서
0: 네.
1: 예, 그런 공간을 상상을 하면서 더 최대한 빨리 뭔가 그림을 확정되지 않으려고
0: 아,
1: 하는
0: 그렇군요.
1: 예,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 뭐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1: 네네.
0: 우리 신승렬 디자이너

0: 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보통 표현을 하게 되나요? 어떤 조명이나 소품 아니면은 그 뭐 재질 그런 걸로 차이를 두시나요?
1: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 한 인물이 어떤 자주 움직이는 그 동선이나 또 이런 차지하고 있는 이제 공간의 범위들을 좀 많이 구현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 자주 쓰는 공간에 어떻게 확장되는지 다르게도 이용이 될 수 있는지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그 예를 들면 함축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텍스트는 굉장히 길지만 어느 범위까지 안에서는 그 텍스트를 함축적으로 무대 안에 구현을 해야 되니까 이런 점은 어떻게 연출하실까요?
1: 이제 공간에 공간 위로 계속 이제 쌓는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뭐 극장이 워낙 기술이 좋아서 다양한 장면을 구현해내면 너무 좋겠지만 또 연극 공연이라는 게 블랙박스 극장에서 많이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아무튼 다양한 공간에서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0: 네.
1: 그런 공간들을 계속 레이어를 계속 쌓아서 계속 그 계속 반복되는 공간들은 유지하고
0: 네.
1: 그것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좀 덜어내고 그래서 이것이 계속 겹으로 계속 쌓여 있을 때 이게 공간이 좀 그 안에 풍성하게 딱 자리 잡는
0: 네. 굉장히 평면적이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네요. 그 층 여러 겹을 쌓아가면서 공간을 완성해 간다는 말이 좀 인상적입니다.
1: 네. 뭐 공연하시는 대부분 디자이너님들이 그러실 건데 아마 그런 극장이란 공간 안에 수없이 많은 장소와 이제 특정한 공간들을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아마 그런 작업들은 아마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0: 네. 그럼 예를 들면 소품 같은 건 어떨까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연극 같은 것을 보러 갔을 때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지만 눈에 늘 들어오는 소품들이 있더라고요.
1: 네.
0: 그러면 이것을 무대 디자이너의 입장으로서는 그러니까 어떤 공간의 미를 위해서 그 설치해 두는 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이 작품에 연관되어 있는 소품만 두시는지 이 부분도 궁금해요.
1: 작품에 따라 틀릴 것 같아요. 이것도
0: 예.
1: 뭐 사실적인 작품, 극사실적인 작품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그 공간을 좀 채워주는 소품들이 많지만 뭐 대부분 이제 형식이 뭐 특별하거나 뭐 그 배우의 움직임으로 뭔가를 설명한다거나
0: 네.
1: 이랬을 때는 이제 좀 더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소품들을 놓는다거나 또 그것이 이제 소품이 뭐 아무 의미가 없이 있는 것 같지만 또 그것이 채워졌을 때 그 분위기와 또 그 장소를 특정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0: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엄청난 집중력과 에너지가 드는 작업이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무대 디자인 하실 때 뭐 아까 텍스트 분석을 비롯해서 이제 연출가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 예를 들면 의상 디자이너나
1: 네.
0: 뭐 또 다른 분들과의 소통도 자주 하시는 편이신가요?
1: 이제 무대 디자인이 제일 빠르게 이제 어느 정도의 컨셉과 시각적인 것을 결정해 주거든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이제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거의 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물론 가끔 이제 그 전체 스텝 회의를 할 때는 이제 저도 그런 의견들과 이런 것들을 수용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일단 제가 어느 정도 그려놓은 그 판 위에서 이제 하나씩
0: 더 연결 하고 빼고
1: 연결해 연결하고. 저와 상의하기도 하고 또 특히나 의상 쪽은 이제 그 무대의 색깔과 의상의 색깔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구분되어지게 할까 뭐 그리고 캐릭터가 어떤 성격과 어떤 느낌으로 여기에 서 있으면 좋을까 했을 때 또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요.
0: 아.
1: 왜냐하면 그 의상이 캐릭터 강할 때
0: 네.
1: 무대는 좀 더 그 색깔을 또 빼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예, 너무

0: 무대가 확 살아나지 않고 네, 네. 인물이 더 돋보이게. 무대 위에서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그런 조율들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1: 네, 그 붉은 낙엽이라는 작품이 7개 극장에서 공연이 되었다고 전해 들었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 무대 디자이너의 입장으로서 이 사실은 극장이 바뀔 때마다 무대 디자인도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0: 뭐 디자인의 큰 틀은 바뀌지 않지만 예. 저는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귀찮은 작업이기도 한데 항상 똑같이 합니다. 극장에 가보 이제 리서치 극장을 답사를 가고 네. 또 뭐 시각선에 따라서 높낮이가 또 바뀌거든요.
1: 그렇겠죠.
0: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아주 미세한 수정들을 위해서 좀 다시 또 도면 작업을 하기도 하고.
1: 그러니까 극장마다 환경이 다 다를 테니까요.
0: 예. 환경이 예. 다 틀려서 시각선 때문에 뭐 무대 위치가 너무 중요하기도 하고 또 어떤 객석은 아예 팔면 안 되거든요. 네. 시각선에 네. 극장이 만약에 이렇게 부채꼴로 벌어진 극장인데 붉은 낙엽은 이렇게 사각 형태로 틀이 있기 때문에 이 부채꼴 양쪽에서는 그 기둥에 가리기 때문에 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네. 미리 그것들을 예측해주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 와. 와 그런 경우는 뭐 큰 틀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도면을 작업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의 7편의 공연 무대를 새롭게 올리는 것 같은 그런 일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0: 네, 그리고 뭐 시간이 좀 지나서 또 하게 되면 연출의 개념이 좀 더 풍성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캐릭터 배우들이 바뀌면서 좀 더 무대 개념이 좀 바뀌는 경우도 있어서
1: 네.
0: 그럴 때 또 계속 변화한다, 변화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
1: 지금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또 문자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7426번 쓰시는 분께서 공연을 볼 때 무대 디자인을 눈여겨보시는 편이시래요. 그런데 무대 디자인을 할 때 제일 우선순위로 여기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시다고요.
0: 일단은 그 배우가 그 캐릭터가 살 수 있는지
1: 네.
0: 그 무대에서 존재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 무대 디자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배우가 올라가지 않으면 또 완성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무대 미술의 완성은 어디에 있냐 했을 때
1: 네.
0: 저는 그 배우가 올라가는 그 시간, 그 시점에 그 완성이 되고 그래서 시간 예술이라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1: 네.
0: 그래서 존재하는 것과 그 배우가 그에서 사는 것 이런 것에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이 하나의 무대가 탄생하기까지 이제 진짜 제가 지금까지만의 설명을 들어서도 굉장히 많은 공부 그리고 고민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대 미술을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0: 워낙 무대 미술이 현장 예술이기도 해서 생각보다 뭐 그렇게 무대 미술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리하거나 특히나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1: 네. 예. 무대 디자이너라는 그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0: 네. 그런데 이제 간혹가다 이제 무대 미술을 하시고 좀 무대 미술에 관심 있어서 공부하시는 분들을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나와 주셨으면 아무래도 무대를 좀 특별하게 좀 읽어주고 그 안에 해석들을 좀 그리고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1: 네. 그 주변에서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질문을 종종 받으실 것 같긴 한데 좋은 무대 디자인은 어떤 건가요? 제 디자인은 좋은 디자인인가요? 이런 질문도 또 많이 실제로 받으시기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대답을 해주시나요?
0: 좋은 디자인이라는 것은 어떤 좋은 답변과 뭐 그런 해결을 해주는 디자인이 아니라
1: 네.
0: 저는 좀 질문을 많이 생기게 하는 디자인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디자이너들은 기본적으로 연출들의 어느 정도 눈치도 보고
1: 네.
0: 또 그런 포지션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연출의 간지

0: 이런 부분들을 막 긁어주는 역할로서 디자이너가 아니라 좀 더 좋은 질문들이 생겨나는 그런 디자인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1: 네.
0: 그런 디자인이 좀 좋은 디자인인 것 같다. 저도 공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네요. 좋은 질문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공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더 질문을 하게 만드는 무대 디자인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0: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1: 예.
0: 너무나 나올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
1: 아.
0: 그냥 존재하고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 좀 더 아, 저게 왜 저렇게 표현이 됐을까?
1: 예. 궁금증과 호기심을 일으키는
0: 궁금증이 생기고
1: 네.
0: 아, 저건 좀 더 저 표현이 좀 과하더라도
1: 필요했구나.
0: 예, 진취적이다 라는 느낌이 드는 디자인이 요즘은 좀 더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1: 네. 자, 무대 디자인을 통해서 관객이 이제 그 공연 그 이상 그 너머를 볼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객들이 공연 예술을 통해서 뭐 어떤 것들을 좀 가지고 가면 좋겠다 이런 거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실까요?
0: 저는 공연이나 이제 영화나 이런 거 볼 때 작품을 보면서 약간 저한테 집중이 되는 경우도 느끼고 많이 네.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그 작품의 이야기와 그런 어떤 분위기와 감각들을 통해서 내 과거와 내 추억들을 좀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1: 네.
0: 근데 저는 그것을 좀 멈추지 말고 그것이 계속 좀 잘 섞이면서 좀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에 좀 추천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 네. 관극 형태.
1: 네.
0: 그러다 보면은 좀 물론 이야기를 못 따라가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게 내 삶 속에 좀 들어온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공연 자체가.
1: 예.
0: 네. 그래서 이제 좀 개인적인 내밀한 경험, 추억들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극장에서도 잘 맞이하는 것도 좋은 관극의 형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좋네요. 네, 자기를 소환해서 예술과 만나게 해서 그 예술이 삶과 하나가 되게 하는 방식으로 그
0: 맞아요.
1: 공연을 보는
0: 공연 끝나고 네. 뭐 난 오늘 집중을 못했어. 뭐.
1: 네.
0: 근데 그런 경우 대부분 또 자기의 그런 내밀한 것들이 나올 때 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 그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네요.
0: 예, 저는 그쵸? 좋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렇군요. 그 20년 동안 이제 무대 디자인 하면서 아 정말 이거 하길 잘했다 하는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0: 이제 디자인을 하고 세트 이제 도면을 넘기고.
1: 네.
0: 이제 그것이 실제로 이제 무대로 세워질 때 좀 설레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렇게 실제가 이제 설 때 막 그 조형이 딱 서 나갈 때
1: 네.
0: 그럴 때 좀 설레는 거 보면은 아 잘했구나. 그리고 배우가 올라가서 온전히 존재하는구나. 저 공간 안에서 아주 잘 딱 살고 있구나라 느낄 때 좀 뿌듯함을 느끼는 거 보면
1: 네.
0: 아, 이 작업 잘하고 있구나. 잘했구나.
1: 네.
0: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그걸 상상하면서 지금 말씀하실 때 굉장히 밝으셨어요.
0: 아,
1: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0: 아, 지금 제가 이제 프랑스 아비뇽에 가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1: 네.
0: 그 크리에이티브 바퀴라는 저기 팀이 이제 이경성 연출이 이끄는 팀인데 그 섬이야기라는 작품을 가지고 가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작품이 아비뇽에서 이제 처음으로 한글이란 주제로 축제를 여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걸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목표보단 소망이 있다면 이제 거창한 것보다는 좀 한 작품 한 작품 좀 진심으로 하고
1: 네.
0: 또 좋은 작품 좋은 작업자들 만나는 게
1: 네.
0: 네, 제 목표고 네. 소망입니다.
1: 네. 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지금까지 무대 디자이너 신승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무대 디자인은 단순한 시각적 배경을 넘어 공연의 내러티브와 심리적 변화를 전달해 준다. 신승열님의 이야기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신노의 시퀀스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손끝은 스마트폰 화면을 두드리고 눈과 귀는 쏟아지는 소음에 노출이 됩니다. 단 1초의 심심함도 허락치 않는 자극의 홍수 속에서 우리 뇌는 소리 없이 지쳐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전문가는 자극에 찬 뇌를 쉬게 하는 방법으로 화면을 흑백 모드로 바꿔보라고 권합니다. 눈부시던 색깔들을 지워내고 그저 무채색의 풍경으로 마주하는 순간 조급하던 마음의 온도가 살짝 내려앉기 시작한대요. 자극의 속도를 한 템포 늦추는 슬로우 도파민. 나를 지키기 위해 화면의 빛을 조금 꺼두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슬로우 도파민. 그러니까 숏폼, 그러니까 짧은 영상 있잖아요. 이런 거나 뭐 SNS가 주는 자극 대신에 조금 느리고 담담한 자극에 우리의 뇌가 익숙해지도록 하는 건데요. 유명 강사죠. 이호선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휴대폰 화면을 흑백 모드로 바꿔라. 그러면 아무래도 눈이 덜 가잖아요. 그게 이유라고 하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처방은요. 하루 딱 한 시간 모든 자극을 끊고 가만히 머무는 도파민 단식이라고 합니다. 도파민 단식이라는 말도 생겨나네요. 스마트폰도 TV도 잠시 멈추고 그냥 온전한 정막과 마주하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항상 뭔가를 보는 것에 익숙해 있어서 사실 처음에는 그 고요함이 굉장히 어색하고 또 안절부절할지도 몰라요. 그만큼 우리가 자극에 꽤 익숙해져 있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요, 그 생소함을 조금만 견뎌내다 보면 머릿속을 채웠던 복잡한 소음들이 좀 가라앉기 시작할 거예요. 억지로 채우려고 애쓰던 것들을 살짝 내려놓을 때, 그때 머리가 맑아지는 셈이죠. 음악이 흐르는 마루에서 보내드리는 이 두 시간만큼은요, 빠르고 강한 그런 자극에서 벗어나서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준비한 곡이 그런 쉼표 같은 음악이기를 바라면서 전해드리죠. 어울림의 노래와 연주로 어부사시사 여름 듣고 옵니다.

퓨전 국악 그룹 풍요의 연주로 소확행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여러 가지 정보로 가득 채우는 대신에 이렇게 멜로디로 마음을 채우는 음악 참 좋죠. 6642님께서도 괜히 바쁜 머릿속 비우고 쉬면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음악과 같이 하는 행복하게 머무는 시간이라고 하셨는데 저 음악이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울림의 노래와 연주로 어부사시사 여름 듣고 오셨습니다. 김인설님 음악마루 출석합니다. 벌써 6월도 반이 지났네요. 정말 빠르죠. 그 어떤 것보다도 참 KTX 열차만큼 이렇게 시간 가는 게 빠르다 하는 분도 계시던데 좀 갈수록 더 빨라진 이 속도를 어떻게 좀 제어를 할까요? 이 시간 음악 들으시면서 잠시 쉬어가시면 살짝 좀 더뎌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2242님께서 전혀 다른 분위기로 자전거로 왕복 14km 출근한 지 언 2개월 15일째네요. 와, 대단하신데요? 일단은 10km 넘는다는 것 자체부터가 상당히 장거리다 싶은데 14km 거리를 자전거로 출퇴근 그것도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2개월을 넘어서신 거예요? 와, 근데 이렇게 자전거 타고 다니면 일단은 교통비 절감되고요. 그보다 더 좋은 게 건강이잖아요. 자전거 타는 것도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건데 그 실천하고 계시는 이이사이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도 한두 번 도전했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무슨 10km도 아니에요. 채 안 되는 거리인데도 아 이게 내리막길만 있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오르막길도 있어서 그게 참 힘들던데 아무튼 건강 잘 챙기시면서 그렇게 또 자전거 출퇴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여름 좀 더운 날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 그러시면서 2242님께서 석류 사진 보내주셨어요. 와, 그 석류가 그 동그란 그 열매 위로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저는 이렇게 왕관처럼 보여서 더 예쁘던데. 이게 또 익으면 싹 갈라지면서 그 안에 빨간 그 알들, 열매들이 막 촘촘히 박혀 있잖아요. 보석처럼. 그 먹으면 정말 이렇게 새콤한 그 석류 맛도 떠오르네요. 잘 익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오늘도 여러분과 두 시간 가득가득 즐거운 마음으로 채워갈 텐데요.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준비돼 있어요. 오늘은 정신분석학자인 에리히 프롬의 듣기의 기술 중에서 일부분 준비했는데요. 상처 입은 마음을 억지로 고치려고 애쓰기보다는 일상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글 여러분께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2부에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조선시대 재밌는 이야기로 함께합니다. 조선의 홀의 풍습인 사주단자에 관한 이야기 알아볼게요.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 생각나시면 언제든 문자 활용해 주세요. 훌의 연주예요. 푸른 나무 이야기 듣고 옵니다.

쿨의 연주로 푸른 나무 이야기 감상하고 오셨어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여러 방법으로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게 되죠. 또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들으실 수 있어요. 덩덕쿵 플레이어라는 앱을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 사연 쓰기란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 공간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2님께서 자전거로 출퇴근하신다고 하면서 이 곡 청해 주셨는데요. 자전거 타면서 들어도 참 가슴 뻥 뚫리는 그런 시원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재구의 노래로 신청해 주신 곡 사이다 지금 전해드립니다.

0: 저 사이다 먹기 딱 좋은 날씨네.
1: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정신의 성장이 뒤틀리는 과정을 정원에서 자라는 한 나무에 비유해보자. 이 나무는 담벼락이 만나는 구석진 곳에 있어 햇빛을 거의 받지 못했다. 결국 이 나무는 휘어지고 구부러진 모양으로 자랐다. 그것이 햇빛에 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누구나 성장하기 위해 햇빛에 가까워지려고 한다. 자연스럽게 닿을 수 없다면 비뚤어져서라도 가까이 간다. 그렇게 병들고 왜곡되어 자라난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여전히 한 인간이다. 자기 삶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발버둥치는 인간이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간을 알고 싶다면 세상 모든 분석 이론보다도 발자크의 책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위대한 예술가로서 발자크는 개인의 역사를 놀랍도록 유려하고 풍성하게 써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무의식적 동기를 깊이 파고들어 그것을 사회적 상황과의 상호관계 안에서 보여주었다. 그는 당대 프랑스 중산층의 성격을 서술하고자 했다. 인간과 무의식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교과서 말고 발자크, 도스토옙스키, 카프카를 읽어라. 내 저서를 비롯한 정신분석학 문헌보다도 그런 책들이 인간에 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거기에는 인간에 대한 깊고 풍요로운 통찰이 있다. 그것이야말로 정신분석이 개인에게 줄 수 있고 또 주어야 할 것이다.

인생은 어떻게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병들어서라기보다는 삶에서 흥미롭고 신나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고민, 죄악과 실수, 증상, 그 밖에도 별별 일들을 근심하느라 끙끙댄다. 그럴 시간에 온갖 놀라운 방식으로 삶을 즐길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한다. 하지만 난 너무 우울해서 그럴 수가 없어요. 글쎄, 어느 정도는 사실이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그들은 자기 삶을 풍요롭게 만들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거나 혹은 충분히 시도하지 않았다. 자신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자신의 문제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도리어 최악의 방법이다.

초면인 세계에 눈뜨다. 감상하신 곡이었는데요. 메간당의 연주였고요. 익숙한 악기를 새롭게 느끼고 탐험하면서 얻은 성장 과정을 담은 연주곡 들려드렸어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에리히 프롬의 듣기의 기술 중에서 일부분 나눠봤는데요. 우리에게 사랑의 기술로 친숙한 사상가이자 작가입니다. 이 책은 그가 평생 길어올린 인간 마음에 대한 통찰을 한 세미나의 녹취록을 바탕으로 엮어낸 유고집이에요. 오늘 그래서 프롬은 마음이 힘들 때 내 문제에만 온통 매달려 근심하는 것은 치유의 최선이 아니라 도리어 최악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느라 정작 인생의 신나고 아름다운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구석진 담벼락에서 비뚤어지게 자란 나무가 실은 햇빛을 받으려고 필사적으로 애쓴 결과인 것처럼요. 우리 마음의 상처도 그저 살아내기 위해 발버둥친 흔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억지로 뜯어고치려고 끙끙대기보다는 잠시 시선을 돌려보는 거예요. 시원한 음료 한 잔을 마시거나 좋은 음악에 귀를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내 삶을 다시 즐겁게 만드는 그 작은 시도들이 도리어 우리를 치유하는 시작일지도 모르니까요. 에리히 프롬의 듣기의 기술, 오늘 함께 만나봤습니다. 박지하 작곡 편곡의 블룸이라는 곡 준비해봤어요. 앞으로 나아갈 힘이 부족할 때 다시 한번 크게 숨을 쉬어보고 천천히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숨쉬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보는 그 마음을 담은 연주곡입니다. 박지하의 연주로 블룸 전해드릴게요.

때 즐겁고 재밌고 웃음이 나세요. 그 좋은 기운 우리 함께 나눠요. 저희 음악마루는 음악으로 그런 기운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위로와 활력을 담은 곡이에요. 그라나다의 노래와 연주로 컬러풀 라이프 듣고 옵니다.

박지하의 연주로 블룸 전해드렸습니다. 삶을 즐겁게 만드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뭘 할

두둥실, 행복해지기 참 좋은 음악이었네요. 그라나다의 노래와 연주로 컬러풀 라이프 전해드렸어요. 역시 기분을 끌어올리는 데는 음악만 한 게 없죠. 내 마음을 밝은 색깔로 색칠해 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색이 좋을까요? 자유롭고 신나게 그리고 밝은 색으로 색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1부 끝곡은 피르밴드 저클의 연주 준비했는데요. 날 좀 보쇼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120년 전의 어느 봄날, 증기기관차는 우렁찬 기적 소리를 내뿜으며 서울에서 신의주까지의 500km를 힘차게 달렸습니다. 이 땅에 무수한 꿈을 싣고 한반도의 척추를 가로지르던 경의선 철도. 하지만 분단의 역사 속에 열차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1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후 녹슨 철로 위에 새로운 희망이 슬그머니 피어났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철길은 다시 끊어지고 사람들의 꿈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녹슨 철로 위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질 희망의 기적 소리를 기다리며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2부 첫 곡으로 노들강변 플러스 전해드렸는데요. 스톤재즈의 연주였어요. 우리나라의 신민요를 서양의 재즈풍으로 연주한 곡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월요일 2부에 문을 활짝 열었고요. 잠시 후에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준비돼 있죠. 조선시대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조선의 홀례 풍습인 사주단자에 관한 이야기 준비하고 있을게요. 자, 여러분의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7740님께서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일, 욕심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하고 못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상처 주는 일, 없는 이들 앞에서 내가 가진 것을 내세우는 것이다. 그 밖에 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정말 매일매일 상기시켜야 되는 말인 듯해요.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참 지나치면서 금세 잊어버리고 또 실수하고 상처받고 그렇잖아요. 오늘 이렇게 전해주신 좋은 말 매일매일 한번 떠올려봐요.

하겠네요. 가시도 친 붉은 장미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다음 곡으로 준비해 봤어요. 장사익의 노래로 낙화유수 듣고 옵니다.

장사익의 노래로 낙화유수 듣고 오셨는데요. 가시도 친 붉은 장미님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이 6월의 딱 한가운데 6월 15일인데요. 혹시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세요? 바로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에요. 우리 사회를 이만큼 일궈오신 어르신들이 좀 더 안전하고 존엄하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 인권에 대해서 다 함께 관심을 갖자, 그렇게 약속한 날인데요. 사실 뭐 학대나 예방 같은 단어들을 붙여놓으니까 이야기가 좀 무겁고 멀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고개를 돌려보면요. 우리 곁에 계신 부모님, 또 이웃집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요즘에 주변을 둘러보면 참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누구 하나 들여다보는 이 없이 쓸쓸함이나 소외감도 느끼게 되는데 어쩌면 이게 또 우리 사회가 주는 또 다른 상처가 아닐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뭐 정부나 지자체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더 촘촘한 돌봄망을 만드는 일도 정말 시급하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결국 우리들의 따뜻한 시선이나 공감대가 아닐까요? 내 주변의 어르신들이 오늘 하루도 별일 없이 무사하신지 따뜻한 눈길로 한 번 더 살피는 작은 관심이 필요한 때인데요. 오늘 퇴근길이나 저녁 시간에 우리 부모님께도 안부 전화 한 통 걸어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 작은 관심이 가장 든든한 돌봄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정은주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해, 달, 별 전해드릴게요.

정은주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해, 달, 별 전해드렸어요. 우리의 부모님, 또 주변의 어른들이 모두 해와 달, 별과 같은 존재죠. 가는 길 환하게 비춰주고 삶의 방향을 이끌어주는 빛나는 존재가 아닐까 합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세월인데요. 정현민의 음악 최여환의 노래로 감상해 보시죠.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역사 속 그날을 만나보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조선시대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조선의 그때 그날은 오늘은 두 집안이 하나의 인연으로 뭉기던 날 조선시대 홀례 이야기 속으로 걸어가 봅니다.

방금 사주 단자가 도착했습니다. 글쎄, 글씨가 상하지 않게 쌀이대로 싹 받쳐서 정성스럽게도 보내왔네요. 어디 보자. 신랑감에 생년월일시가 좋구만. 우리 홀례치를 길이를 잘 받아옵시다. 날짜를

받아오면 신랑 집에서 곧 폐물을 담은 함을 보낸다지요. 그렇지. 사주를 주고받았으니 이제 혼인이 성사되었다는 징표로 나폐함을 보내오는 것이라네. 왜? 벌써부터 기대되는가? 아,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죠. 아이고, 우리는 이제 뭘 준비해야 하나?

오늘날의 결혼식은 하루만에 치러지는 하나의 행사 같지만 조선시대 혼례는 의혼, 대례, 후례에 이르기까지 두 집안이 아주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서 인연을 완성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긴 여정의 첫 단추가 바로 사주단자였는데요. 혼인이 오가면 신랑 집에서는 신랑의 생년, 월, 일, 시를 간지로 적은 문서, 즉 사성이나 단자라 불리는 사주단자를 신부 집으로 보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사주단자 문화가 중국의 예서에는 잘 보이지 않고 우리나라 예서에서 유독 두드러지는 독특한 전통이라는 사실이에요. 신랑 집에서는 편지지를 다섯 번이나 일곱 번 접어 사주를 정성껏 적은 뒤 봉투를 완전히 풀로 붙이지 않고 근봉 띠를 둘렀는데요. 가는 도중에 글씨가 구겨지거나 상하지 않도록 수숫대나 쌀이대를 끼워 보호하는 세심함도 잊지 않았습니다. 신부집에서 이 사주를 받아 혼례를 치를 좋은 날짜를 잡아 신랑 집에 알리면 그 다음 단계로 혼인이 확정되었다는 증거인 함을 보내는 납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고받는 혼수나 예단의 전통적인 배경이 되는 절차였죠. 당시의 국제 정세를 보면 명나라와 청나라 역시 혼인 전에 서로의 생년월일을 적은 팔자 단자를 교환하고 예물을 담은 함을 보내는 등 가문 간의 결합을 법으로 엄격히 다뤘어요. 이웃나라 일본 역시 가문 간의 혼약이 성사되면 유노우라 불리는 예물을 상자에 담아 전하며 약조의 증거로 삼았다고 합니다. 훗날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익 선생은 그의 저서 성호사설에서 이러한 혼례의 절차들이 단순한 거치례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세우는 근본이라며 그 예법의 엄숙함을 강조하기도 했죠. 두 집안이 하나로 연결되는 과정이 예사롭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우 시집 가던 날 전해드렸는데요. 김경아 외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조선시대 혼례의 시작을 알리는 사주단자와 약조의 징표였던 함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의혼 단계를 거쳐서 실제 혼례식인 대례를 무사히 치르고 나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신부가 시댁에 들어가는 후례의 핵심, 폐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 신부가 시댁 어른들, 특히 시부모님에게 처음으로 큰절을 올리고 술을 올리면 시부모는 며느리의 쫙 펼쳐진 그 치맛자락 위로 대추 그리고 밤 이걸 한 움큼 던져주곤 했는데요. 새 식구를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앞으로 자손을 번창시키고 가문을 잘 이어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표시였죠. 지금도 이 폐백은 결혼식 하고 나서 뒤에 이어지잖아요. 비록 절차는 복잡하고 조심스러웠을지라도 사주단자를 접어보내던 손길부터 대추를 던져주던 눈빛까지 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았던 그 시절 우리 선조들의 신중함이 전해지는데요.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요즘 세상에서 한 사람을 가족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온 집안이 마음을 모았던 조선시대 혼례의 약속을 다시금 되새겨보게 되네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오늘은 조선의 혼례 풍습인 사주단자와 함 그리고 폐백에 대해서 전해드렸어요. 남상일의 노래로 신랑 신부가 됐어요. 선녀와 나무꾼 감상해 볼게요.

남상일의 노래로 신랑 신부가 됐어요. 선녀와 나무꾼 전해드렸습니다. 아, 6월에 결혼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행복하시기 바랄게요. 정상희의 소리와 연주로 각시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정상희의 소리와 연주로 각시풀 전해드렸습니다. 각시 코가 이쁠까요? 신랑 코가 이쁠까요? 아마 둘 다 이쁘겠죠? 김인설님께서 6월에 결혼하는 사람들 행복하세요. 이렇게 또 말씀 전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8878님께서 식후 커피 한 잔과 방송 듣고 있어요. 오늘도 날은 덥지만 모두들 웃는 하루 되세요. 라고 문자 주시면서 오늘 여행길이라는 곡 청해 주셨어요. 많이들 웃는 하루 보내시기 바라면서 청해 주신 곡 오늘 마지막 곡으로 감상할게요. 재현의 연주로 여행길 전해드립니다.

오늘 방송하러 오는 길에요. 어느 건물 벽에 붙은 포스터 한 장을 봤어요. 6월, 코곡 보훈의 달을 기리는 문구들이 눈에 들어오던데요. 어느 순간 고개를 들어서 주변을 보니까 사방이 온통 푸른 녹음으로 짙어져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아름다운 산천과 평화로운 일상이 사실은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신 코곡 영령들의 숭고한 헌신 덕분이라는 걸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분들의 진심과 애써준 마음을 우리가 매일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잊지 않고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악이 흐르는 하루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국가 무형유산을 대표하는 두 전통춤, 승무와 태평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마련됩니다. 2016 국가 무형유산 승무 태평무 보유자 연합 공개 행사가 6월 24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공연은 국가 무형유산 승무 보유자 최상묵 명인과 태평무 보유자 양성옥 명인이 함께하는 연합 공개 행사입니다. 전통춤의 맥을 이어가는 보유자뿐 아니라 이수자와 전수생들도 함께 무대에 올라 각 종목의 전승 현장과 예술적 깊이를 함께 보여줄 예정인데요. 특히 양성옥 명인의 강선영류 태평무와 최상묵 명인의 임해방류 승무를 실황 연주와 함께 직접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태평무가 나라의 평안과 번영을 기원하는 품격 있는 춤이라면 승무는 절제된 몸짓과 깊은 내면의 울림이 돋보이는 우리 전통춤의 대표작으로 꼽히는데요. 이와 함께 강선영춤 본, 장구춤, 한량무, 그리고 건무와 살풀이춤 등 다채로운 전통춤 무대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은 전석 초대로 진행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국립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해보세요. 청년 예술인들의 열정과 개성이 담긴 무대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마련됩니다. 석촌호수 아뜰리에에서 열리는 2016 더 임팩트 공연이 6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관객들을 찾아가는데요. 더 임팩트는 청년 예술인들의 창의적인 작품과 무대를 소개하는 공연으로 각기 다른 색깔을 가진 두 팀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6월 27일 토요일엔 크로스오버 앙상블 비벤의 단독 공연 흥, 한, 멋이 펼쳐지는데요. 이 비벤은 국악과 클래식, 크로스오버 음악을 바탕으로 전통의 정서와 현대적인 감각을 함께 담아내는 청년 예술인 단체입니다. 이어 28일 일요일엔 거문고 연주자 박나해의 독주회 6줄의 작은 숲이 이어집니다. 거문고의 6줄에서 펼쳐지는 섬세한 울림과 깊은 음색을 통해 전통악기가 들려주는 또 다른 매력을 만나볼 수 있는 무대인데요. 청년 예술인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무대 2016 더 임팩트와 함께 주말 오후 색다른 음악여행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관람은 사전 예약으로 진행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통 예술을 바탕으로 한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만나볼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됩니다. 수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김이수 아트센터 스페이스1에서 2016 스페이스1 대관지원 6월 공연이 관객들을 찾아가는데요. 스페이스1 대관지원 사업은 전통 예술 예술가와 예술 단체들이 자신만의 창작 세계를 무대 위에서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통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새로운 해석과 실험을 더한 작품들이 꾸준히 소개되고 있는데요. 먼저 6월 24일엔 누보의 비움의 비상이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밀도를 주제로 가야금과 아쟁 두 현악기의 음향적 가능성을 탐구하는 무대인데요. 전통 현악기의 새로운 매력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이어 6월 27일엔 살롱드 파주의 전통의 숨, 오늘의 울림이 펼쳐집니다. 전통 성악과 기악 그리고 피아노가 함께하는 공연으로

익숙한 소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만나볼 수 있는 무대입니다. 그리고 6월 30일엔 빈빈정 세상 만물 이야기꾼의 악착동자가 이어지는데요. 전통설화 악착보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판소리와 탈춤, 사물놀이, 신체 표현이 어우러진 복합 연희극입니다. 아,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열리는 공연이지만 음악과 연희, 창작극까지 각기 다른 매력을 담고 있어서 취향에 따라 이렇게 골라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통예술이 오늘의 감각과 만나 어떤 모습으로 확장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번 스페이스원 대관지원 6월 공연을 통해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마트의 상사기야.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6월의 반환점을 돌고 있는 월요일인데요. 오늘 덥습니다.
1: 당분간은 낮더위가 이렇게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 주말에 보니까 에어컨 청소하시는 집들도 많이 계시던데 네. 이번 주부터는 아마 에어컨을 사용하는 횟수가 늘 것 같습니다.
2: 그러겠죠. 에어컨을 켤 때 가장 전력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최근에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르면요. 에어컨을 끌 때도 잘못해서 전력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1: 맞습니다. 에어컨을 끄면은 약한 바람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 바람은 내부 건조 기능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이걸 아직 안 껐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강제 종료를 해버리면 내부의 습기는 습기대로 차고 전기는 전기대로 더 쓰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2: 냉장 운전을 끈 뒤 리모컨으로 한 번 더 눌러서 완전 꺼버리는 강제 종료 습관은 에어컨 곰팡이 방지를 위해서라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6월의 반원점을 돌고 있는 월요일입니다. 덥지만 활기차게 오늘도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0: 함께하세요.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6월 15일 월요일 피리밴드 저클의 풍구풍구 듣고 왔습니다.
1: 네. 이제 에어컨 사용을 할 때가 됐죠.
0: 저도 주말에 에어컨 청소를 불렀습니다.
1: 불렀어요.
0: 예, 그래서 해주셨는데 두 분이 오셔가지고 부부가 오셔가지고
1: 부부가
0: 청소를 싹 해주셨는데, 네네. 야 안에 뜯어보니까 난리더라고요.
1: 아 그럼요. 이제 네. 곰팡이가 생길 수밖에 없고
0: 생겨가지고 곰팡이가 막 여기저기 피어 있는데
1: 구조적으로 뭐 어쩔 수 없죠.
0: 예, 청소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강제 종료는 하지 않고 네네. 좀 말려서 그쵸. 끄시는 게 좋습니다.
1: 건조를 꼭 건조해야 됩니다.
0: 네,
1: 네 그래야 내부 곰팡이를 악취를 제거 그러니까 키우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0: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끌 때도 송풍으로 먼저 청정으로 바꾼 다음에
1: 네네.
0: 한 3분, 으흠. 5분 정도 이제 좀 말려주고 끄는 편이거든요.
1: 네네네.
0: 그럼에도 곰팡이가 많다.
1: 에이 그럼 있죠.
0: 자 좋은 습관 들이시라고 정보 챙겨드렸습니다.
1: 네.
0: 아 알타리님께서는 강제 종료 아 전에요 하셨는데 오호호. 그런 분들 은근히 많으실 거예요.
1: 은근히.
0: 네.
1: 아유 뭐야 빨리 꺼야지.
0: 맞아요. 아 전기 아까워 빨리 꺼.
1: 아니 그러면은 우리 뭐 이래저래 뭐랄까요 이런 관리들,
0: 네.
1: 생활에 어떤 필요한 정보들 이런 게 이제 좀 필요할 때가 된 것 같거든요.
0: 에어컨에 관련된 정보는 저희가 이제 챙겨드렸고 네. 또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저희가 모르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0: 생활 꿀팁들,
1: 네네네.
0: 정보들.
1: 네.
0: 네.
1: 그래서 건강부터 뭐 청소, 요리, 아무튼 여러분들의 알뜰 정보와 상식들까지 오늘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0: 네.
1: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0: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0302
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흥 유튜브 채널 GUGAKF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 가지 생활 정보들, 꿀팁들 네.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요.
1: 네네네.
0: 같이 공유 좀 해주세요.
1: 네.
0: 자, 바투의 상사대야에서 준비한 선물을 소개합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1: 떡 하나 주면 안.

0: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0: 지금은 파티 시대,
1: 파티의 상사대입니다.
2: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꾹꾹.
3: 옛날 옛적 우공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저기 저 먼 산을 옮긴다고 하니 그를 보는 딱한 시선들이 우공을 만류하는디.

0: 올담의 우공이산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생활 정보들, 꿀팁들, 상식들, 건강 관련도 좋고요. 청소, 요리, 알뜰 정보 다 좋습니다. 보겠습니다. 2635님께서 여름에 땀 많이 나

0: 나서요 옷이나 수건에서 냄새 나잖아요. 베이킹 소다 넣고 세탁하면은 냄새 안 납니다.
1: 아, 베이킹소다.
0: 아이들 운동화 빨 때도 좋아요
1: 오,
0: 하셨어요. 베이킹
1: 베이킹소다.
0: 소다.
1: 집집마다 진짜 꼭 있는 것 같아요.
0: 베이킹 소다는 있는데 저는 잘 사용을 안 했던 것 같은데.
1: 그래요.
0: 잘 써봐야겠네요.
1: 예. 베이킹 소다 뭐 이런 거 진짜 식초 뭐 이런 거
0: 네.
1: 잘 활용하면 좋죠.
0: 네. 선물 하나 드릴까요?
1: 떡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채소.
2: 맞아.
1: 채소 씻을 때도
2: 예.
1: 베이킹 소다로 하면 훨씬 좋다고 하네요.
0: 네.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0971님께서 밥맛이 없을 때 시원한 미역 오이 냉국 요거 만들어 놓고 냉장고에 뒀다가 먹으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0: 맛있죠? 네.
1: 오. 오이 냉국 먹고 싶네요. 진짜.
0: 벌컥벌컥 그냥 시원하게 한잔딱 먹고 남아있는 오이는
1: 아,
0: 사그작삽이다. 또
1: 좋죠.
0: 먹는 그 식감이 있습니다.
1: 에이.
0: 유산균 선물
1: 아이고.
0: 드립니다.
1: 오늘 뭐 선물
0: 그러게요.
1: 잘 주시네요.
0: 이제 성호 씨가 돌아왔으니까. 네. 컴백 기념.
1: 아, 축구도 이겼고.
0: 아,
1: 에.
0: 한국이 2대1로 체코를 이겼습니다.
1: 잘하던데요.
0: 경기 운영이며 전술 전략 뭐 계획대로 굉장히 잘
1: 와,
0: 했고.
1: 진짜 멋있더라고요.
0: 네. 아, 그리고 황인범 선수와 이강인 선수 그리고 백승호
1: 좋았어요.
0: 선수 이 중원 라인이 진짜 탄탄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그 전술이 너무 좋더라고요.
1: 다음이 멕시코죠?
0: 그렇습니다.
1: 금요일.
0: 네.
1: 아,
0: 금요일 오전 10시인가요?
1: 또
0: 그럴
1: 떨리네, 또
0: 겁니다.
1: 떨려.
0: 근데 멕시코는
1: 우승 후보 중 하나 아니에요?
0: 우승 후보까지는
1: 나한테
0: 아닌데
1: 잘하잖아요.
0: 일단 홈팀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열정의 에너지를 관중석에서 뿌리겠죠? 그걸
1: 네.
0: 뚫고 과연 이번에도 이길 수 있을지.
1: 아.
0: 근데 선수 몸값만
1: 네.
0: 이렇게
1: 단순 비교해
0: 정리해
1: 봐도
0: 가지고 단순 비교를 해 놓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밀리지 않습니다.
1: 오, 그래.
0: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금 몸값이 다 그리고 이제 K리그를 거쳐서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지 않습니까?
1: 잘하니까.
0: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밀리지 않는다.
1: 아, 좋아요.
0: 예,
1: 한번
0: 한번 기대해
1: 기대해 봐.
0: 봐야죠.
1: 김영기님께서 어제 낮에는 천둥 치고 막 비가 오더니 오늘은 화창한 날씨네요. 상화 씨 공연 잘 하고 오셨어요? 하고
0: 네.
1: 예,
0: 어제
1: 해주셨고요.
0: 대구는 좋던가요?
1: 근데 덥기는 덥더라고요, 진짜.
0: 데프리카.
1: 예,
0: 네.
1: 더웠고 감사하게 관객분들 많이 또 찾아와 주셔가지고 예, 열심히 하고 잘 돌아왔습니다.
0: 네,
1: 예.
0: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그뭐좀 벌고 왔을 텐데 뭐 없어요? 아니 통장에 좀 찼을 거 아니야.
1: 아직 입금 안 돼서 보름 있다가 들어오잖아요.
0: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어올 돈도 내 돈이지.
1: 알았어, 뭐좀 하나 사봐. 시켜야 돼, 사줄게. 커피 한잔 사줄게.
0: 외출 갔다 왔으면 티를 좀
1: 아이,
0: 내야죠.
1: 그건 맞아. 그건 맞아.
0: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상원 씨 찾고 기다리고
1: 아유,
0: 있다고요.
1: 감사합니다.
0: 상원 씨 어디 간 건가요? 가출했나요? 막 이랬다니까.
1: 이렇게 돌아왔지요.
0: 네, 귀여워님.
1: 네.
0: 비 오는 날 방충망 청소하는데요. 베이킹 소다에 따뜻한 물 녹여가지고 극세사 걸레에 묻혀가지고 쓱쓱 닦으면 까만 게 묻어나요.
1: 아이고.
0: 요즘은 촘촘한 방충망을 쓰니 더 때가 잘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하셨어요.
1: 아, 그렇죠.
0: 네.
1: 비 오는 날 해도 좋고, 네, 날 좋은 날. 베이킹 소다도 괜찮고, 중성 세제에 묻혀서
0: 예.
1: 그냥 쓱쓱 한번 문대. 묻히고
0: 네.
1: 그 다음에 그냥 닦아내면 됩니다.
0: 야, DJ가 문대래요. 문대래.
1: 네.
0: 저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방충망 청소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1: 다너좀 이렇게 잊어버리죠.
0: 해야겠다라는 생각조차 못했던 것 같은데 기원님의 얘기를 듣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4311님께서 냉장고 안에요 두루마리 그 휴지를 넣어두면 냄새가 안 나고 좋습니다.
0: 이거 진짠가요?
1: 몰랐어요.
0: 냄새를 빨아들이나?
1: 진짜요?
0: 펄프가 하긴 얘네 나무죠 나무.
1: 이거 한번 해봐야겠네요.
0: 그러게요.
1: 감사합니다.
0: 여러 겹이 이렇게 겹쳐 있으니까 더 흡수율이
1: 그
0: 좋나?
1: 물론 뭐저 냉장고용 그뭐 탈취제인가 뭐 이런 것도
0: 있어요.
1: 있긴 한데
0: 예.
1: 이거 한번 해봐야겠네요
0: 왜냐면
1: 진짜.
0: 집에 두루마기 휴지 없는 분은 안 계실
1: 그쵸
0: 테니까
1: 그쵸.
0: 그 있는 김에 그냥 한번 넣어볼까 하는 거죠.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0: 그러게요.
1: 꽈배기님께서 신발장에요 원두커피 그 찌꺼기

0: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려가지고 넣어두면은 쿰쿰한 냄새가 안 납니다. 하시면서. 네. 어, 이것도 한번 해봐야겠네.
1: 요거는 좀 많이 쓰지 않나요? 원두커피 이제 찌꺼기 그쵸. 같은 거.
0: 카페 같은 데서 그냥 네. 뭐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뭐 이런 거 있으니까.
1: 맞아요. 그럼... 아예 방향제로도 팔잖아요.
0: 그쵸.
1: 그쵸. 에이. 옛날부터 그 썼던 기억이 나요.
0: 맞아, 맞아, 맞아.
1: 어떤 삼촌차 타면 꼭 이렇게 달랑달랑. 어. 커피 그거 맞아. 모아가지고
0: 이렇게 은은한,
1: 네, 은은한 향 나게 그쵸. 했던 에이. 기억이 납니다.
0: 4591님께서 쌀 씻고 나오는 그 쌀뜨물 있지 않습니까? 그거 기름기 많은 그릇을 씻기도 하고요. 화분에다 주기도 합니다.
1: 맞아.
0: 쌀뜨물 먹으면은 나무들, 화초들도 반짝반짝 이쁘게 크더라고요. 하시면서 네. 요 쌀뜨물은 진짜 그냥 버리기 너무 아까워.
1: 맞아요.
0: 진짜. 예. 쓸 때가 많기 때문에 잘 보관했다가 바로바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1: 예전에는 피부 미용으로도 많이 쓰지 않았나요?
0: 쌀뜨물.
1: 쌀뜨물. 미백 효과가 있다.
0: 네네네. 네. 네. 아, 대구 갔다 와가지고 제가 좀 아까 피부가 좀 타서 그런지 네. 네. 쌀뜨물로 한번 세안을 한번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1: 뭐 그런다고 될까요?
0: 아니 잠깐만 제가 이제 좀 아니, 이렇게 좋게 좋게 얘기를 하는데 아, 본심이 그렇게 툭 튀어나오면
1: 아유, 아유, 아유.
0: 저도 알아요.
1: 아니 그 쌀뜨물을
0: 한번 세수한다고 갑자기 뭐 제가 하얘지겠습니까? 많은
1: 쌀뜨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평소에 아니,
0: 이제 음악 이제 나갈 때
1: 좀 선크림을 평소에 좀 바르시는 게 아유, 어떠냐.
0: 음악 나갈 때 이제 네. 이제 음악 틀어드릴 건데 네. 그때 제가 커피 한 잔 딱 사고 기분 좋게 오늘 정말 기분 좋았거든요.
1: 아 그래요?
0: 기분 좋게 지금 딱 가려고 했는데.
1: 아 그러니까 평소에 좀 자외선 차단제를 좀 바르세요. 아, 네네. 본인 에. 피부 좋다고 너무 믿는 거 아닙니까?
0: 아니 그런 거는 아닌데. 아무튼.
1: 나는 피부 탱탱해. 그러면서.
0: 아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1: 기준관.
0: 아무튼
1: 바르세요 평소에 쌀뜨물 말고.
0: 네네. 네,
1: 자외선 차단제. 네. 어 대구에서 근데 뭐 야외에서 공연하셨어요?
0: 아주 아주 실내에서
1: 그게 뭔 생각?
0: 에어컨 그래? 빵빵하게 나와가지고 아, 예, 예,
1: 왜 까만 걸 그럼 대구 탓을 해요?
0: 아니 덥긴 덥더라고요. 아. 제가 잘 타요. 예,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저는 아아 먹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음악을 이난초 외에 네. 많은 분들의 소리입니다. 풍년가 듣고 오겠습니다.

0: 이난초 외에 많은 분들의 소리였습니다. 풍년가 듣고 왔습니다.
1: 자, 여러분들의 생활정보 꿀팁들 또 볼까요? 2242님 바투의 상사디아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아우. 이곳 청주는 더워도 너무너무 덥습니다.
0: 더우시죠.
1: 어쨌든 에어컨 발명한 캐리어 할부지 땡큐 하셨는데
0: 할부지 진짜 땡큐.
1: 네. 진짜 에어컨 없이는 이제는 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네. 네. 틀긴 틀어야죠.
1: 맞아요.
0: 구하나 육사님께서 우리 엄마는요 김치볶음밥 해주실 때 오이를 같이 볶아서 해주셨어요. 새콤한 김치와 시원한 오이가 만나면 얼마나 맛있는데요. 추천합니다. 그걸로 김밥을 싸도 맛있습니다. 하십니다. 네. 김치볶음밥에 오이를 넣어요? 그거는 안 해봤네요.
1: 저도 오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어떤 분들은 오이를 빼고 드시더라고요.
0: 오이 알러지 있는 분들 네. 계시니까.
1: 오이가 나는 이 향이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1: 알러지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건데
0: 그죠.
1: 선택의 문제로 오이 향이 좀 별로예요. 무슨 화장품 먹는 것 같아요.
0: 그것도 있고 약간 이런 비리다고 하신 분들도 네. 계시고 하니까.
1: 근데 저는 진짜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오이가 어떻게 비리지?
0: 그게 신기하게
1: 잘 모르겠어요. 네. 그 감각을. 네. 네. 근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또 있겠죠.
0: 은근히 또.
1: 네. 또 보겠습니다. 4719님 시금치 달걀찜 엄청 맛있어요. 시금치 달걀찜?
0: 시금치?
1: 달걀물 풀어가지고요. 우유나 두유? 새우젓으로 간해서 간 마늘, 올리브 오일로 볶은 다음에 생시금치 깔고 달걀물을 싹 붓고 뚜껑 덮고 찌면 끝입니다.
0: 아, 시금치를 깔아요?
1: 엄청 배부르고 맛있어요. 우리 집 아침에 마셨는데 이거 참 좋네요. 맛있을 것 같은데요.
0: 우유랑 두유랑 새우젓으로 간을 한다고.
1: 이야.
0: 간 마늘 올리브오일 볶아서 생시금치를 깔고 달걀물로.
1: 아이들이 또 시금치 같은 경우를 잘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0: 그런 경우 있죠.
1: 달걀찜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먹으면은 먹겠네요.
0: 네네네.
1: 좋을 것 같습니다.
0: 4719님 김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요거는 기록해놨다가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1: 네.
0: 0925님께서 아침 저녁 식구들이 샤워할 때 바디 샤워 거품기로 바닥 청소하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따로 청소를 안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양에 있는 그 저기 거품.

0: 세제 네. 이런 것들을 한번 활용한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1: 근데 그러고 나면 또 나중에 샤워할 때 그걸 또 쓰는 거예요?
0: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몸으로 샤워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거품이 떨어지니까 네. 그 거품기라고 윙 돌아가는 애도 있으니까 아. 걔로 한 번만 이렇게 아. 해주면
1: 맞아요. 근데 청소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뭐 나중에 맞먹고 해야지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 그때그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아, 몸 닦는 걸로 바닥을 닦으시면 안 돼요라는 얘기가 또 있네요.
0: 그렇죠. 예.
1: 그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몸 써야 되는데.
0: 아, 그거는 좀 그렇죠. 거품을 활용해 보면 어떻겠느냐. 맞아요. 뭐 이런 거죠.
1: 7101님 발목 늘어난 양말을 대에 껴서 방충망 닫고 버리면 좋아서 헌 양말 모아서 써요.
0: 괜찮네.
1: 쌀 씻고 잠시 두고 그 물 버리고 다시 입어다 밥해요. 비소가 없어진대요. 하셨어요. 잠시 두고. 쌀을 약간 불린다는 개념으로 네. 했다가 그걸 버리고 이제 다시 받아서 밥을 하신다.
0: 지혜로운 분들 많이 계시네요.
1: 그러게요.
0: 진짜. 4672님께서 우리 집에는 연년생 아들이 둘이 있는데 요즘 한창 블럭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집이 그냥 아주 난립니다. 발에 밟히고 해가지고 가끔 소독을 해주는데 세탁망에 넣고 중성세제를 조금 넣고 세탁기로 돌리면은 소독도 되고 깨끗해집니다. 언니한테 배웠어요.
1: 오, 부지런하시다.
0: 이렇게까지 해준 적이 없었었는데
1: 저도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0: 요거는
1: 근데 이제 만약에 발에 밟혔다 그럼 보통은 버려야 되나 이 생각하지 사실
0: 같은 생각이네요. 저도요.
1: 버려야 될까 이 생각하게 돼요.
0: 경고를 좀 몇 번 하죠. 이거 버리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몇 번 했는데 실제로 버린 적은 없고
1: 그쵸. 마음이 약해서 못 버려요.
0: 아무튼 4672님께 떡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해바라기님께서 냉동실에 페트병 얼려놓고 더운 여름날 안고 잡니다. 그리고 물이 녹으면 시원하게 마셔요. 오,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쵸? 페트병을 활용해 보는 거.
1: 500ml짜리 작은 병 이렇게 얼려놔가지고 네. 목베개로 써도 참 좋죠.
0: 아 좋죠.
1: 네. 시원합니다.
0: 맞습니다.
1: 에어컨이 없으신 분들은 진짜 그 방법을 적극 추천합니다.
0: 얼음과 선풍기
1: 그렇죠.
0: 이렇게
1: 그
0: 활용을
1: 조합이면
0: 하고
1: 여름을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4981님께서 우리 시어머님은요 피부가 굉장히 좋으신데요 비결이 뭐냐라고 여쭤봤더니 네. 로션을 바르실 때 얼굴용 오일을 한두 방울 섞어서 바르신대요. 그래서 그런지 주름도 없으시고 피부도 아주 반짝반짝 너무너무 고우세요. 저도 어머님 따라서 하고 있어요. 훨씬 더 덜 건조하고 좋습니다 하시면서
1: 이것도 그러니까 좋은 습관인 거죠.
0: 그죠.
1: 네. 남자들은 그냥 뭐 대충 발라 하고 그냥
0: 그치, 세수하듯이
1: 슥슥슥 하고 끝내버리는
0: 거죠. 이렇게 막 약간 이렇게 툭툭툭툭 쳐가면서 해야지 이게 뭐 흡수가 된다 그러던데.
1: 답답해가지고 우리는 바르죠.
0: 아 우리는 바로 슥슥. 야 그랬더니 야 그게 손이 다 먹지 네 얼굴이 다 먹냐? 말하면서 욕을 먹더라도.
1: 맞아요. 근데 피부도 진짜 관리해 주는 것만큼 또 그 결과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다 나중에 보상 받을 수 있으니까 꾸준히 하시고 어머님과 함께 드시라고 유산균 선물 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 또 좋은 가야금 연주 한번 들어볼까요? 이지영의 가야금입니다.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 자진모리 휘모리 듣고 오겠습니다.

0: 우리 내려가면 맹고가 달려간다.
1: 인천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2: 커피 사고 싶다.
3: 똑딱이 퀴즈.
4: 노래하고 싶다.
5: 노래하고 싶다.
6: 이것저것
7: 이놈 저놈
8: 묻지 마.
9: 따지지 마.
10: 우리 모두 다투한테 달려간다.
11: 파투의 상사디야.
12: 아, 야, 이거 참 이제 여름이어가지고 덥다. 응? 아유, 너무 더워. 용녀, 그 저기 말이야, 사위한테 저 왕의 음료였던 커피 한 잔 마시자고 빨리 얘기해, 빨리.
13: 아이, 몰라. 왜 그런 걸 나한테 시켜요, 진짜. 자기가 해, 얘기해, 진짜.
12: 참, 예. 아야, 알았어, 그러면. 영규!
14: 아, 예, 예, 장인어른.
12: 영규!
14: 네네.
12: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착해서 좋아. 응? 야, 너 커피 한 잔 타줘.
14: 아니, 그냥 장인어른. 커피 타달라고 그러면 되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무슨 노래요?
12: 몰라, 나도.
14: 아니, 그런 건 또 어디서 보셨어요, 진짜?
12: 아니, 시켜서 하는 거야, 그냥.
14: 아니, 누가 시켜요? 감히 장인어른한테요.
12: 아,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14: 아,
12: 한 거야, 그냥.
14: 아, 누구한테 뭐 사주 받고 하세요?
12: 아니. 어쩌다 보니까 하게 돼. 아유, 어찌 됐든 간에 빨리 저기 커피 한 잔 타줘.
14: 아, 잠깐만요. 아, 장인어른. 제가요, 퀴즈를 하나 낼 거니까요. 요거 맞추시면은 시원한 커피 제가 타드릴게요.
12: 아, 그냥 타오지 뭘 또.
14: 아, 장인어른 말씀대로 우리나라 그 한국 커피의 역사는요, 1896년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처음 서양 커피를 마시면서 시작됐잖아요.
12: 아, 그걸 누가 모르냐? 그 잔소리 말고도 너 커피 타기 싫어가지고 너 그러는 거지?
14: 아니, 아직 문제 안 들었잖아요.
12: 아, 빨리 커피 타오라고 빨리.
14: 아, 근데요, 고종이 커피를 마셨던 당시에요, 커피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12: 아, 저기 말아, 저 가베 아니야, 가베.
13: 어머, 아이고, 진짜 우리 남편 그래도 모르는 게 없네.
12: 자네 차례야, 저 빨리.
13: 남편 좋아, 많이 알아서 좋아.
12: 아이, 목소리가 용녀가 아니잖아, 저기. 어?
14: 에?
12: 용녀 목소리가 아니었어, 방금.
13: 어머, 진짜. 남편 좋아. 이렇게 해야 되나?
12: 아, 그래. 얼마나 좋아.
13: 아, 역시.
14: 아, 역시, 그. 아이, 가베라 불리던 커피가 이 근대 문명의 이 상징이었고요. 이 극소수 상류층의 전유물이었다가 일제강점기 이 경성의 다방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술가와 문인들 이 커피를 엄청 마셨대요.
12: 그래.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 70년대부터 그 가루 커피가 나와가지고는 그 설탕과 프림을 타가지고 어? 뭐 둘둘둘 세세세 이거 알아 몰라?
14: 장인어른 아 그 맞추셨네요 진짜.
12: 아, 그래. 내가 내 시절이 그 시절 아니냐.
14: 아 그래가지고요. 그러다가 1976년에 커피 믹스가 등장을 했는데 그때부터 왕의 음료였던 커피가 이 대중의 음료가 됐대잖아요. 그거 모르셨죠?
12: 아 이거 이제 커피 강의 다 했으면은 빨리 이제 너 잔소리 말고 저 빨리 얼음 타가지고 시원하게 네. 커피 한 잔 빨리 타와.
14: 아 네네. 지금 빨리 타가지고 올게요.
12: 야 이번엔 또 이제
14: 아 커피 좋아.
12: 연기 잘했구나. 그래.
14: 아 진짜 좋아. 우리 장인도 좋아.
12: 잔소리 말고 빨리 커피 타와.

0: 아카시아 그리고 숙명가야금 연주단의 자바 자이브 듣고 왔습니다.
1: 네. 알타리님께서 파투가 너무 좋아, 파투 좋아 이렇게 써놓으셨네요. 유행이 참 빠르시네요 하시면서. 네.
0: 저희가 빠른 게 아닙니다. 우리 제작진이 빠른 거예요.
1: 네. 오면은 이제 네. 그 특훈을 받습니다.
0: 예, 예,
1: 네.
0: 예.
1: 빨리 보고 외워라.
0: 아, 빨리 확인해라라는 네. 지령이 떨어지죠.
1: 쪽집게 선생님들이 여기 쫙 세팅이 돼 있거든요.
0: 네네네. 네. 네. 네.
1: 그렇습니다.
0: 자, 오늘 이제 아주 특별한 만남을 오늘부터 이어갈 텐데요. 아,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
1: 네.
0: 2부에서 6월 25일 다음 주 목요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펼쳐지는 제20회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진출 팀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래서 하루에 두 팀씩 차례로 만나볼 새로운 국악 신인들입니다.
0: 네.
1: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진출 팀 미리보기죠. 미리보기.
0: 그렇죠.
1: 미리보기 특집. 자, 오늘은 참가 번호 1번 하무이에 그리고 2번은 비에로와 만남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0: 기대가 됩니다.
1: 네.
0: 자, 여러분들도 기대를 가지고 보이는 라디오 국악방송 유튜브 채널 국악FM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똑딱이 퀴즈 갈게요.

0: 똑또로록 똑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첫 번째 퀴즈는 김치 선물이 걸려있습니다. 갑니다.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충남 보령시에서는 보령정 활터에서 전국 동호인과 선수들이 모여 2026 만세 보령 머드배 전국 남녀 궁도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궁도는 활과 화살을 이용해 관역을 맞히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로 집중력과 정신수양을 중시하는 스포츠로 조선시대에 정조도 즐겼다고 하죠. 자, 문제 드립니다. 사극에서 종종 보셨을 텐데요. 궁도에서 관역에 명중하는 것을 이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2: 관역에 명중하는 거?
1: 네.
2: 명칭이 있군요.
1: 있어요.
2: 1번 핵중, 2번 관중, 3번 통중. 궁도에서 관역에 명중할 때 와 이거다
1: 네.
2: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1: 아마 이렇게 들으시면 바로 아실 수 있고 있을 것 같은데 사극을 보시면
2: 네네.
1: 만약에 이제 정조 임금이 이걸 하고 있어요.
2: 네.
1: 그럴 때 이제 확 싸서 관역에 맞췄어. 네. 그때 대사들이 있잖아요.
2: 아, 네.
1: 뭐요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2: 네네.
1: 이걸 붙여보면 대충 알지 않을까요? 핵중이요, 관중이요, 통중이요.
2: 통중.

0: 그니까요.
1: 방금 약간 통증처럼 들려서.
0: 통증이요.
1: 통증. 네.
0: 별로 느낌이 안 오나요?
1: 아니 다 그럴싸해서.
0: 그런가? 네. 목소리 변화를 줬었어야 됐나?
1: 아 목소리 변화 가능합니까?
0: 그러면 커피는 내가 사야 될 것 같은데.
1: 아니 형은 어차피 지금 주문은 했으니까. 네. 오늘 살 일은 없잖아요.
0: 아니 아니 아니. 웃기지도 않고 의미도 없을 것 같아. 아니 축구.
1: 그때 공연이나 예. 스포츠 경기나
0: 그쵸.
1: 선수들만 있는 거 아니죠?
0: 맞아요.
1: 공연할 때 그 무대에 오르는 연희자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 이분들이 있어야지만이 의미가 있는 거죠.
0: 땡객이라고 하죠.
1: 그렇죠.
0: 그리고 스포츠에서는 네. 땡중이라고 하고요.
1: 그렇습니다.
0: 지켜본다. 그러니까 본다 해가지고 이거잖아요. 네. 그죠?
1: 자, 그러면 딱 떨어지죠. 예. 네. 자. 자, 뭐 축구 지금 뭐 하고 있는데. 핵중이 맞네요. 관중이 맞네요. 통중이 맞네요. 뭐라고 그 캐스터가 얘기를 할까요? 이거 딱 떨어지죠?
0: 맞아요.
1: 네. 이게 궁도에서 이 관역에 명중 할 때 요렇게 얘기합니다. 네.
0: 유비.
1: 예.
0: 네. 네. 장비.
1: 그렇죠.
0: 네, 둘째 형.
1: 그렇습니다.
0: 네.
1: 많이 드렸습니다. 많이.
0: 자, 발표하겠습니다.
1: 발표하겠습니다.
0: 정답은 2번.
1: 2번.
0: 관중이요.
1: 관중 좋아.
0: 꼭 계속 하시네요. 하나 땄다잉.
1: 예. 연습해야죠.
0: 자, 관중.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습니다. 네. 자, 그분들 중에 김치 선물은 0277님께 드립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김치 맛있게 드십시오.
0: 네. 궁도도 진짜 꼭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한데.
1: 그러니까.
0: 사극에서 나오고 그러면 왕들이 멋있게 쏘잖아요.
1: 그죠, 그죠.
0: 너무 멋있어요.
1: 맞아요.
0: 근데 그게 활시위 당기는 것도 어렵다고 그러던데.
1: 그 굉장히 힘들대요. 네. 실제로.
0: 정조가 굉장히 정조 임금이 진짜 잘 쐈다고 하죠.
1: 그리고 얘가 막 움직이면 안 되니까 네. 뭐 호흡이랄지 그다음에 뭐 근력 이런 것도 엄청 키울 수 있고
0: 맞아요.
1: 한다고 하더라고요.
0: 자, 이제 두 번째 퀴즈 갈게요. 하!
1: 똑딱이 똑드르륵 똑똑똑똑.
0: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히시고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갑니다. 지난해 이것 휴직을 사용한 남성 국가 공무원 수가 1994년 제도가 신설된 후 처음으로 여성 휴직자 수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10년 전에는 18.9%였던 남성 이것 휴직자 비율이 지난해 이것 휴직을 신청한 국가 공무원 19,105명 가운데 남성이 무려 56%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와.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직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인지는 궁금합니다. 요건 한번 알아봐야겠고. 자, 지난해 남성 공무원이 여성보다 더 많이 신청한 이것 휴직은 어떤 휴직일까요?
1: 1번 자기개발 휴직, 2번 가족 돌봄 휴직, 3번 육아 휴직. 남성 공무원들이 여성 공무원보다 수가 더 늘었다고
0: 네.
1: 합니다. 오.
0: 더 많았다 비율이.
1: 그렇습니다.
0: 이거는 진짜
1: 네.
0: 혼자 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1: 네.
0: 진짜 같이 해야 돼요.
1: 같이 해야죠.
0: 이건 진짜 같이 해야
1: 같이 돼요. 해야 되는 게 뭘까요?
0: 네.
1: 자기개발일까요? 가족 돌봄일까요? 육아일까요?
0: 실제로 이 세 개 중에 휴직은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1: 그러지 않을까요?
0: 그렇겠죠?
1: 네. 아, 다 있다고 합니다.
0: 다 있는 곳들이요?
1: 다 있대요.
0: 와, 우리 프리랜서는 모르는 휴직의 세계네요.
1: 우리는 그냥 일이 끊기면 그냥 셋 다 가능하죠. 가족 돌봄도 가능하고 육아도 가능하고 자기 개발도 저희는 네. 그냥 일이 끊기면 네.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그쵸. 투입이 되는 거니까요.
0: 지난주에 나라 씨가 왔었잖아요.
1: 네네.
0: 나라 씨. 네. 나라 씨 뭐 여름에 여행 계획 있어요? 뭐 휴가 계획 있어요? 했더니 그냥 일이 없으면 가는 거라고. 우리네 현실 네. 프리랜서들은 그렇습니다.
1: 맞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
0: 휴직 세계를 너무 몰랐네요. 그러면 이게 세 개 다 있다고? 자기 개발 휴직도 있고 그런가. 가족 돌봄 휴직도 있고 육아 휴직도 있다고요?
1: 그런가
0: 네. 와, 좋네요. 네. 네.
1: 일단은 저는 이게 끝이 났습니다. 네. 저는 그렇죠? 끝이 났습니다.
0: 사실상 자, 끝이죠.
1: 제가 끝이 났다 하는 게 뭘까요? 자기 개발에 끝이 났을까요? 그럴만하죠. 가족 돌봄에 끝이 났을까요?

0: 그렇죠.
1: 조금. 왜 자학을 하세요?
0: 그다음에 육아가 끝이 났을 거예요. 자, 이 셋 중에
1: 네.
0: 하나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렇게 한번 힌트를 드려보겠습니다.
1: 주사위?
0: 주사위?
1: 네.
0: 주사위?
1: 네. 주사위의 면적이 네. 개수가 딱 요거잖아요. 아, 한자 힌트로 한번 드려봤습니다.
0: 한자 힌트.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발표해도 되지 않을까요?
1: 아, 여기서 상화 씨가 저는 끝났습니다 근데 자기 개발 이런 거 들어오면 진짜 웃길 것 같긴 한데 안 들어오네요. 다 정답을 맞히고 계십니다.
0: 아이, 감사합니다.
1: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정답은 3번이었죠. 육아휴직이 정답이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지난해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이 여성 휴직자 수보다 처음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넘어섰다는 얘긴데요.
0: 육아는 함께 진짜 하는 거예요.
1: 예전에 이제 94년도, 그러니까 1994년도에 제도는 신설됐었는데 사실 네. 지금까지는 사측의 혹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 못 쓰고 있었던 휴직계였다면 네. 이제는 아하 하고 이제 쓸 수 있는 거구나.
0: 그죠, 그죠.
1: 타당한 거구나. 당당하게 써야겠다. 이런 문화가 점점 자리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이런 게 자리 잡히는데 한 10년, 20년 이렇게 네. 걸리는 것 같아요.
1: 오래
0: 인식 변화와 예. 자연스러움 이렇게 되려면
1: 네.
0: 제도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1: 근데 진짜 우리 출생률을 늘리려면 이런 복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합니다.
0: 그렇죠. 그건 네. 맞아요. 네. 자, 저는 떡 선물을 9325님께 떡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네. 상화 씨 지금도 안 늦었다고 하는 문자가 있네요.
0: 어떤 게요?
1: 육아 7082님께서 한번 시작해 보시라고.
0: 에이 좀
1: 셋째 고고.
0: 아니, 동생인 우리 봉영 씨가 둘째를 성공하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왜 그런 전제를 걸어요?
0: 에이,
1: 본인 선택이지.
0: 함께 가야죠.
1: 왜 함께 갑니까?
0: 함께. 우린 팀이잖아요.
1: 우리 아들 한 번도 봐준 적 없으면 뭘 함께 가요?
0: 우린 팀이잖아요.
1: 알겠습니다.
0: 함께 가야죠. 스텝을 맞춰가야죠.
1: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2부에서는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진출팀 두 팀을 만나서 또 재미난 이야기, 음악이 어떻게 탄생됐는지 맞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다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요. 그리고 1분 미리 듣기가 있어요. 6월 25일 전에 한번 네. 미리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네. 놓치지 마시고 함께해 주세요.
0: 참가팀이 두 팀. 하모이에
1: 네.
0: 이 팀이랑
1: 삐에로.
0: 삐에로 두 팀입니다. 자, 1부 끝곡 오다네의 히스토리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1: 이따 봐요.

0: 올해 20회 20살을 맞는 대한민국 대표 창작 국악 경연대회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다음 주 6월 25일 목요일 저녁 7시에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펼쳐집니다.
1: 올해부터는 최고상훈이 대통령상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0: 맞습니다.
1: 자,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진출팀 미리보기. 자, 첫 번째 본선 진출팀입니다. 하모이야.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참가번호 네. 1번 하모이야입니다.
1: 저희가 아는 그 하모이야. 네. 이건가요? 진짜로?
2: 네.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긴 한데요. 네. 네. 저희가 처음에 팀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 지금은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아쟁하는 팀원 친구가 경상도인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것저것 요즘 틱한 되게 세련된 이름을 짓고 싶어서 많은 네. 고민을 하다가 네. 갑자기 하나로 모인 예술인 해서 하모예 한 글자씩 따가지고 하면 어떨까라고 하다가 경상도에서는 또 하모예 하는 좀 긍정적인 단어로 쓰이는 그쵸. 단어가 있다 해서 이중적으로 담아보자 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1: 하나로 모인 예술인. 네. 이것을 줄여서 하모예라고 했군요. 아, 본인 소개도
0: 자기 소개도 해주세요. 팀 네, 소개를 해주셨고 네, 이제
2: 네, 네. 네, 하모예에서 가야금 연주를 하고 있는 박주은입니다.
0: 박주은 씨.
3: 저는 하모예에서 바이올린 연주하고 있는 안희은입니다.
1: 어? 아, 바이올린 전공이세요?
3: 네.
1: 하모예 팀은 그러면 악기 구성이 가야금 그리고 바이올린 이렇게 하고 더 어떻게 있나요?
2: 네. 21세기를 나온 팀 멤버는 아쟁까지 이렇게 현으로만 세 악기 이루어져 있고요. 네. 원래 팀원 멤버는 타악기까지 있어서 총 6명 정도 있습니다.
1: 그럼 이번에 대회 본선에 6분이 나오는 거예요?
2: 아니요. 3명만 나옵니다.
0: 3명만 나오세요?
2: 사실 처음부터 네. 정하고 그 곡을 만든 건 아니었는데 네. 곡을 만들다 보니까 그냥 타악기가 이렇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0: 이제 곡에 따라서 필요할 네. 때가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번 곡은 그렇다라는 거네요. 네. 그 세 분이 약간 소외돼서
1: 하거나 막 울고 왜 나는 안 하냐 내 음악이 좀 별로냐.
3: 사실 뭐 저희도 그럴까봐 네. 걱정했는데 네. 오히려 다른 팀원들이 이렇게 셋이서 현악기만 있으니까 또 소리 합이 좋다 하면서 오히려 응원해주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0: 그러면 음악 만들 때도 그 세 분도 함께 동참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2: 처음에는 같이 주제를 던지고 네. 시작을 하는 거는 사실 같이 시작을 해가지고 예. 맞을 줄 저희도 몰랐는데 만들다 보니 맞았고 그러고 저희가 세 명의 현악기 합이 그래도 다채로운데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빠지더라고요.
0: 그러니까 왜 계속 이 질문을 드리냐면 보통은 네. 강렬한 인상, 사운드를 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1: 그쵸.

0: 태우고
1: 네. 네. 더 넣는 건 사실 쉬운데 빼는 건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0: 대단한 결정입니다.
1: 그러게요.
0: 네. 현 이 세 개의 악기로 이번에 한번 승부를 한번 보겠다. 아 이번에 만든 음악의 제목은 뭡니까?
2: 저희는 블랙 웨이브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블랙 웨이브.
2: 네. 네.
1: 이게 무슨 말인가요?
2: 당연히 한국어로 바꾸면 네. 검정, 검은 파동이라는 의미인데요.
1: 네.
2: 저희가 개기일식에서 착안을 하여서
1: 개기일식이요?
2: 네. 개기일식의 순간을 좀

0: 저희가 세 개의 한 학기로 좀 표현해보고자 했습니다.
1: 순환적 파동을.
2: 요거 아이디어는 어떤 분이 내신 거예요?
3: 저희 셋이서 의논해서 먼저 처음부터 검은 파동이라는 주제가 나오진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개기일식 이런 주제가 나오면서 근데 약간 이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니까 검은 파동을 이용한 그런 블랙 웨이브 주제에 맞게 곡을 짜보자 해서 그냥 셋이 다 같이 내게 됐습니다.
2: 아니 그러면 이제 큰 대회니까 곡을 만들 때 되게 막 머리도 복잡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0: 네.
2: 그럼 이제 세 분이 음악 만들면 어떤 분이 이렇게 테마를 던졌는데 그게 된 거예요? 선택이 된 거예요?
0: 사실 연주하지 않는 분이 낸 의견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2: 연주하지 않은
0: 네, 그 이 세 명이 아닌 현악기 셋이
2: 실명
0: 실명가요. 아, 실명가요.
2: 예, 예, 예.
0: 최관용이라고
2: 관용.
0: 타악기 멤버가 있는데
2: 네. 최관용 짜내라
1: 아이디어만 내주고 지금 편하니까. 쫓겨난 거 아니에요?
2: 네.
0: 저희가 내쫓진 않았습니다.
2: 알아서 자진으로.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 하모의 팀이 1등을 했어요.
1: 그렇죠.
2: 알고 배분이 어떻게?
1: 이거 이제 굉장히 또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2: 그 지분 싸움이
0: 의논 중에 좀 있는데.
2: 의논 중.
1: 아 의논 중에 있어요.
2: 알겠습니다.
1: 어디까지 의논이 됐습니까?
0: 팀 통장으로 조금 넣고 나왔던 멤버들이 최대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2: 아 근데 너무 궁금하긴 하다. 이 현 세 가지 악기로 어떤 사운드를 내고
1: 네.
2: 거기 안에서도 뭐 이렇게 살도 붙이고 다이나믹도 만들고 약간 그러실까 아니면 잔잔하게 이렇게 하셨을까 너무 궁금도 하고 그래도 세 가지 악기면은 역할 분담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은 어떤 악기는 그래도 조금 리듬 뭐 어떤 거는 멜로디 선율 뭐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 좀 구조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3: 사실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각 세 악기가 뭐 어떤 악기가 계속 뭐 멜로디를 가져온다.
0: 타악기 멤버가 있는데
2: 최관용 좀 짜내라.
1: 아이디어만 내주고 지금 그러니까. 쫓겨난 거 아니에요?
0: 저희가 내쫓진 않았습니다. 알아서 자진으로. 네.
2: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 하모의 팀이 1등을 했어요.
1: 그렇죠.
2: 알고 배분이 어떻게?
1: 이거 이제 굉장히 또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2: 그 지분 싸움이
0: 의논 중에 좀 있는데.
2: 의논 중.
1: 아 의논 중에 있어요.
2: 알겠습니다.
1: 어디까지 의논이 됐습니까?
0: 팀 통장으로 조금 넣고 나왔던 멤버들이 최대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2: 아 근데 너무 궁금하긴 하다. 이 현 세 가지 악기로 어떤 사운드를 내고
1: 네.
2: 거기 안에서도 뭐 이렇게 살도 붙이고 다이나믹도 만들고 약간 그러실까 아니면 잔잔하게 이렇게 하셨을까 너무 궁금도 하고 그래도 세 가지 악기면은 역할 분담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은 어떤 악기는 그래도 조금 리듬 뭐 어떤 거는 멜로디 선율 뭐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 좀 구조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3: 사실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각 세 악기가 뭐 어떤 악기가 계속 뭐 멜로디를 가져온다 혹은 다른 악기는 계속 리듬적인 부분만 가져간다 이러진 않고요.
1: 파트를 나눠서
3: 어떤 부분에서는 뭐 바이올린 솔로로 나오고 그 뒤에 뭐 가야금 아쟁이 이제 리듬으로 받쳐준다거나 이제 뭐 다음 부분에선 가야금 멜로디에 바이올린이 베이스로 약간 이제 잔잔한 음색적인 부분을 추가하거나 또 그런 리듬적인 부분도 구사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포지션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2: 궁금하긴 합니다. 아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건 바이올린을 전공하셨잖아요.
3: 네.
2: 안휘윤 씨.
3: 네. 네. 네.
2: 그러면 이 국악팀과 이렇게 국악하는 분들과 팀을 이룬 거는 처음이십니까?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팀이 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3: 사실 저 지인 소개로 이제 이런 창작 국악팀이 있는데 해볼래? 한 먼저 제안이 왔었어요.
2: 네.
3: 저는 그때는 막 국악을 아예 모르고
2: 그쵸?
3: 네. 정말 문외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데
1: 네.
3: 사실 그래도 제가 막 가끔씩 이제 국악 방송을 찾아볼 정도로 좀 관심은 있었어요.
1: 네.
3: 근데 마침 그런 제안이 들어오니까 너무 재밌겠다 해서 이렇게 합류하게 되었는데
2: 네.
3: 합류하면서 이제 또 막 국악에 대해서 이제 몰랐던 부분들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박자

0: 나 이제 뭐
1: 맞아요.
0: 또 음색 이제 부분에서 서양 음악이랑 굉장히
1: 다르죠.
0: 네 대비가 되는데 그 이제 처음에는 그런 부분을 구사해서 연주하려는 게좀 많이 어려웠는데
1: 박자가 리듬이죠, 리듬. 리듬에서 되게 처음에 짜증나지 않았어요? 왜 이게 정박대로 안 가지?
0: 진짜
1: 이 호흡이 뭐야? 이런 거. 그죠?
0: 네. 엇박으로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1: 예.
0: 음악이 솔직히 말해서 이제 처음에는 뭐 약간의 지적도 받기도 하고 아 근데
2: 3음박이 많으니까
1: 아, 3음박.
2: 3음박. 근데 여기 다 2분박으로 쪼개
0: 맞아요.
1: 그죠,
2: 있으니까
1: 그죠.
2: 가져가는 걸 엄청 헷갈려
1: 그죠,
2: 했었던 것
1: 그죠. 그
2: 같아요.
1: 기존에 공부했던 이 관념과는 완전히 다른 틀이니까.
0: 맞아요. 그래서
1: 예.
0: 그 부분이 처음에 힘들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또
1: 그죠.
0: 약간 뭐 이런 게 매력이 있고 또 약간 신나기도 해서 좀 점점 약간 알아가니까
1: 아,
0: 네.
1: 그래요?
0: 그런 부분에서 되게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3: 함께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0: 이제 막 1년 됐어요.
3: 1년 정도.
0: 네.
3: 그럼 옆에서 주은 씨도 그렇고 많이 좀 도와주려고 노력하셨을 것 같아요. 뭐 설명 같은 거좀잘 해주셨어요? 뭐 호흡은 뭔지, 국악의 어떤 장단은 어떤지 뭐 이런 설명 좀잘 해주던가요? 어떻던가요?
2: 최대한
3: 네.
2: 도와주려고 노력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알지 못하는 거를 하려면 어렵잖아요. 근데 저희는
3: 그쵸.
2: 다 나머지는 국악만
3: 그죠.
2: 전공했던 멤버들이니까
3: 우리에게는 그냥 당연하게 했던
2: 이렇게
3: 것들인데
2: 하는데 했는데
3: 이제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고
2: 네.
3: 왜냐면 서로 환경이 다른 거니까
1: 그렇죠.
3: 언어가
2: 네.
3: 달라서 근데 지금은 이제 뭔가 그 앙상블 어우러짐이 좀 몸으로 느껴집니까? 어떠세요?
0: 네, 이제 여러 번 연습 시간 맞춰서 또 그런 박자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그런 호흡도 더 맞게 되고
3: 네.
0: 또 제가 원래 공부하던 서양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3: 네.
0: 또 신기하게 그 서양 음악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1: 그래요?
0: 네.
1: 뭐가 도움이 됐어요?
0: 일단은 서양 음악에서도 당연히 박자가 리듬이 복잡한 곡들이
1: 네, 맞죠.
0: 있잖아요. 네. 그런 리듬을 더 쉽게 파악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1: 아, 역시 국악 최고죠.
0: 네.
2: 국악이 제일 어렵습니다.
3: 또 최고까지가 각자 매력이 있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이렇게 두분 모시고 1분 미리 듣기를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잖아요. 시간 어디로 하겠다. 뭐
2: 네.
3: 초입 부분이나 아니면 중간 부분이나
2: 네.
3: 어느 부분을 좀 선택을 하셨습니까?
2: 저희의 곡총 길이는 사실 5분 정도 되는데요.
1: 짧지 않네요.
2: 네, 5분 정도 되는 그 구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중간보다 조금 뒷부분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1: 하이라이트 드라이브 직전.
2: 그럼 네,
1: 맞아요?
2: 그렇습니다. 네.
3: 객일식으로 따지면 어떤 지금 장면인 거예요?
2: 이제 너딱 달이 가려졌다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다시 태양이
1: 아,
2: 드러나기 시작하는
1: 희망, 희망.
2: 네
3: 그러네요. 희망, 환희 약간 이런 쪽.
2: 그러면서 다이나믹이 살짝
1: 아, 다,
2: 살아나는
1: 라라라라라 이러고
2: 네,
3: 뭐라고요? 도약하셨어 방금. 알겠습니다. 약간 도약 맞습니까? 도약?
2: 네 그런 중 부분이 나오게 될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1: 1분 미리 듣기를
3: 네.
1: 3분 미리 듣기로 좀 하면 안 돼요?
3: 그럼 3분의 2를 듣는 건데?
1: 아니 너무 답답해가지고.
3: 그렇긴 해요. 근데 그 감질만 나는 게
2: 오셔서
3: 이 미리 듣기의 매력이니까요.
1: 알겠습니다.
3: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웨이브
1: 네.
3: 하모예의
1: 하모예.
3: 1분 미리 듣기입니다.

0: 이렇다니까.
1: 진짜.
2: 2분은 들어야 돼.
1: 1분, 이거 지금 1분 맞아요? 한 1분, 30초 들은 거 같은데. 맞아요, 이게?
2: 이제 딱 올라 도약하려고.
1: 들을 만 하니까 딱 끝나 버리네.
2: 이제 바이올린이 이제 뭔가 몰아가잖아. 예. 예. 다다라. 뭐 이렇게.

0: 이게 나오잖아.
1: 아 근데 굉장히 오묘하네요. 네. 곡이.
2: 네, 되게 묘한 분위기를 주고 싶어서.
1: 그러게요.
2: 해봤습니다.
1: 개기일식도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볼 수 없는 현상인데. 그렇죠. 그런 어떤 일상에서 이질감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이고요. 아 이런 그 질감을 낼 때 어려운 점들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흔히 코드 깔고 멜로디 얹고 이렇게 가는 음악과는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해 보여가지고.
0: 그렇죠. 이제 사운드 네. 앙상블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2: 그래서 저희가 일단 세 현악기라는 공통점이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도 다이나믹을 더 주고 더 화려한 곡을 만들고 싶은데 타악기가 네. 없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이 세 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다채롭게 채울 수 있을까를 가장 깊게 고민했던 곡이긴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뜯을 수 있고 현을 그다음에 찰현악기 두 대가 있으니까 또 그거를 밀면서 낼 수 있는 음색, 그다음 또 바이올린과 아쟁이 또 다르게 가져가는 음역대를 활용해서 최대한 그 현마다에 나타낼 수 있는 질감을 표현하려고
1: 극대화시켜서
2: 네, 하려고 좀 최대한 찾고 뜯어보고 누구 한 명의 선율 이런 거 어때 하면 거기에 얹어보고 깔아보고 이렇게 계속 부딪히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2: 네.
1: 휘훈 씨는 어떠세요? 평소에 연주하던 어떤 주법의 변화도 좀 생겼습니까?
3: 일단은 제 굉장히 바이올린에 있어서 현대적인 주법들을 많이 차용했는데요.
1: 네.
3: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하모닉스라고
1: 네.
3: 약간 배음 주법이에요. 그냥 이제 뭐 현을 지판을 누르고 소리 내는 그냥 평소와 같은 그냥 음정을 내는 그런 음이 아니라
1: 단음이 아니라
3: 네, 살짝 네. 이렇게 살짝 손을 살짝만 대면
1: 네.
3: 그 약간 공명이 울린 듯한 아. 삐 소리가 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음색적인 질감을 좀 다양하게 넣으려고 했고 또 이제 활을 약간 좀 타악적인 느낌을 좀 주려고 했어요.
1: 활로 타악적인 느낌이요?
3: 네. 활을 보통 구 이렇게 차련하지. 쓰지 않고 네. 차련하지 않고 네. 그냥 활대로 약간
1: 천을
3: 때려서
1: 아,
3: 네. 튕겨서
1: 그 울림까지도 네. 어떤 음악의 질감으로 살리기 위해서
3: 네.
1: 예.
3: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2: 그렇게. 네.
1: 아쟁이도
2: 네. 최대한 타악기 예, 부재를 막기 위하여.
1: 그러니까 이 소수의 인원, 소수의 네. 악기를 극대화시켜서 네. 줄 수 있는 음악적 질감을 최대한 넓힌 거네요.
3: 네.
0: 기타로 이제 핑거 스타일로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네. 리듬 만들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3: 맞아요.
0: 아쟁이 뭐 그런 것도 하나요? 왠지 가능한 건 아쟁만 가능할 것 같아서.
2: 아쟁도
0: 피치 하다가 뭔가
2: 때리고
0: 있어요?
3: 맞아요, 맞아요.
2: 있습니다.
1: 아, 방금 있다 그랬었는데. 아 왜냐면 상어 씨가 이 집중을 하느라고 네. 아까도 약간 음악에 빠져 계신 것 같아요.
0: 완전 빠졌어요. 완전.
1: 느낌이 어떤? 상어 씨가 감각이 진짜 좋아요. 그래가지고 되겠다 하면 꼭 되더라고.
2: 긴장이 되는.
1: 느낌 오십니까? 어떠십니까?
0: 모르지. 내가 그걸 알면
1: 판을 깔았지.
0: 그럼요.
1: 네. 그럼 음악적으로 궁금한 거 없으셨어요?
0: 일단은 지금 5분인데 지금 3분의 2 지점만 들었잖아요.
2: 네.
0: 근데 지금 뭔가 서정적이다가 몰아간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앞에 한 2분 반, 3분? 여기를 어떻게 풀어내셨을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끝부분이야 아마 우리 빠르게 해서 끝내자. 그냥 상식적으로는 그랬을 것 같고 뭔가 테마를 계속 돌려서 뭔가 빵 이렇게 빵 박수 쫙 받을 수 있게 할 것 같고 앞에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1: 어떻게 쌓아갔어요? 어떻게?
2: 좀 네. 무서운데요. 저희가 앞을 굉장히 신경 썼기 때문에
0: 아, 네.
3: 맞아요.
2: 도입 부분을 네. 신경 썼기 때문에 네. 앞 부분을 안 들려드린 거였거든요.
1: 아 그런 전략이 또 네. 있었던 네. 거군요.
2: 그래서 좀 더 임팩트 있게 앞 부분에 물론. 조금 도전인데
1: 네.
2: 끝부분에 쌓아서 이렇게 탕 터트리는 게 일반적이라면 저희도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0: 네. 네. 저는 틀을 벗어나지 않거든요. 네.
2: 저희도 물론 그게 없으면 너무 허전하기 때문에 네. 좀 네.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부분도 근데 1번이 될 줄은 몰랐지만
1: 네.
2: 1번인 만큼 조금 더 처음 시작부터 그 느낌을 심사위원이든 관객분들에게 네. 주고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앞부분 한 1분, 1분 30초가 야. 조금 더 네, 좀 시선을 사로잡지 않을까.
1: 궁금하네요. 오늘 전략 성공이십니다. 그 도입부가 굉장히 궁금해요.
0: 21세기 한국어 프로젝트에 도전해봐야겠다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 대회를 위해서 지금 팀을 창단한 게 아니라 원래 팀 활동을 지금 계속 하고 계셨던 것 같고 근데 또 이렇게 대회까지 참석을 해야겠다, 참가해야겠다 하는 이유도 있었을 것 같아요.
2: 아까 이 개기일식의 주제를 주셨던 최관용 이제 탁 멤버가
1: 안 나왔는데 오늘 관용 씨가 많이 나오네요. 네.
2: 그분이 작년, 재작년 정도부터 사실 21세기에 나가보자, 나가보자.
1: 아 대회 자체도 관용 씨가 나가자고 한 거였어요?
0: 좀 넣어주죠. 사람 그 저 2년이나 그랬는데
2: 저희 대표님을 맡고 계신데
1: 아 관용 씨가
0: 관용 씨가 네.
1: 대표도 씨가. 대표도 지금 쫓겨났구나 지금
2: 대표 자기 본인이 나오신 거야. 아하. 이렇게 너희끼리 네. 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3: 사실은 저희도 아쉽습니다. 네.
2: 저희 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타이 너무 그러니까 필요해요.
1: 관용 씨가 관용을 베풀었네요.
2: 네 그렇죠. 네. 네.
1: 그렇게 해서 참가를 해보게 된
2: 해보게
1: 거고.
2: 되었고, 네.
1: 그러면 이제 원래 그렇잖아요. 대회 이제 아, 나가야지 하고 마음 먹었으면 그 전 팀들은 어떤 음악을 했지라고
0: 모니터하죠.
1: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2: 네.
1: 좀 듣다가 인상 깊었던 팀들도 있었습니까?
2: 저희는 아무래도 악기끼리만 있다 보니까 네. 좋은 소리 팀들도 많았지만 아무래도 네. 악기 팀한테 좀
1: 연주팀.
2: 눈길, 네 연주를 하는 네. 악기 팀한테 눈길이 좀 가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저희가 봤던 팀들은 매간당,
1: 아 매간당, 매간당.
2: 네. 그리고 이제 뭐 트리거,
1: 트리거,
2: 다 강렬하신 분 곡을 가지고 나오신 팀들이었는데 네. 그런 게 아무래도 확실히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야 근데 진짜 이 본선 진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그쵸. 일이잖아요.
0: 대단한 거죠.
1: 여기까지 올라왔었을 때의 기분도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희우 씨. 이럴 결과를 좀 예상을 했습니까? 우리는 본선 진출 될 거야? 이런 생각 하셨어요?
3: 내심 기대는 했었는데 네. 막상 되고 나니까 되게 얼떨떨하더라고요.
1: 아, 그래요?
3: 네. 우리 곡을 되게 좋게 들어주신 심사위원들이 많으시구나 해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0: 콩쿨이 떨려요? 21세기가 떨려요?
3: 되게 콩쿨은 그래도 어릴 때 좀 몇 번 나가봐서 저는 21세기가 아니네.
1: 국악팀 한다고 할 때 주변 반응은 어땠습니까?
3: 네. 되게 긍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너 되게 이색적인 팀을 하는구나도 네. 있었고 되게 막 멋있어 하고 또 약간 이제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1: 그래요?
3: 네.
1: 곡 작업은 약간 공동 창작, 공동 작곡으로 네. 진행이 된 건가요?
0: 역시 이번에 목표는 대통령상
1: 자신 있게 나가세요. 아, 네. 아, 솔직하게. 네.
2: 솔직하게는 사실 뭐 대통령상까지는 생각하진 않고 있습니다.
1: 아 겸손. 그러면은 뭐 결과는 사실 따라오는 거라 가지고.
2: 네,
1: 뭐
2: 저희가 열심히 먹는다고. 해야죠.
1: 맞아요. 연습 중에 에피소드 같은 건 없으세요?
3: 일단은 저희 셋이서 크게 싸운 적은 없었고요.
1: 아 싸운 적도 없고.
3: 네.
2: 다 되게. 둥글둥글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느낌의 세 명이어가지고
1: 근데 아이디어들 모이다 보면 이견이 약간 있을 수도 있잖아요.
2: 네.
1: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조율하십니까?
2: 그냥 솔직하게 그건 별로인 것 같아.
1: 근데 그거에 내상 받지 않고
2: 다들 네. 타격감은 없습니다.
1: 타격감 없이
2: 네. 네. 별로예요?
3: 별로 그러면 다른 방송을 해볼게.
1: 좋네요.
0: 이번에 그러면 무대 연출 있잖아요.
2: 네.
0: 뭐 의상이랄지 뭐 등등등 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2: 아무래도 블랙 웨이브여서
0: 검은색?
2: 네 일단 저희 팀 사진도 블랙 의상을 입고 찍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블랙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1: 블랙 그 이상은 스포 안 하시네요. 뭐가 더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건 역시 무대에서 네. 도입부와 함께 네. 감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뭐 이제 하모의 말이 워낙 좋아서 의미도 좋고 발음도 좋고 네. 뭐 세 분이서 구호 같은 거 안 만드셨어요?
2: 만들어봤습니다.
1: 혹시 잠깐만 아까 상화 씨가 했던 하모에 혹시
2: 이거를 살려야 되는데 저희가 네. 경상도인이 없습니다 여기. 그래서 살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0: 제가 또 하라고요?
2: 아니면 저희
0: 제 팀이 아닌데
2: 지도를
1: 지도를 해달래 지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2: 따라 입겠습니다.
1: 네. 네. 악센트가 어디 가야 돼요?
0: 3분박
3: 3분박
0: 앞에 액센트. 아. 네. 하.
3: 하. 하.
0: 그렇죠. 하. 모에는 그냥 모에. 흘리세요. 이렇게.
3: 하 모에.
0: 아니.

0: 그렇죠. 하모예 이렇게. 에이.
1: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무리할 때도 됐고 네. 소감도 말씀하시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하시고 마지막 엔딩 구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감. 네.
2: 이렇게 21세기 본선까지 진출할 되어서 너무 감회도 새로운데 또 이렇게 라디오 방송에서 또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1: 아, 네.
2: 네, 또 이렇게 국악 연주하는 게 되게 처음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깊은 소감도 말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했고요. 네, 앞으로 저희는 또 팀 활동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곡들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 네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피오니 씨였습니다. 자, 주우 씨.
3: 저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본선까지 오게 될 거라고 사실 엄청 이렇게 믿고 이러진 못했는데 네. 이렇게 오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또 같이 팀원들하고 새로운 창작곡을 만들고 저희의 의견이 담긴 곡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곡 많이 만들고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1: 잘하시네요.
4: 저희들도 응원하도록 네. 하겠고요.
1: 자, 구호 가고 끝내야죠.
4: 네.
1: 뭐 아이돌처럼 뭐 하나 둘 셋 뭐 이런 거
4: 자, 갑니다.
1: 예, 편하게.
4: 네. 하나, 둘, 셋.
5: 1번이 1등 하모예.
1: 아, 좋았습니다.
4: 자, 보내 드리면서 골드만 콰르텟의 슈베르트의 마왕 띄워 드리고요. 두 번째 또 분들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0: 골드만 쿼르텟의 슈베르트의 마왕 하모예의 신청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진출팀 미리 보기. 네. 두 번째 본선 진출팀을 만나보겠습니다.
0: 참가 번호 2번입니다. 삐에로. 자, 오늘 멤버 두 분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가 번호 2번 삐에로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자, 자연스럽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삐에로의 대표이자 작곡자인 허볼이라고 하고요.
0: 네.
2: 네, 저는 이제 삐에로에서 작곡 그리고 또 기획도 같이 맡고 있고
0: 네.
2: 그리고 지금은 대표도 같이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자, 보리 씨 반갑고요.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B급 감성의 삐에로의 다양한 시도를 위해 열심히 아쟁으로 연주를 하고자 하는 네. 아쟁 연주자 양은지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 삐에로 팀은 두 분이 다는 아니죠?
2: 다섯 명입니다.
1: 다섯 분.
2: 네네.
0: 다섯 분.
1: 악기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그 작곡하시고 피아노
2: 네,
1: 치시는 대표님.
2: 네네. 네네.
1: 보리 씨가 네. 계시고.
3: 네. 소리꾼에 이기한 씨 있고.
1: 네.
3: 그다음에 피리 태평서 부는 변성준 씨.
1: 어.
3: 그리고 이제 타악하시는 이결의 씨 그리고 아쟁 저 해서 다섯 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피에로 네. 팀은 누구 저기 빠지고 그런 거 없죠? 다섯 명인데 두 명, 세 명만 나가고.
2: 아, 아닙니다. 저희 아직 탄탄한 완전체입니다.
0: 아, 아니, 근데 팀명이 굉장히 네네. 인상적이에요. 듣자마자 그냥 뭐 삐에로 하고 바로
2: 네.
0: 기억이 될 정도인데 네. 이렇게 지으신 이유가 있겠죠?
2: 아, 네. 네. 그럼요. 저희의 팀 이름이 영어로 하면 비에러라는 뜻입니다.
0: 에러?
2: 네네.
0: 아, 예.
2: 에러가 저희 뭐 흔히 뭐 컴퓨터에서도 갑자기 맞아요. 뭐 에러 화면 뜨고 저희 네. 고장이라는 뜻이 조금 담겨 있잖아요.
0: 네,
2: 저희는 이게 제가 국악을 저는 이제 작곡을 곡도 쓰기도 하고 지금은 현재 좀 지휘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악의 이런 본질을 좀 찾아보다가
0: 예.
2: 국악이 일반적인 사람들 시선에서는 어떨까를 조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0: 네네네.
2: 일반적인 사람들 시선에서
0: 네.
2: 뭐 흥보가라든지 뭐 판소리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솔직히 정가도 그렇고 구분을 잘 못하겠다라든지
0: 네.
2: 어렵다. 그다음에 아리랑도 저희가 뭐 아리랑도 뭐 강원도에도 부른 아리랑이 있고
0: 그쵸.
2: 밀양 아리랑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0: 맞아요.
2: 좀 이런 게 것들이 좀 어렵다. 좀 구분이 안 된다. 좀 더 재밌었으면 좋겠다. 국악 너무 느리다. 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0: 네. 아, 그런 걸 서치를 하신 거예요?
2: 네, 저 이제 좀 개인적으로도 좀 저는 공연을 할 기회가 있거나 하면 항상 비전공자인 사람들을 따로 초대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시선을 좀 더 보면서 저희가 전공자끼리의 그런 논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0: 네.
2: 솔직히 국악이 잘 알려지기 위해서는 정말 그냥
0: 제3의 시선 네,
2: 그런 시선들이 중요하잖아요.
0: 네.
2: 그래서 이제 보면서 아, 근데 그래도 국악이랑 저희가 이런 호흡, 국악의 장단, 또 국악엔 또 다른 음악에 없는 특이한 그런 식임새라든지
0: 네.
2: 그런 부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면서 국악을 좀 뜯어보기 시작하면서 네, 그래서 약간 이 국악을 좀 뭔가 고장내보는 느낌이지만
0: 아하.
2: 국악의 어법은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런 음악을 좀 해보고 싶어서 에러를 좀 넣어서 이제 비에러 근데 이제 비에러를 읽으면 삐에로라는 발음처럼 되는
0: 네.
2: 게 좀 재밌더라고요.
0: 네.
2: 그래서 뭐 저희 뭐 서양에 보면은 서커스를
0: 그쵸.
2: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 하잖아요.
0: 네.
2: 그래서 저희는 조선의 좀 광대가 되어보자.
0: 어허.
2: 그래서 저희 팀 이름을 삐에로로 지었고요. 그리고 또 부산에서 활동하는 팀인 만큼 부산에
0: 아하.
2: 비가 들어간 비에러도 있습니다.
1: 지금 현재 부산에서
2: 네,
1: 활동하고 계세요?
2: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원래 국악 작곡이셨었어요?
2: 아, 네. 저는 원래는 실용음악을 전공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뭐 원래 좀 광고음악을 만들거나
0: 광고음악이요?
2: 네, 좀 그런 쪽으로 좀 해보고 싶었는데 복수 전공으로 국악을 처음 좀 접하게 됐는데 그 아쟁 악기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0: 저는 고깝게 하면 가야금이나 해금이나 뭐 거문고는 많이 하는데 아 저렇게 누가 봐도 첼로 할
1: 네.
0: 때인데 저렇게 풍부한 소리를 내는 국악기도 있구나. 그리고 타악도 사실 소리북도 있고 장구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1: 네.
0: 많이 있고 장단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1: 네.
0: 좀 그런 부분들의 매력을 좀 많이 느껴서 내가 이렇게 실용음악을 하는 베이스에 국악을 알게 되면 이것들을 합쳐져서 좀 뭔가 새로운 그런 좀더 참신한 국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런 음악으로 또 광고나 뮤지컬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을 하다가
1: 네.
0: 그래서 좀 국악 작곡을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
1: 그러면 은지님 같은 경우에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 저도 도전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 것
2: 저
1: 같은데.
2: 같은 경우에는 21세기 대회가 큰 대회이기도 하고
1: 네.
2: 팀으로는 처음 하는 거거든요.
1: 팀으로는.
2: 제가 처음 팀하는 거여서 그팀 활동에 있어서 첫 시작이기도 하고
1: 네.
2: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마침 또 좋은 기회를 줘서
1: 네.
2: 도전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만큼 좀 떨리기도 하고 잘 될지도 걱정이 많긴 하거든요.
1: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국악을 애초부터 전공을 했던 사람이라면 뭐랄까요? 그냥 어떤 의심 없이 그냥 수용했던 당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제 보리 씨.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밖에서도 보고 하다 보니까 어떤 에러라는 키워드, 고장이라는 키워드, 이런 키워드들이 생겨난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은지 씨 같은 경우는 아쟁 전공이고 계속 국악 쪽에만 있었잖아요.
2: 그죠.
1: 대표님의 이런 에러, 고장, 이런 단어들 들었을 때 처음에 좀 수용이 되던가요? 어떠셨어요?
2: 약간 공감이 되긴 했어요.
1: 어허,
2: 왜냐면은 저희가 국악 한다 그러면 한
1: 네.
2: 학기만 보통 하지 않잖아요. 요즘 뭐
1: 그렇죠.
2: 아직만 해도 8연만 하는 게 아니라 10연, 12연 막
1: 개량된
2: 소화제
1: 거?
2: 개량된 것도 너무 많고 이러니까
1: 그렇죠.
2: 아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다 고장 나버리자. 약간
1: 아.
2: 그런 마음을 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공감되긴 했어요.
1: 사실
2: 그거 봤을
1: 우리가
2: 때.
1: 이제 국악하면 전통은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1차 목적이 보존이기 때문에 그 툴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우리는 그 강박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2: 그죠.
1: 근데 거기서 약간 해방된 듯한 느낌을 받으신 거예요.
2: 맞아요. 그 이복하면서도 와 나는 여기서 해방될 거야 이러면서 같이 막 고개 흔들면서 이렇게 연주하긴 하거든요.
1: 아, 그래요. 그런 움직임까지 있어요? 연주
2: 저희는
1: 중에?
2: 퍼포먼스도 되게 있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아요.
3: 몇 분? 이번에 그러면 B 에로 팀이 들고 나온 곡 이름은 뭡니까?
0: 저희 곡 이름은 삐에러의 박에러인데요.
1: 여기도 에러가 또 들어가네, 에러가.
0: 한국말로는 이제 박이 고장났다. 좀 이런 의미인데요.
1: 네.
0: 박하면 다들 알고 계시는 그 흥부놀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1: 예.
0: 한소리 오마당 중에 대표적인
1: 예.
0: 흥부가에서 박 타는 대목을 저희가 조금
1: 네.
0: 모티브로 가져와서
1: 오호.
0: 흥부는 이제 보온표 박씨를 받아서 박을 열고 이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거기서 재물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돼서
1: 네.
0: 성공했다는 이야기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저희는 이거를 저희의 이야기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박이 어떤 의미일까,
1: 예.
0: 어떤 박이 있을까 이 사람한테는 좀
1: 네.
0: 고민을 하다가 요즘에 또 취업 걱정하는 그런 걱정에 대한 박 그리고 또어또 오늘은 어떤 뭐뭘 무슨 장 보러 갈때 주부님들 또뭐뭐뭐 이런 불안 박 그다음에 또뭐 고민 같은 것들 그런 박들이 있지 않을까.
1: 네.
0: 그래서 이 박을 저희가 박 타는 대목처럼 실근실근 타서
1: 네.
0: 그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해주자. 좀 그런 의미를 담아서 좀더 희망적인 의미를 담아서 좀 곡을 만들어 봤어요.
3: 그러면 모티브 삼은 거는 흥부 박 타는 대목일 거고,
0: 맞습니다.
3: 곡은 보리 씨께서 쓰셨을 것 같고, 가사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0: 가사는
3: 누가?
0: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런 뭔가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스토리를 짜면 이제 소리꾼이 아닐이라든지 그 다음에 판소리에 실질적으로 들어간 저희 곡에는 유일하게 도창이 그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좀
1: 네.
0: 독특하게 저희가 전통은 이런 거야라고도 좀 보여주자 싶어서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소리꾼 이기한 씨 같이 참여해서 둘이서 열심히 한 2, 3일 동안 밤새면서
1: 가사를.
0: 저희가 좀 짜봤습니다.
1: 그러면은 은지 씨도 스탠딩이세요? 그러니까 서서 연주하세요?
2: 저희 다 앉아서 의자에
1: 다
2: 앉아서
1: 앉아서? 그럼 소리꾼만 서고?
2: 네.
0: 소리꾼은 이제 서서 이제 주로 뭐 저희가 좀 아무래도 박하는 대목이니 박이라는 네. 소품도 있고요. 아.

0: 소품도 있어서 그런 소품을 활용한 네네 요일한 저희는 소품이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본선 무대를 좀 기대를 해주셔도 네네 그리고 이제 연주자분들께서는 지금 저희가 좀 숨겨놓은 퍼포먼스가 두 분 정도 출연을 하는데요. 이제 옆에 계시는 은지 씨도
1: 아 제가 할 것 같죠. 제가 웃고 있어서 제가 할 것 같죠.
0: 잠깐 예. 출연을 할 예정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이게 들리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보이는 무대 구성에서도 좀 많이 고민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 뭐 굳이 질문 드려도 그 원래 연주자분들이 이런 뭘 이렇게 뭐 움직이는 것들 원래 약간 다 불편해하고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렇죠.
1: 안 되죠 그게 잘. 근데 연주하면서도 안 되고.
2: 근데 은지 씨는 좋아할 것 같아요.
1: 약간 재밌지 않을까. 제가 하면서도 재밌어서 오, 나 용기 그래요? 괜찮은데?
2: 약간 아 괜찮은데 느낌 왔어요?
1: 네. 제가 나 좀 용기사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
2: 아 지금 필이 약간 있거든요.
1: 에, 있어요, 약간.
2: 보통의 연주자분들의 텐션이 아니에요 지금.
1: 아 그래요? 네. 나 좀 숨길까요?
2: 아니 아니요, 좋아, 너무 좋아요.
3: 곡 안에 소위 말해서 약간 네. 짤막한 어떤 극이 있다는 건가요? 음악
0: 이렇게
3: 안에?
0: 보시면 음악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현대인들의 박 속에 그리고 이제 박을 타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저희 5분이라는 조금 짧다면 짧기도 하고 길다면 좀 길다고 한 그 시간 안에 저희가 좀 최대한 보여드릴 수 있게 구성을 짜봤고요.
2: 그러니까 음악 안에 스토리텔링이
0: 네,
2: 있다라는 얘기죠.
0: 네, 저희의 이 팀 취지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악의 어법은 지키되 그 안에서 저희 피에로만의 스토리 그리고 현대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담아서 새롭게 국악을 좀 짜보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2: 네.
3: 그러면 이 박 에러 1분 미리 듣기를 네. 해보려고 네. 해요. 5분 정도 런타임 그렇게 되신다고 했었었고 네. 어떤 부분을 오늘 들려주실 계획이십니까?
0: 아, 저희가 아마 바로 딱 들으시면은 따라 부르실 수 있을 만큼의 저희의 그런 훅이 있고요. 아,
2: 네.
0: 그 부분이 먼저 등장을 하고 저희가 이제 그 부분 이어서 박을 이제 막 타는 신나는 부분을 최대한 좀 미리 듣기로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2: 기본적으로 뭘 감추고 이런 게 없으시네. 일단 뭐 같이 놉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1분 미리 듣기 박 에러 곡이고요. 피에로의 음악입니다. 함께 1분 들어보시죠.

0: 여기까지.
1: 드럼이 있나요?
2: 저희가
0: 장구 말고 뭔가 지금 퀵처럼 네, 들어가는 네, 악기가 맞습니다. 하나 또 있네요. 네.
2: 저희가 이제 보통 21세기도 그렇고 지금 뭐 현재 국악 창작 음악을 보면 그냥 드러머들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0: 맞아요. 네.
2: 하지만 저는 이 또 저희의 장구와 이 소리북을 어떻게든 활용하고 싶어서
0: 네,
2: 장구와 소리북 플러스 여기서 이제 장구와 소리북을 보완하면서 뭔가 조금 신나는 악기들 뭐가 있을까 싶어서 이제 또 타악 연주자 선생님과 같이 상의하면서 카혼을 좀 넣어봤고요. 카혼도 넣어보고 심벌도 조금 특수한 심벌들을 많이 써봤어요.
0: 네.
2: 네, 그래서 저희 아까 잠깐 들어보시면 약간 찹찹 약간 박수 소리 같은 네, 그런 심벌이 네, 있어요. 약간 휘어진 네, 심벌이 있는데
0: 네,
2: 그런 심벌도 좀 활용을 해봤고요. 네, 좀 저희가 그래서 이 구성만 봐도 타악하는 사람도 약간 뭐 서커스하러 나온 사람 마냥
0: 피에로처럼
2: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본선 무대 보시면 악기를 보는 재미도 조금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러니까 방향성은 명확하잖아요.
2: 네.
0: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박을 함께 타보자. 이런 어떤 스트레스 해소하자 요 그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되 그 사운드 조합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2: 네,
0: 뭔가
2: 맞습니다.
0: 유니크 그러니까 일반적

0: 적인 막 이런 구성으로 네. 가고 싶지 않아라는 네. 게 약간 느껴졌던 네.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저희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악에서도 특수한 것들을 많이 썼고요. 네. 또 건반도 저희가 일반적인 피아노가 아니라 처음에 나오는 1장이랑 뒤에 나오는 2장은 2장에서는 일반적인 피아노 사운드를 쓰고요. 1장에서는 아. 조금 좀 오락 게임 같은 사운드는 아. 어떤 게 있을까 싶어서 네. 좀 합시코드 사운드를 조금 활용을 해봤고요. 네. 그리고 또 아쟁은 어떤 연주를 좀 표현했죠, 은지 씨?
2: 아 이제 뒤에 보면 아까 시렁 시렁 막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박을 이제 썰잖아요, 톱으로.
0: 예.
2: 근데 이게 활로도 돼요.
0: 그쵸. 아, 예, 그렇죠.
2: 고개 흔들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톱소리 하면서 막.
1: 무대 끝에 보시면 열심히 박 썰고 네. 있습니다, 은지 씨가.
3: 1분 미리 듣기 했을 때 그냥 개인적인 느낌은 네. 싱어의 퍼포먼스가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1: 들어요. 아, 네, 있어요. 맞습니다.
3: 어쨌든 시각적으로 딱 보여지는 담당자는 싱어니까
1: 네.
3: 이분의 그 퍼포먼스랄지 역량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뒤에 같이 네. 뭐 유니진이랄지 뭐 같이 노래 네. 부르는 부분들도 있나요?
1: 네 맞습니다.
3: 있어요?
1: 아까 맨 처음에 잠깐 잘려져 있는데 저희가 톱소리를 네. 그 이후에 있는 그런 약간 훅을 제가
0: 떼창 가야지.
1: 네, 네 저희 다 같이 부르기도 하고요. 네. 또 소리꾼과 저희가 같이 부르는 부분도 나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서 다들 본선 무대 보시고 약간 좀 같이 개마 흥얼흥얼하면서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음악을 만든 취지도 그렇기 때문에.
0: 네. 네. 21세기 대회를 네. 도전하신 뭐 이유랄까요? 그 전부터 삐에로는 근데 활동을 하고 계셨나요? 어떻습니까?
1: 저희 삐에로 팀은 네. 아주 따끈따끈한 신생 팀인데요.
0: 이번 대회를 위해서 그런 팀들 많습니다.
3: 많아요.
1: 네네. 네. 많아요. 네네. 이제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저희가 이제 이번에 들고 온 곡이 박 에러인 만큼 네. 저희는 이제 이 흥부가 레파토리를 아예 지금 개발을 해보려고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저희가 제일 저는 이제 학부 때부터 사실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한 두 번 정도는 도전을 했었는데
0: 네.
1: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덜 했었나 봐요. 이제 아쉽게 본선 진출을 못 했었으나 네. 이제 이번에 이제 제가 팀원들을 다 모으면서 뭔가 총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0: 아 느낌이 왔어요.
1: 네, 뭔가 이 사람들이랑 하면 네. 이 결과랑 상관이 없이도 앞으로도 이 사람들이랑 같이 했을 때 되게 재밌게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아까 네. 말씀드렸던 팀 속에 맞는 그런 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좀 국악을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재밌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팀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0: 네.
1: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박 에러를 이어서 흥보에도 많은 대목 있잖아요. 뭐 하초장도 있고
0: 그쵸.
1: 뭐 사실 뭐 제비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요.
0: 네.
1: 좀 그런 것들을 또 어떤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짤지 고민을 해서 좀 개발을 해보고 있습니다.
0: 역시 대표답게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죠?
3: 이번 대회의 목표는
1: 우리 은지 씨가
3: 어떻게 될까요?
2: 아무래도 대통령상 가야 되지 않을까.
0: 그 말할 때 한쪽 눈썹이 이렇게 실룩실룩거린다. 굉장히 매력적이시네요.
2: 대통령상 타서
0: 예.
2: 약간 돈 상금을 어떻게 챙겨서
0: 네.
2: 방금 말한 흥보가 레파토리를 조금 더 연출적으로 개발하고. 더 생각을 많이 하고 투자를 해서 더 큰 무대를 만들 수 있게끔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되지 않을까.
0: 아, 왜 절 노려보세요?
3: 이 사람은 힘이 없어요.
0: 저는 아무 힘이 없어요.
3: 전혀 뭐 예, 저는 전수에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예.
0: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의지가 진짜 보이는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 진짜 이제 흥보가까지 다 하고 나면 나중에 춘향가로 넘어갈 생각, 뭐 다른 소리로 넘어갈 생각까지 하고 계시는 거예요?
1: 네네. 일단 우선 저희가 사실 이 흥보가를 먼저 시작하게 된 계기도 있는데요.
0: 네.
1: 제가 소리꾼 이기한 씨를 보면서 저 사람 흥보로 데리고 오면 정말 잘 어울리겠다.
0: 그것도 촉이 왔어요.
1: 정말 잘 어울리겠다. 네. 재밌는 소리꾼이 되겠다 싶어서 네. 흥보가 레파토리를 짜면서 저희가 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우선 부산에서 모인 팀인 만큼
0: 네.
1: 저희 지역 전통과 관련된 곡들도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부산을 기점으로 사실 전국에도 많은 보존의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이 곡 저희가 어쨌든 퍼포먼스도 조금 가능하고 그런 쪽으로도 계속 스토리를 만들어

0: 하고 있는 팀이니 뭐 탈춤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또 그런 거를 곡으로 녹이면 어떨까 좀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아요.
1: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0: 네. 10년 정도 계획을 잡고 하나씩 이제
1: 20년 걸릴 것 같은데요, 20년?
0: 하다 보면 네.
1: 기대가 됩니다.
2: 탈춤이나 이런 거에 되게 재밌는 재담들이 많잖아요.
0: 네, 맞아요.
2: 뭐 박첨지 인형극과 관련된 대사들도 많고 거기에 되게 재밌는 대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것들을 모티브 삼아서
1: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2: 그 노래, 그러니까 그 대본이 가사가 돼서
0: 네.
2: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0: 아유,
2: 생각이
0: 아이디어
2: 들어요.
0: 감사합니다.
2: 구호가 있나요, 구호?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3: 약간 부끄럽긴 한데요. 한번
0: 준비됐나요?
3: 해보겠습니다.
1: 네. 아, 은지 씨가 부끄러운 게 있어요? 그래도 한번 해봐야죠. 준비했으니까.
0: 이 구호를
1: 네.
0: 저희 타악 연주자 그 이결의 씨가 이제 차
1: 네.
0: 타고 가면서 구호를 만들었는데 뭐 해야 될까? 이제 이거 어때? 하고 해줬는데 저희
1: 네.
0: 둘다 지금 할수 있을까?
1: 아, 그래요?
0: 부끄러워하면서
1: 그럼 저희는 더
0: 준비하고
1: 기대하도록
0: 있는데.
1: 하겠습니다. 뭔데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3: 하면 될까요?
1: 네.
3: 삐삐!
0: 에러 발생, 에러 발생.
3: 무슨 에러?
1: 와! 고개 드세요. 고개 드세요. 잘하셨어요. 잘 살렸어요.
4: 외웠어, 외웠어.
2: 삐삐 에러 에러. 아, 에러
0: 에러 발생.
2: 발생.
1: 에러
2: 에러
1: 발생.
2: 발생.
1: 무슨 에러? 삐에러.
3: 네.
1: 자, 끝으로 이제 오늘 어떠셨는지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더 하시고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해 주시면 될
2: 네.
1: 것 같아요.
3: 지금 보고 있을 우리 엄마? 나 라디오 나왔다? 우선 피에로 팀에 이제 같이 하자고 먼저 해준 우리 친구
2: 보리씨.
3: 호리 뭐
0: 동갑이에요.
3: 보리한테 너무 고맙고 지금 팀원으로 있는 기한이 뭐 성준이 오빠, 결의 오빠 다 너무 잘 지내고 있어서
1: 네.
3: 앞으로 좋은 음악 같이 잘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번 21세기도 응원 많이 해주신 만큼 저희가 대통령상까지 받는 약간 그런 기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3: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은지 씨.
0: 네. 전 이제 아빠 저 라디오
1: 아빠.
0: 났어요.
1: 여기 보세요,
0: 엄마도
1: 여기
0: 보고 있을
1: 카메라.
0: 텐데.
1: 네.
0: 저는 이제 아까 다 감사한 분들을 다 얘기를 해주셔서
1: 네.
0: 이게 이번에 20주년을
1: 네,
0: 맞은
1: 맞아요.
0: 21세기 한국 음악 프로젝트인 만큼
1: 네.
0: 저희가 조금 더 의미 있는 그런 대회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0: 그 시간을 본선에 진출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셔서 연습 열심히 하시고 재밌게 연주를 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저희 21세기 본선 진출을 한 팀뿐만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서울에서도 사실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젊은 국악인들이 많은데
1: 네.
0: 이분들이 앞으로도 저희도 그렇고 더 많은 활동을 할수 있기를 좀 소망하는 말을 또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1: 아유, 굉장히 모두를 포용하는 우리 대표님의 따뜻한
2: 네.
1: 말씀이었습니다.
0: 아우,
1: 네.
2: 자, 두분 저희가 응원하겠고요. 삐에로팀.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분 보내드리면서 우리 삐에로 팀의 신청곡입니다. 박초월의 소리, 흥보가 중 박타는 대목 듣고 오겠습니다.
1: 두분 감사합니다. 네.
5: 감사합니다. 흥보 내호관에 박을 따다 놓고 박속을 끓여 먹을 작정으로 기운이 없지만은 톱소리를 먹여가면서 한번 타보던 것이었다.

속을 낭은 끓여.

0: 박철의 소리로 흥보가 중 박타는 대목 듣고 왔습니다.
1: 자, 오늘은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진출팀 중 참가번호 1번, 2번 바로 하모이의 삐에로 이렇게 두 팀을 만나 뵀습니다.
0: 이번 주 내내 금요일까지 매일 두 팀씩 해가지고 네. 총 10팀을 만나 볼 겁니다.
1: 아, 근데 진짜 확실히 에너지가 다르시네요.
0: 그러니까.
1: 네. 아유, 두 아저씨를 들었다 놨다 하셨어요.
0: 아, 또 오늘 또 저기 피에로 팀은 또 부산에서 또 올라오시고 네. 감사하네요 진짜.
1: 그러니까요.
0: 네.
1: 자, 그 무대를 위해서 정말 많은 또 아티스트들이 최선의 노력을 네. 다해서 음악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6월 25일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오후 7시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파티 시대.
1: 파티의 상사대입니다. 내려오.

0: 안녕하세요. 오름세의 송창현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20번째 본선 무대가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국악방송 TV와 라디오 생중계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이 시대의 감성을 담은 새로운 우리 음악 10곡이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고의 영예인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실 분들은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저희 오름세도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1: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입니다. 어떤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이런 질문이 등장하더군요. 여러분은 왜 음악을 들으시나요? 저도 연주를 하고 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질문을 받은 분들 그냥 습관처럼 듣는다는 분이 많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소음을 잠시 끄고 싶어서 이어폰을 귀에 꽂는다고 했고요.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혹은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어서 음악을 듣는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음악을 곁에 두는 이유가 다양한 것은 바꿔 말하면 음악이 우리에게 그만큼 많은 것을 준다는 이야기겠죠. 애청자 여러분은 즐겁고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 우리 음악을 듣고 계시길 바라면서 월요일 노래가 좋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혜석의 노래로 죽장망해 보내드립니다.
1: 죽장망해 단표자로 천리강산 들어 가니 폭포도 자행이 좋다 여산이 여기로 오거나 필요지카 삼청천 옛말 삼어 들었더니 의식은 낳고 저는 과연 근이 아니로다 흐물이 유도하여 진금을 씻어

이리가니 아 그렇지 저익은 이랴 알소 밭 깔고 사호선생 파도 호곡 뛴다 기산을 넘고 넘어들어 영수로 내려가니 소문한 거에 하야 밝았고

이제 불평역기세라 황상국을 토라느니 중님 치르리다 모였네 명척은 소를 타고 맹호연은 나귀 타두목 제본년을 후 백낙천을 찾으가니 장근은 승사로나 맹동에

정혜석의 소리로 단가 죽장망해 보내드렸습니다. 나는 왜 음악을 듣는가? 저는 그 말보다는 어떤 장면으로 보통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음악을 듣는 이유. 노래가 좋다 방송 끝나고 지금 이맘때쯤이면 이제 항상 그 퇴근 시간에는 늘 걸리니까요. 예. 꽉 막힌 도로에 요즘은 이제 노후를 석양을 예, 받으면서 퇴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더 덥고 예, 똑같이 막히는 것 같은데 왠지 더 막히는 것 같고 짜증이 날 때가 있죠. 그럴 때 예, 음악을 탁 틀어놓으면 그 순간 이 막히는 길에서 핸들을 잡고 있던 양손 중에 한 손이 창문 쪽으로 가면서 턱을 괴게 됩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하면서 석양을 받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꽉 막히던 도로가 왠지 영화의 한 장면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이 모든 게 음악을 트느냐 안 트느냐 이것으로 차이가 생기는 것 같은데 노래가 좋다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뭔가 꽉 막힌 도로 같은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세상 그 누구보다 여유로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모두에게 노래가 좋다가 보내드리는 음악이 듣는 모든 분들의 어떤 영화 같은 한 장면을 만드는 두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에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음악을 듣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원하는 신청곡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선곡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0750님께서 채널 고정 중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보내드리는 곡 왠지 시원함을 보내드리고 싶다는 PD님의 열망이 아닐까 싶은데요. 경기민요 밴노래 묵개월 안비취 이은주 세 분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6개월 안비취 이은주 세 분의 소리로 경기민요 뱃노래 보내드렸습니다. 2009님께서 노래가 좋다 황디님 출첵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고흥 이한식님께서 안녕하세요 민왕씨 월요일이 왔군요. 편하게 침대에 누워서 듣고 있습니다. 신청곡 진도아리랑 부탁드립니다 라고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아 저도 침대에 누워서 진행 진짜 언젠가는 한번 하고 말겠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8920님께서도 새싹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얼씨구 좋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옹해야. 예, 이 노래 들으면 묘하게 힘이 나요. 원래 사실 일을 하면서 부르던 노래라 아마 노래의 효과를 톡톡히 직관적으로 느끼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옹해야 신청해봅니다. 라고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PD님이 잘 기억했다가 오늘 방송 중에 선곡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노래의 멋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우리 소리를 재미나게 감상하는 법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노래의 멋.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채연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채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이채연입니다.
0: 지난주에도 그 이렇게 코너 끝나고 이제 인사하고 나가시고 나서 네. 제가 그 저희 제작진께 잘 팔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진짜 노래를 잘하시고 그 오는 문자 사연들도 다 너무 잘한다 하는데 본인도 잘하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1: 뭐 잘한다고 얘기를 해야
0: 약간
1: 되나요?
0: 그런 거 못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약간 이 정도?
1: 네 그렇습니다.
0: 공부하면서 이렇게 탁탁탁 막히는 순간들이 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떤 단계를 넘어가기 전에.
1: 네네,
0: 그래서 그렇죠. 그걸 이제 뚫으면 이제 그 단계로 이렇게 점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1: 네.
0: 근래에는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던 시기는 언제쯤이세요?
1: 저는 한 1, 2년 전에 석사 공부하면서 좀 네. 깨달은 것 같아요.
0: 네. 그때는 그 가장 큰 화두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큰 고민이 어떤 거였어요?
1: 저한테는 뭔가 소리가 뭐 좀 잘 소리의 공간감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민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장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네, 그런 거는 약간 발성이나 이런 거 관련이 있는 거예요?
1: 발성보다는 네. 정말 그냥 무지성으로 연습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발성을 깨닫는다고 해서 그 발성이 인이 백이기까지
0: 아 그렇지 그럼 기술의 영역이니까
1: 네, 네.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있다 보니까 네.
0: 이게 계속 지속되면서
1: 네.
0: 연습량이 느는 경우보다는
1: 네.
0: 연습량이 주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거든요.
1: 네.
0: 채연 씨는 어느 쪽이세요?
1: 저는 약간 운전

0: 하면서 노래하는 게 습관이어가지고
1: 아.
0: 연습하는 게 습관이어서 뭐 연습이 사실 노래를 하게 되면 막 시끄럽고 이러니까 밖에서 하기는 쉽지
1: 예,
0: 않잖아요.
1: 그렇죠.
0: 운전대 잡고 연습하는 게 습관이라서 그게 좀 버릇이 드니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1: 제가 아는 소리꾼 중에서도 김유리 씨, 판소리 하는 김유리 씨가 차에서 그렇게 연습을 저도 차에서 하는 사람들이 잘하는구나. 차를 예, 잘 한번 예, 운전할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세팅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이제 첫 시간으로 저희가 함께 했는데
0: 네.
1: 뭐 문자 사연으로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어떠셨어요?
0: 뿌듯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경기 소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에 있어서 뿌듯했고, 네. 그리고 뭐 노래 불러달라는 분들이
1: 예.
0: 많으셔가지고 오늘은 또 라이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1: 맞아요. 오늘은 경기민요 노래가락을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장단이 상당히 일반적인 장단 아니에요. 왜냐면 가락이 이렇게 박자가 섞여
0: 네,
1: 있으니까.
0: 맞습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건 노래가 그만큼 좋다.
0: 맞죠. 또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노랫가락은.
1: 예전에 그래서 그 노래가 좋다 처음 시작하고 이제 뭐한 6년 한 5, 6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청취자 사연 게시판에 그 노랫가락 차차차 들려주세요 이렇게 있었어요.
0: 네네.
1: 노랫가락 차차차 혹시 아세요?
0: 잘
1: 지금
0: 모르는데.
1: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 노세 노세 젊어서 노란 그러니까 노랫가락 가사를 네 박으로 빰빰빰빰 쿵따다쿵따다 이렇게 줄여놓은 그 노래 우리가 다 아는 노래인데
0: 네.
1: 그걸 노랫가락 차차차라고 하는지는 처음 알았었거든요.
0: 네네.
1: 근데 가사가 그만큼 공감이 됐으니까 가사가
0: 맞습니다.
1: 계속 다른 박자로 불렸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0: 네.
1: 이 실제로 노랫가락에 많은 가사들이 있고 또 그걸 즐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채연 씨는 어떤 가사를 제일 좋아하세요?
0: 저는 제가 좋아하는 가사 중에 뭐가 있을까?
1: 이렇게 고민하시는 이유는 이 질문은 대본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0: 아니 근데 너무 많아요, 사실.
1: 예.
0: 너무 많고. 아, 사시철 보랴하고.
1: 오.
0: 예. 사시철 보랴하고 대한떨기를 심었더니
1: 예?
0: 어젯밤 찬 바람에 푸른 잎이 누르렀네. 아마도 그대 이름은 갈대인걸. 이게 사계절 보려고 대한떨기를 심었는데 그게 찬바람에 푸른 잎이 누러졌다. 근데 그게 갈대였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1: 약간 이렇게 운치 있고 격조가 있는 쪽을 약간 선호하시는 편인가요?
0: 그건 아니고 또
1: 예.
0: 네로다라는 가사도 좋아하는데
1: 예.
0: 이거는 네로다 네로구나 오매 불망튼 네로구나 성틈만 병들여 놓고요 애를 태우던 네로구나 일후에 다시 만나면 연분이 아니면 웬수로구나 이렇게 이런 사랑 가사도 있죠.
1: 저는 사랑 가사 하면 사랑도 거짓말이요 이런 거 있잖아. 너 거짓말쟁이 이런 거 약간 직접적인 가사 이런 거 들으면 크, 내 얘기구나. 근데 아마 오늘 보내드리는 노래들도 노랫말을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노랫말이 차이가 있는 곡을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노랫가락이 본래 태생이 이제 무가에서 나온 곡이죠. 무속에서 부르는 노래에서 나온 곡이죠.
0: 네,
1: 네.
0: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노랫가락이 이제 서울굿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도 사랑해 주시는
1: 네.
0: 서울굿에서 나온 건데요. 이 노랫가락은 보통 이 서울굿에서 청배라고 해서 신을 부르는 기능의 역할을 하는
1: 네.
0: 곡이 이 무가 노랫가락입니다. 그리고 뭐그 신을 즐겁게 하는 건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창부터령에도 그 신을 즐겁게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먼저 제가 준비한 무가 노랫가락은 상산 노랫가락이라는 곡인데요.
1: 예.
0: 상산 노랫가락은 이제 상산거리라고 해서 서울굿에 12거리가 있는데 그중에서 상산, 산의 산마누라라고 하는 그 덕물산에 있는 가장 높은 신인 최영 장군님의 모신인 그런 곳에서 나오는 그 신을 부르는 노랫가락이 바로 상산 노랫가락입니다.
1: 평소에 이제 소위 말하는 민요로 듣는 노랫가락과 무가로 부르는 노랫가락이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요. 한번
0: 네.
1: 떠올려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노래를 먼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상산 노랫가락 김춘강의 소리와 장구 김찬섭의 피리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0: 상사한 노랫가락 들었습니다. 김춘강의 소리와 장구, 김찬섭의 피리 연주였습니다. 무가에서 부르는 노랫가락과 경기민요의 노랫가락 차이점을 살펴볼 텐데 일단 우선 듣기에는 훨씬 더 묵직하고
1: 네.
0: 꾸밈음이나 이런 게 훨씬 적다라고 그렇죠. 예, 들리네요.
1: 네. 예. 보통 무가 노랫가락은 예. 첫 네두름에서 옛날에 공수라고 이제 옛날도 아니고 지금도 하지만
0: 네.
1: 뭐 열쇠 아니시랴 어쩌고 저쩌고 천이로구나 상간대 그늘이 잊었소 이러면 여기서 이 할 때 피리가 바로 맞아요. 수성가락으로 음정을 네. 맞춰서 딱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상산 노랫가락의 첫 네두름이 산간대인데 그 산간대는 음가가 없는 말하듯이 이렇게 산간대 그늘 하면서 노래가 이제 들어가는 네. 경우가 있고
0: 그러면 그 말을 하다가 이제 피리나 악기 연주자들이 예. 뭐 장단 연주자야 장단을 듣고 이제 치는 거지만 네. 그 음정을 이렇게 불어야 되잖아요.
1: 네.
0: 소리 음에 맞춰서
1: 네.
0: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미리 약속돼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1: 약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관대를 옆에다 묻어놓고 이따가 하나씩 하면서 삐 하다가 이제 맞춰서 이제 가는 거죠.
0: 아 진짜 진정한 수성가락이
1: 진정한 수성가락이고 거기 맞추면 옆에 이제 해금 정도 있으면 해금이 이 하면서 이제 같이 피리가 음정을 맞추면 그 관대에 맞춰서 피리가 가장 근접한 음을 네네네네네. 내면 그 피리가 더 강해지면 무녀도 이제 살짝
0: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서로 이제 맞추면서 이제 가는 거죠.
0: 이게 사실 생각보다 상당히 노련한 기술이 요구가 되는 거고 그만큼 이제 경험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죠.
1: 네, 경험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무가 악사 하시고 굿 악사 하시는 분들이 이제 따로 계시고 그런 분들이 반주를 많이 하시게 됩니다.
0: 인문학적인 용어로 짬밥이라고 보통 이제.
1: 네, 맞습니다. 짬밥이 네, 쌓여야 하실 네. 수 있는 경우가 많죠.
0: 꿰고 음악에 대해서 꿰고 있어야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무가 노랫가락을 하시는 분 반주를 네. 노랫가락 장단으로 치다가
1: 네.
0: 되게 혼난 적이 있어요.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네. 속으로
1: 네.
0: 저분이 틀린 건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지라고 생각을 어렸을 때 한
1: 네.
0: 적이 있는데 제가 틀린 거였더라고요. 두 개가 박자가 다르죠.
1: 박자가 일단 다르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뒤에 꽁지를 보통 일반 우리가 아는 민요 노랫가락은 5, 5, 예. 5, 8로 끝냈는데 여기는 다 3입니다. 3이거나 아니면 약간 2.5로 걷어내시는 분도 있어요. 네.
0: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 굳이 5, 막 3.5 이렇게 3 이렇게 박자로 지금 당장 저희가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좀 더 빨리 매짐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혹은
1: 빨리 매짐을 하는 것도 그렇고
0: 네.
1: 뭐 하나 둘 셋 넷 하면 하나 둘 셋 하나 이렇게 오. 바로 그 다음 박을 훅 치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그 박자를 바로 맞춰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0: 노래를 하는 방법도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아무래도 민요 노랫가락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설명드렸고 이따가도 얘기드릴 네. 거지만 휘갑으로 이렇게 감는 경우가 있지만 무가는 밀어서 이렇게 들어서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간대 그늘이 잊었소 이렇게 했는데 지금 노래가 그늘이 잊었소 이렇게 감아서 내리지만 옛날 걸 옛날은 잊었소 이렇게 그냥
0: 밀어서
1: 든든하게 소리. 용가한데 용가신데
0: 네.
1: 용가한데 조금 더 든든하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실제로 예를 들면 무소 의식에서 공수할 때 이렇게 그 내는 성음도 비슷한 것 같고
1: 네 비슷합니다.
0: 당악 같은 거 할 때 나래 내러 내러 내 이렇게 할 때 그 성음이랑 되게 비슷하네요.
1: 그런 피리적인 부분을 예. 따라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비슷할 거고 뭐 중장에서는 지금 노래가락은 다 질러서 내잖아요.
0: 예.
1: 따다다다 무가 노래가락은 따리라디다라라라 이렇게 여기를 강조해서 그 음을

0: 드러낸다. 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1: 야, 요걸 이렇게 듣고 또 들어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미녀 노래가락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의 소리로 들어보면 좋을까요?
0: 제가 가장 좋아하는 두 전설적인 소리꾼들의 소리로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묵개월 선생님이랑 김옥심 선생님의 소리로 노래가락을 들어볼까 합니다.
1: 두 분의 스타일로 봤을 때 네. 아, 저는 약간 판소리로 비교하면 김옥심은 그 판소리 그러니까 남도소리 민요 음반 중에 성창순, 전정민 두 분이 소리를 하신 민요 음반이 있거든요.
0: 네네네.
1: 약간 두 분이 그런 쪽과 비슷하지 않나? 두 분의 소리가 김옥신 선생님이 성창순 선생님 스타일이라면 묵기월 선생님이 약간 전정민 선생님 스타일, 약간 묵직한 소리에 네, 훨씬 가깝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대비가 좀 되는 편이죠 두 분의 소리가.
0: 대비가 많이 되죠. 네. 우선 묵기월 선생님은 서도창의 그런 멋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경기하시는 분들이 사실 서도창도 많이 하는데 뭐 네. 초안과 영변과 이런 거 들어보면 꿋꿋하게 서도처럼 남성처럼 다 뒤를 이렇게 떨어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묵기월 선생님 소리는 약간 중성적인 매력이 있고 예, 예. 김옥심 선생님께서는 참 이게 경기 소리에서는 굉장히 칭찬인 표현인데 얄궂다라고 얄미운 것도 아니고 약간 그런 뭔가 참 돌아서는 그런 얄미운 그런 소리가 어떻게 저를 소리를 얄밉게 잘할까 하는 그런 매력이 또 있으시죠. 근데 매력이 다릅니다.
1: 얄밉다라는 말 저희 그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께서 노래가락 차차차 신청해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전통음악만 선곡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서 그만큼 신나는 노래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들으실 이 노래가락에서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휘가비라는 게 나오나요?
0: 그럼요. 아마 두 분의 소리가 휘가비 잘 살아있고 그 휘가비라는 게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휘어 감는다. 휘 감아서 낸다라는 건데 네. 이게 제가 이춘희 명창께 이제 소리를 배웠는데 이춘희 명창께서도 노래가락 창부타령은 어려운 게 없다. 그 휘가비 어려워서 그렇지.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 노래가락 창부타령이 휘갑 소리인데 그 휘갑이 휘갑의 매무새가 너무 어렵고 그걸 예쁘게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들으시면
1: 예쁘게 못하면 어떻게 돼요?
0: 예쁘게 못하면 꿋꿋하게 해야죠.
1: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우연히 길을 갈 적에 만약 이렇게 부르면
0: 네.
1: 잘 못하는 것도 흉내를 내실 수 있어요?
0: 거기까지는 잘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 휘가비가 안 되는 사람.
0: 휘가비 안 되는 건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예. 뭐 청산리 벽계수야 이게 휘가비 안 되는 거. 휘가비는 수야 이게 휘가비입니다.
1: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안 되는 거군요. 네. 들으니까 알겠네요.
0: 그 주요 음이 다른 거죠. 야아 이게 강조되면 안 돼. 이게 야금인데 이걸 자꾸 강음으로 하셔가지고
1: 야아아아 네,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0: 근데 무가노래가락에서는 그렇게 밀어야 된다. 근데 그러면 서도식이기 때문에 예. 뒤에를 감으면 촌스러워지기 때문에 바로 찍어 눌러야 됩니다. 이 경감을 없애고
1: 그 경감이 있으면 휘가비 없으면 이건 느낌으로 네, 얘기하는 것이 더 맞겠네요. 그죠?
0: 네.
1: 말 그대로 휘감는 느낌이 있느냐 없느냐.
0: 네네네.
1: 언뜻 듣기에는
0: 네.
1: 휘감는 소리를 표현하는 것
0: 네.
1: 이게 더 어려울 것 같다. 더 위의 경지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겠죠?
0: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위?
1: 기술적으로?
0: 기술적으로
1: 더 많이 들어가니까
0: 휘감이 더 어렵죠 사실. 힘을 빼고 그 음을 정확하게 돌려야 되는데 또 음가가 안 맞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음이 안 맞으면 또
1: 그렇죠 그렇죠 이상하게
0: 별로게
1: 들리죠.
0: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휘갑에서는 그 사실 피아노 위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미분음들이 대풍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미음들이기도 하거든요. 지금은 많이 현대화돼가지고 소리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 휘갑의 음을 잘 지켰을 때 또 나오는 감칠맛이 있어서 그것들이 또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1: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예, 노래입니다. 김옥심, 묵개월 두 분의 소리로 들어볼 텐데요. 휘가비. 예, 여러분들 거의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을 시키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랫가락 1968년 음원인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 김옥 씨 6개월 두 분의 소리로 노래가락 들었습니다. 1968년 음원인데 제가 보통 이제 6개월 명창의 그 노년기 음악을 아무래도 좀 자료도 많고 하다 보니까 많이 듣게 되는데
1: 네.
0: 그때의 어떤 음성

0: 성이나 기세, 기술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야질자질한 느낌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어리셨을 때는 목이 또 좋으셨기 때문에 그런 청들이 굉장히 창창하게 나오시는 스타일이셨어요.
0: 그리고 두분 소리가 전두 가지가 궁금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피리 소리가 나오잖아요. 피리가 이렇게 빵 이렇게 부는 게 아니라 그냥 아 이렇게 부는데, 목소리가 일단 피리 소리랑 되게 톤이 비슷하다는 것과, 지금 채연 씨가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노래가 약간 이런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공기 반 소리 반입니다.
0: 제가 옳게 들은 걸까요?
1: 네, 맞습니다.
0: 오, 이게 짱짱하게 하는 게 아니네요.
1: 사실 옛날에는 그렇게 짱짱하게 하지 않았죠. 근데 시대가 변하고 원래 노랫가락 창문 타령도 그렇고 이 경기 소리는 안방 소리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게 나눠져 있었어요. 이제 산타령 하시는 분들이 사당패 소리니까 밖에서 하는 소리. 이제 보통 여성분들이 방에서 하는 안방 소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휘갑이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방에서 하는 소리인데 뭔가 시끄럽기보다는 감상용 음악이 많았고 그래서 디테일이 더 중요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무대화되고 이제 한국 전쟁 끝나고 나서는 이제 많이 무대 소리화 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감동을 줘야 하는데 이게 와서 빰 하는 이 힘이 있어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성적으로 좀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가창에 중점을 두면서 소리가 좀더 강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실제로 대단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대신 기술적으로는 이게 끊김없이 이렇게 싹 이렇게 흘러가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이렇게 새한 마리 이렇게 푹 하고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두성 이렇게 써가지고 굉장히 힘 있는 소리를 쓰게 되면 휘갑 소리를 쓰기가 어려워요.
0: 아,
1: 이게
0: 힘을 빼야.
1: 저희 선생님께서도 이게 소리가 넘나 들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현재 뭐 발성적으로 얘기를 하면 두성이랑 뭐 흉성, 중성 이렇게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분석적으로 봤을 때이 두성의 영역에서 휘갑을 굴리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0: 저희가 약간 장구 칠때힘 주고 뜨르닥 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랑 비슷한
1: 네,
0: 그런
1: 맞습니다.
0: 느낌이네요.
1: 이게 결국 아이 상태로는 안 굴러가게 되면 아이 앞으로 가져와야 돼. 소리가 앞으로 와야 되는데 이 뒤에 있는 상태에서 넣으면 아 이렇게 계단으로밖에 못 내려오는데 이게 아 결국 앞으로 와야 되는 거죠, 소리가.
0: 이렇게 분석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고 났을 때, 얻었을 때
1: 네네.
0: 너무 기뻤을 것 같은데요?
1: 그 당시에는 기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노래로 되진 않았기
0: 아,
1: 때문에. 그 노래로 돼야 기쁜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1: 가죠. 막상 또 적용시켰을 때안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0: 근데 이제 가르치기도 하시니까
1: 네네네.
0: 이게 잘 확인이 되실 것 같은데요?
1: 네, 그건 맞습니다. 이제
0: 그죠?
1: 들어보면 아, 이거 안 되겠다. 아니 이제 그런 부정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이제 아, 안 굴러가겠다 이런 생각은 있는 거죠.
0: 이 소리를 하는 환경 자체는 대단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1: 네네네네.
0: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안방, 그다음에 야외 뭐이 정도의 구분 상태에서 지금은, 요즘은 사실 이제 같은 무대라도 그게 블랙박스냐, 뭐 대공연장이냐, 소극장이냐, 마이크를 어떤 걸 쓰느냐, 음향 감독님이 누구시냐에 따라서도 바뀌니까.
1: 네, 맞습니다. 요즘은 하도 그래도 뭐 아이유 같은 이런 가수들은 굉장히 발성을 속삭이듯이 하잖아요, 가창적으로. 그래서 또 휘갑청을 또잘 살려서 확성시키는 장치들이 또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살려서 노래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0: 실제로 프로듀싱을 또 하시니까 어떤 음향의 그 환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방법? 이런 거에도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1: 네, 많죠. 원래는 이건 조금 번외 이야기인데 옛날에는 모니터를 다 이렇게 렉으로 했어요. 이렇게 모니터를 앞에다 놓는데 지금은 다 이니어 시스템으로
0: 그렇죠,
1: 들어갔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이렇게 되고 나서부터 더 목이 많이 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더내 목소리의 어떤 조절이나 다이나믹이 이럴 때더잘 들리는데 이게 이제 이니어 시스템으로 넘어오면서 더 사람들이 발성이나 이런 것도 아날로그에 가깝기보다는 이제 뒤에 보정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고 노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0: 맞아요. 스튜디오 녹음하면 사실 이렇게 잘 못했을 때 계속

0: 했는데 결국 잘 못했을 때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은한 감독님이 네. 이제 이렇게 그 잘 만져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메이크업 하듯이. 네, 근데 그게 나중에 티가 나더라고요, 결국.
1: 맞아요, 맞아요. 네.
0: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알고 나도 알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네. 많이 생기는데 오늘은 그런 보정이 없이 네. 즉석에서 이채연 씨의 노래를 들어볼 텐데 어떤 이 오늘 하시는 그 라이브의 어떤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감상용, 교육용, 혹은 현 시대의 소리를 비판한다, 비판용, 나의 업적을 알리겠다, 과시용.
1: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네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소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0: 어떠세요? 앞서 들었던 무가에서 비롯된 노래들 그리고 또 명창들이 불렀던 어떤 경기민요 속의 노랫가락.
1: 또 이제 2세대가 지나면서는 네. 또 노랫가락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김옥신, 묵계열 두 선생님께서 부르신 노랫가락까지는 노랫가락이 사실 변화 형태가 없지만 지금은 노랫가락도 유형이 막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두름 자체도 다르거든요. 충신은도 있고 충신은 만조정 예.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충신은 만조정 이렇게 충신은 만조정이요 이렇게 뭐 네두름도 일단 네 가지나 해야 되고 중간에 이제 중장에 지를 때도 네네네. 그냥 따라라라 따리라 이렇게 지를 수도 있고 따리라라라 이렇게 뒤에 지를 수도 있고
0: 이러면 이제 경우의 수가 복잡해지네요.
1: 매우 복잡해요.
0: 그래서 사실 이제 개인의 취향이 잘 드러나는 거겠죠.
1: 네, 그렇기도 하고 이런 경우의 수가 다양해진 게 이제 뭐 김혜란 선생님께서 네. 옛날에 이지산이라고 계셨던 무당 분께 가셔가지고 배우셔서 이제 무가의 그런 화려한 그 악사들의 선율에서 예, 따온 예. 경우도 있고 또 대풍류 계열의 이런 서울의 이런 연주만으로도 많이 교류가 되면서 그런 데서 오는 특이한 변형 가락들에서도 많이 영향을 받아서 전태웅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런 영향을 많이 받으셨으니까 그런 선생님들에 의해서 또 많이 바뀌어온 거고 새로운 선율들이 추가되고 뭐 얹어진 거죠.
0: 그러면 이제 혼자서 부를 때도 있지만 네. 이제 뭐 한 네 명 이상씩 해서 서서 연창을 할 때도 있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고만고만 팀 하시면 네네네. 이렇게 앞 순서가 보통 어떻게 되세요? 1, 2, 3, 4번이다 그러면 몇 번에 배치되세요 보통?
1: 저는 보통 2번에 많이.
0: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군요. 상대적으로 부르고 싶은 걸 먼저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1: 아 보통 정하죠 요즘은. 요즘 미리 좀 정하지만 예. 이제 가끔 앞에서 예상치 못한 즉흥적인 선율을 하셨을 때 아 나도 바꿔야 되는구나. 앞에가 올리면 전 내려야 되고
0: 그러니까요.
1: 앞이 내리면 예. 전 올려야 되고.
0: 이 소리하는 사람들이 저는 사실 그게 참 큰 고민 중에 하나일 것 같다. 민요를 부를 때 그게 남도 민요가 됐든 경기 민요가 됐든. 앞에 누가 뭘 부르냐에 따라서 내가 바꿔야 하는 처지일 때
1: 네네. 네.
0: 그리고 심지어 선생님과 같이 할 때
1: 네.
0: 어떤 가사를 하실 건지 물어보기가 좀 그런 상황일 때
1: 네네네.
0: 그럼 뭐 경우의 수를 몇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블럭 쌓는 것처럼 이렇게 착착착 변형을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1: 네 그럼요. 이제 앞에 사람이 한 거는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네네. 앞에가 질렀으면 난 안 질러야겠다. 앞에가 내렸으면 난 질러야겠다.
0: 근데 안 질러야 되는데 네. 안 지르고 나의 개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느낌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뭐 그거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0: 많은 고민이 섞여 있는 이채연 씨의 노래 들어볼 텐데요. 노래가락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중간에 취임새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0: 네.
1: 다음에 이것만 편집해가지고 저희가 그 음악으로 써야 될 것 같아서 아유. 취임새를 많이 안 했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저 엄청 그 기술 집약적인 제가 봤을 때는 이 청취자분들께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0: 네,
1: 있어요.
0: 맞습니다. 이거를 여러 가지를 들려드리려고 예,
1: 들려주시려고. 어, 아마 청취자분들도 저처럼 여긴 휘갑이군. 여긴 들어서 내는 거군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요즘은 휘갑이라는 용어는 최현 씨는 이제 자주 쓰십니다만
0: 네.
1: 현장에서 자주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0: 네, 아무래도 이 휘갑이라는 용어가 은어처럼 사용되기도 하고 이 경기민요가 사실은 엄청 유행했던 노래잖아요.
1: 예, 예.
0: 이게 갑작스럽게 이제 유행이 아니게 되면서 서양 음악에
1: 그렇죠.
0: 예. 유입되고 사실 이제 서울에서도 판소리 이제 밀리게 되면서. 이 경기민요를 문화재로서 지켜야겠다라는 이제 큰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그런 은어보다는 조금 더 격조 있는 단어들 많이 네.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경향이 있으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휘갑이라는 용어를 좀 덜 쓰게 되고 네네네. 그걸 숨겨서 쓰게 되고 약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1: 훨씬 그 직관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네. 음의 어떤 노래하는 방식과 용어가 너무 찰떡처럼 맞아떨어지니까 네네. 저희는 이제 자주 기억해서 노래 들을 때 감상하실 때 잘 애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오늘 곡으로 아마 이분 소리 들으시면 또 많은 분들이 아 여기엔 이런 맛이 있군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전태용 명창의 소리 지갑성 명인의 장구장단으로 아 제가 참 좋아하는 음악입니다. 창부타령 준비했는데요. 음악을 보내드리면서 최현 씨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눈 감았어.

이절을. 절대고 절대지 맞아준네 아니 기도진 못하리 아 공들한니 대빨이로군 면치 못할 건 죽음일세 천악 지왕이기 당시여 실로 황제는 도그이시 말 잘하는 소진장에는 육군 지왕을 다 받아 렛츠게 염다대왕을

0: 에이요, 한번 죽음을 원연하고 그러한 여운 그런 추각 사적이라도 있건만 철어같은 무거진 아짱한 반죽거진 시오시가 어려워
1: 아이고 나

말리 장군 흐라 흩어지고 무상시직은 월색도 유정트라 임이라면 으그다가 다 정하면 이별이라고 그다들은 이별 맞아 지한 맹세 태산같이 동든 태산에 흐맥이 무질 줄은 가인하는 멀쩡히 절세지고 맞아준네 하니 노진 모다리를 선산에 해기 울고 황혼이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8920님께서 이 노래 들으면 힘이 난다고 신청해 주신 곡 2부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남도민요 옹해야 박초선 한농선의 소리였는데요. 8920님께서 들으셨나 봐요. 지우하자 좋구나 신청곡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생방송 월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콩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5534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원주에 사는 김남술입니다. 황 선생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음악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청곡이 있는데요. 망건 짜는 소리, 박진아의 소리, 그리고 강권순의 소리로 산천초목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곡 신청해서 죄송합니다. 스무 곡 신청하셔도 됩니다. 예, 언제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김남술 올림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저희 PD님이 두 곡 다 살펴봤는데 예, 아마 신청하시면서도 생각은 하셨을 텐데 예, 노래가 좋다가 전통곡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노래가 좋다 덕분에 피해를 보고 있는 곡들이 노래는 전통곡 그대로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곡 뒤에 이렇게 신디사이저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이 저희는 이제 패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와 이렇게 그 전자피아노 음악이 깔려있는 경우들이 선곡 기준에 맞지 않아서 이렇게 탈락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5, 3, 4

아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 두 곡이 아쉽게도 면접에서 탈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신에 저희가 제주민요 만건 짜는 소리를 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명숙 외 여러분의 소리인데요. 5534님께 보내드리는 곡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어디인다

두 곡을 이어서 들었습니다. 5534님께 보내드리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7807님께서 적벽까지 좀 들려주실 수 있는 대목 아무거나 시간이 가능하시다면 들려주세요라고, 아마 그 공연의 여운을 더 길게 느끼고 싶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좀 오래된 음원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임방울 명창의 소리로 준비했는데, 북창단의, 아, 장구장단이군요. 장판기 명창의 북창단? 장구장단? 제가 기억이 뚜렷치가 않아서. 아무튼 장단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분의 사이가 또 각별합니다. 장판계 명창은 송만갑 명창의 제자이기도 하고, 아마도 이 남성 명창으로는 송만갑 명창의 제자 중에 가장 기량이 탁월하다는 평을 듣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 특히 이 타고나기를 천성이 예술가로 타고났다고 합니다. 특히 재질이 탁월하고 성음이 튼튼하면서 성량이 또 좋아서, 아,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이 아이는 명창이 분명히 되겠구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송만과 명창을 선생으로 맞이해서 이 소리 공부를 하는 한편 그 와중에 또 검은고와 피리까지 학습을 했다고 하는데요. 3년 동안 송만과 명창에게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적벽가를 차례로 배우고 순창에 있는 절, 사찰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2년 동안 득음을 하기 위해서 토구를 파고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당신 마음에 드시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공부가 이제 미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승이신 송만갑 명창의 수행 고수로 들어가서 또 2년 동안 정진을 했다고 합니다. 21살 때 송만갑 명창의 부름을 받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되는데, 그해 7월에 송만갑 명창의 주선으로 어전 임금님 앞에서 장기였던 적벽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현장이 그야말로 이제 뒤집어졌다. 노래를 너무 잘하고 얼굴도 잘생긴 데다가 막 발림도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이 참봉이라는 벼슬을 받게 되죠. 그야말로 이제 어전 광대가 된 건데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열중을 하게 되는데, 장판기 명창의 제자들, 보통 이제 배설향 명창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임방울 명창도 장판기 명창에게 적벽과 동편 소리를 배웠다고 하죠. 지금 들으실 이 음원이 임방울 명창이 장판기 명창을 모시고 일본에 녹음을 하러 가서, 아마 제 상상으로는 선생님, 그 관광이나 좀 하러 가실까요? 예, 저 따라서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해서 가신 것 같은데, 가서 스승이 장단을 잡게 되고 임마울 명창이 스승에게 배운 적벽가 소리 중에 군사설움 대목, 특히 부모님을 생각하는 호천망극 대목을 부르게 되는데,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평소에 임방울 명창의 소리 듣다 보면 그 너름새나 재담이나 또 소리를 즉흥해서 즉흥적으로 즉석에서 자아내는 모습, 이런 거에 감탄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지금 들으실 소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스승의 앞이라서 그럴까요? 대단히 엄정하고 소리가 대단히 바르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대단히 스승 앞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부르는 모습, 예, 그런 것들이 담겨 있어서 그야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부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장판계 명창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송만갑 명창의 수행 고수를 할 만큼 장단에도 일가를 이루신 분이라서 이 곡 안에서도 진짜

0: 그러니까 뭘 안 치시거든요. 근데 진짜 잘 친다라는 느낌을 받는 예, 그런 음원이기도 합니다. 너무 좋은 음원이라 제가 말이 좀 길었습니다만 예, 말보다 훨씬 더 좋은 감동을 받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7807님께 보내드리는 곡인데요. 임방울의 소리 장판 실제 음원에는 장판교라고 되어 있는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장판교 명창의 가장 특기인 대목 중에 하나가 장판교 싸움 대목이었다고 합니다. 그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판교 명창의 장단으로 적벽가중 군사설움 호천망극 대목 보내드립니다.
1: 혼자!

절창이죠, 절창. 예. 밤새도록 또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노래입니다. 적벽가중 군사설움 중에서 호천망극, 부모님을 생각하는 대목이었는데요. 임방울의 소리, 장판계의 장구장단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중간중간에 진양장단인데 다섯, 여섯, 그다음 첫박 이런 데를 아예 장단을 걷어내서 앉히시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공간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이런 것들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5시 26분 29초 지나고 있는데요.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한복을 입을 때 허리춤에 달고 다니던 주머니를 줌치라고도 부르는데요. 한복에는 호주머니가 없기 때문에 줌치가 요긴하게 쓰였고요. 복을 가져다 주고 나쁜 기운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줌치를 차고 다니기도 했답니다. 토속민요들 중에는 줌치 노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노래에서 이 줌치 노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상남도 거제군의 줌치 노래가 있는데 이 거제군의 줌치 노래를 보면 봉숭애기라는 처녀가 정성껏 줌치를 만들어서 뒷동산 나무에다 걸어놓고 사람들에게 구경을 하라고 합니다. 올라가는 구관사또, 내려오는 신관사또, 팔도 구경 가지 말고 줌치 구경을 하고 가시라는 가사가 등장하는데요. 줌치에 정성껏 술을 놓기 때문에 줌치를 보면 처녀들의 바느질 솜씨를 가늠할 수 있고 사람들은 그 바느질 솜씨를 보고 처녀의 됨됨이를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처녀들은 가진 정성을 들여서 줌치를 만들었겠죠. 심지어 별과 해, 무지개를 따다 줌치를 만든다는 상상도 합니다. 거제군의 줌치 노래뿐 아니라 강원도 양양군의 줌치 노래에도 아름다운 줌치를 만들고 싶은 처녀들의 열망이 담겨 있어서요. 별과 해를 따서 줌치를 만들어 무지개로 끈을 달아맨다는 노랫말이 등장합니다. 그럼 먼저 봉숭애기가 나오는 경상남도 거제군 줌치 노래를 박찬희 할머님의 노래로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강원도 양양군의 줌치 노래 탁숙녀 할머님의 노래로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1: 미랑이라 영남숲에

0: 한바다는 절로 스승 노승 난거 가지로 치면 12가지요 잎으로 치면은 300잎에 그 가지에 무슨 열매 열렸더냐 해와 달이 열렸더라 해는 따스 겉받치고 달은 따스 안받치고 금비는 따스 상침 놓고 잼불은 따스 중침 놓고 쌍무제기 수를 둘러 무제기 끈을 끼서 서울의 장애를 팔러가니 이 주머니는 누가 지소 서울 아가씨 내가 지소 이 주머니 지은 사람 은을 주려 급을 주려 은도 돈도 다 실어요 백년 재건 날과 살세 객사 청춘 유색시냐 낙이 믿은 버들인가 녹수진경 넓은 들에 임댕기든 지릴런가 임댕겐 지레는 불이 나고 술 먹던 잔에 놓이기 싫고 앉어 생각 누워 생각 임의 생각만 절로 나네.
1: 노랫말도 노랫말입니다만 두 분 다 노래를 너무 잘하시죠. 예. 경상도 거제의 줌치 노래 박찬희 어르신의 소리였고요. 강원도 양양의 줌치 노래는 탁숙녀 어르신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앞서서 신청곡 보내주셨던 분들이 다 예, 7807님께서는 뜻깊은 음원 선곡하여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고흥 이한식님도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고 보내주셨고요. 5534님께 저희가 망건 짜는 노래 보내드렸는데 앞으로 참작해서 신청곡 올리겠습니다 하셨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무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저희가 알아서 다 이렇게 해드리니까 편하게 언제든지 잘 찾아서 듣고 싶은 곡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찾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55님께서 황 선생님 언제나 좋은 목소리로 행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원도 아리랑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잘 찾아봐야겠다. 예, 준비를 해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8397님께서는 논산의 백과수원 농장지기입니다. 봉지 땜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마 그 과일들 이렇게 그 싸놓더라고요. 종이 그 봉지 같은 걸로 아마 그걸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6186님께서는 황민왕님 모내기는 끝났는데 비가 없네요. 바람으로 논들이 말라서 물쓰기 전쟁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 소나기 소식이 있어서 좀 해갈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제가 있는 데는 진짜 찔끔 그 딱 아, 세차했는데 왜 비가 와? 이렇게 딱 화날 정도로만 딱 오고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양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이러다가 또 너무 많이 올까 봐 또 걱정을 하게 됩니다. 늘 이 하늘 보면서 적당히 덥고 적당히 춥고 적당히 비 오고 적당히 눈 오고 이 적당히가 참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옛날 지금이나 예, 하늘 보고 이렇게 걱정하는 건 똑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생긴 이 노랫말이자 음악이자 의식이겠죠. 동양별신굿 중에서 사해용왕굿 중에서 일부 보내드릴 텐데요. 이 용왕이라는 신격 자체가 물을 관장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물의 하나인 이 비도 용왕이 관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노래 덕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양별신구 보존회의 소리와 연주로 보내드릴 텐데요. 6186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비가 적당히 예, 잘 풍족하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동양별신굿 중에서 사해용왕굿 그 중에서 앞부분을 들어봤는데요. 동양별신굿 보존회의 소리와 연주였습니다. 6186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6855님께서 신청하신 강원도 아리랑 보내드릴 텐데요. 오늘은 박준영 명창의 소리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랑 6855님의 신청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저희가 지난 생방송 때 3659님께서 흥타령을 신청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생방송 시간 관계상 이게 잘 안 돼서 좀 길게 보내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었는데 오늘 약속을 준비를 지키기 위해서 남도 작가 흥타령을 준비를 했습니다. 방송 시간상 보니까 끝곡이 될 것 같은데 남도 작가 흥타령 뭐 혼자 부르신 경우도 있고 여러분이 함께 부르신 경우도 있고 기악 반주에 부른 경우도 있고 또 노래만 부른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PD님이 고른 남도 작가 흥타령의 버전은 천하 목장사 대회인 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 노래하신 분들 성함을 들어보시면 아 그렇군 하고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남혜성, 안향년, 오정숙 세 명창의 소리로 준비했는데 세 분 다 목소리만 들어서는 이분이 언제 어느 나이 때 소리를 한 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일생을 좋은 목, 좋은 소리, 좋은 성음을 내셨던 분들로 정말 정평이 나 있는 분들이죠. 이 세 분의 소리로 남도 작가 흥타령 보내드릴 텐데 앞서서 6855님께서 선생님 소리가 실크처럼 보들보들하여 종일 듣고 싶습니다. 행복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지금 보내드릴 소리도 아마 그런 느낌이 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남도 작가 듣다 보면 상청이 많이 나와서 소리꾼들이 그 상청을 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때로는 감동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 세 분은 상청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흔들림 없는 편안함을 보여주는 분들입니다. 3659님께 보내드리는 남도 작가 흥타령, 남혜성 안양년 오정숙 세 분의 소리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저녁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세준입니다.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오늘도 참 바쁜 하루 보내셨죠? 그런데 밤 10시엔 뭘 하실까요? 음악이 좋은 밤에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흩어진 우리 마음을 이어보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 좋은 음악은 제가 준비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위로받고 싶다면 늦지 말고 찾아오세요.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한 점의 그림 속에 담긴 400여 년 전 광주의 이야기가 창무극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광주 시립창극단의 특별기획공연 희경루 방해도가 6월 26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예술의 전당 소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국악의 날을 기념해 마련된 창작 창무극으로 16세기 회화 작품인 희경루 방해도를 현대 공연 예술로 재해석한 작품인데요. 원작인 희경루 방해도는 1567년 과거 시험에 함께 급제했던 다섯 사람이 20년 만에 다시 만나 우정을 나누는 장면을 담은 개회도입니다. 공연은 이 그림 속 인물들의 이야기

이야기에 상상력을 더해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인연과 우정,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서로를 축하하는 삶의 순간들을 무대 위에 펼쳐냅니다. 특히 작품의 배경이 되는 희경루는 광주목 복권을 기념해 세워진 역사적인 누각으로 함께 기뻐하고 서로 축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번 공연은 단순히 옛 그림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광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를 예술적으로 풀어내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광주 시립창극단의 희경루 방해도와 함께 광주의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린 공연에 이어서요. 이번엔 광주에서 만날 수 있는 반가운 국악 무대의 소식입니다. 신승태의 경기민요 렉처 콘서트가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1시와 저녁 7시 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 2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경기민요 소리꾼이자 트로트 가수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신승태가 자신의 음악 인생과 민요 이야기를 함께 들려주는 무대입니다. 국악 타악 연주자로 음악을 시작한 신승태는 경기민요를 수학하며 전통 성악의 기반을 다졌고요. 이후 밴드 싱싱의 보컬로 국내외 무대에서 활동하며 우리 민요의 독창적인 매력을 널리 알렸습니다. 이번 공연에선 단순히 노래를 들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신승태가 걸어온 음악적 여정을 따라가며 민요가 오늘날 어떤 의미로 이어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해설과 시연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요.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요 배우기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기민요인 양류가를 함께 배워보는 시간과 함께 느리게 타령, 도세, 그리고 신승태의 자작곡 그대라는 꽃까지 다양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승태의 목소리와 이야기로 만나는 경기민요의 매력, 신승태의 경기민요 렉처 콘서트와 함께 우리 소리의 새로운 재미를 발견해 보세요. 주말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국악의 멋을 만날 수 있는 공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국립국악원과 지역국악원, 국악단이 마련한 다채로운 무대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서울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선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 대표 상설 공연 토요명품이 관객들을 만납니다. 토요명품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우리 음악과 춤의 깊이, 그리고 한민족 특유의 흥과 신명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이어 전북 남원의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에선 무용단 정기 공연 길이 펼쳐집니다. 연고무와 호남건무, 대신무 등 전통춤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만나볼 수 있는 공연인데요. 춤과 소리, 연주가 어우러지는 풍성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남 진도 국립남도국악원 진학당에선 토요 상설 공연 국악이 좋다 초청 무대로 팀 바루의 발이 마련됩니다. 팀 바루는 전통 불교 의식과 구세 음악적 요소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는 젊은 국악예술단체인데요.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이수자인 수범스님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작은마당에선 대전시립연정국악단의 상설 공연 토요국악이 열립니다. 다양한 춤 작품들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주말엔 가까운 공연장을 찾아 우리 음악과 춤이 전하는 멋과 감동을 직접 만나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축구 경기의 전반전과 후반전 각각 45분. 정해진 시간이 모두 흘렀어도 아직 긴장의 끈을 놓아서도 희망을 버려서도 안 되는 이유는 주심의 재량에 따라 추가로 주어지는 인저리 타임이 있기 때문이죠. 이 인저리 타임이란 말에 들어있는 인저리는 부상이나 상처를 뜻하는 영단어인데요. 스포츠 경기에 주어지는 추가 시간은 경기 도중 선수의 부상 등으로 지연된 시간을 감안해서 주어지는 것이라 인저리 타임이라 불리게 된 거죠. 문득 우리 삶에도 어쩌면 인저리 타임 같은 게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에서 가끔 넘어져 있었던 시간, 다치고 아파했던 시간들, 언젠가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순간에 결정적인 기회 시간으로 보상받기 위해 미리 저축해둔 시간은 아닐까요? 그러니 섣부른 좌절도 또 자만과 방심도 금물입니다. 추가 시간에 골이 터진 축구 경기를 우리는 많이 봐왔으니까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연주와 노래로 아직은 괜찮아 중년 아리랑 들으면서 6월 15일 월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축구 경기에 주어지는 추가 시간 인저리 타임에 대한 이야기로 만날 문을 열었는데요. 지금 한창 월드컵이 진행 중이라 축구공 하나에 세계인의 관심이 쏠려 있는 때이기도 하잖아요. 자, 우리 대표팀도 지난 금요일 체코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지만요. 이렇게 역전에서 이기는 게 싱겁게 이기는 것보다 훨씬 재밌긴 하죠. 자, 그런데 심지어 그 역전이 후반전 추가 시간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경기 종료 직전이나 추가 시간에 승부를 좌우하는 골이 터지면 그야말로 영화보다 더 극적인 장면이라 극장골이라고 부르던데요. 자, 여러분의 삶에도 극장골처럼 짜릿한 반전의 순간이나 잊지 못할 극적인 장면들이 있었나요? 오늘 우리 각자의 그런 장면들을 돌아보면서 그 순간의 기쁨이나 통쾌함을 여기서 다시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추가 시간에도 골이 터지듯 축구도 인생도 모를 일이니까 라고 정해봤어요. 자,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눌러서 여러분의 이야기 남겨주시면 됩니다. 1790님의 꽃편지 도착했어요. 자귀나무 꽃입니다. 진분홍 또는 분홍빛 실타래 같은 꽃이 소복소복 피어있는 게 특징인데 부부의 금수를 위해 이 나무를 집안에 심었다고 합니다. 밤이면 잎이 오므라들어 서로를 껴안는 것 같다고 해서 합환목이라 불러 부부의 화합, 영원한 사랑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나무가 담고 있는 아름다운 뜻을 기리기 위해 더 많이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네, 보내주셨는데요. 와, 정말 뭐라고 해야 되죠? 수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술 모양이기도 하네요. 마치 그 여성분들이 화장할 때 쓰는 그 분을 바를 때 쓰는 그런 분 모양 같기도 합니다. 근데 참 색깔이 참 예쁘네요. 와, 이게 부부의 사랑을 상징하는 그런 꽃이군요. 또 제가 잘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네, 그런 꽃 사진 또 보내주셨네요. 1700님 감사합니다. 자, 0750님께서 채널 고정 중 해주셨고요. 김인설님께서요. 맛있는 라디오 전반전 시작했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6시에 전반전, 7시 후반전 만나 출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그래요. 경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서들 오세요. 자, 승승장구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첫 곡 참 좋네요. 축구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이겨서 더 좋네요. 축구 경기도 우리 삶도 인저리 타임에 쉬는 시간이 있어야 해요. 셋째 주 월요일 저녁 만나와 함께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진짜 우리 삶에도 네, 이런 추가 시간이 조금 필요하죠. 네, 우리 뭐 본 경기에서는 잘 못했거나 실수했던 부분도 이렇게 만회할 수 있는 네, 그런 시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7324님께서요. 일본이 오늘 새벽에 네덜란드 경기에서는 2대2로 비겼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축구 팬이신가 봅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의 경기까지 이렇게 챙겨보시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그쵸? 그렇군요. 자, 바람바람님께서요. 퇴근하려고 시동을 켜니 아직 햇살이 가득. 화창한 한여름의 점심시간인 줄 알았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둑어둑 해질녘 퇴근길을 재촉했었는데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어두운 저녁 퇴근길이든 훤하게 밝은 저녁의 퇴근길이든 항상 오래된 지우처럼 함께해준 만나를 들으며 오늘도 머나먼 퇴근길 올라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맛있는 라디오가 이 방송할 시간이 참 계절에 따라서 해를
어쩔 땐 보면서 시작하기도 하고요. 어쩔 땐 깜깜하게 시작하기도 하고, 그 경계에 있어서 참 여러분들의 이런

그런 문자들 아우 너무나 동감이 됩니다. 그쵸?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흐르는지요. 대들강님께서요. 하루의 인저리 타임 같은 만나,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심판 아닌 우리들의 보미님이 여유의 시간을 곱게 만들어주는 오후 6시에 행복한 인저리 타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그래요. 지금 월드컵 이제 시작이 돼서 약간 이런 그 경기를 하는 것에 대한 우리 모두의 약간의 흥분이 있죠. 네. 더군다나 금요일 날 또, 아우, 아주, 저도 봤거든요. 11시에. 정말 멋진, 네, 그런 역전승을 거두어서 더 기분 좋은, 네. 약간 한 주간 여러분 주말에 들떠서 보내셨죠? 네, 모두가 그러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음악 한곡 듣고 올게요. 도종환의 시. 법능스님의 노래, 그리고 고효상의 피리 외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인생.

노래 그리고 고효상의 피리 외 여러분의 연주로 인생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월요일은 떠먹여드리는 퀴즈 함께하는 날이죠. 오늘도 문제와 보기 안에 힌트 한가득 담아서 정답을 거의 떠먹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손가락만 까딱해서 정답 보낼 준비하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퀴즈 참여해 주시는 분과 사연으로 소통해 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한 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6287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들과 출첵합니다. 모든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겠지요. 알 수 없는 길을 가지만 행복은 분명 있으니까요. 오늘도 모두들 수고하셨어요. 보미님 예쁜 진행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그래요. 지금 어떻게 예쁘게 잘하고 있나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도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절대로 아니죠. 그쵸? 네. 그리고 행복은 분명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얼마나 잘 찾아내느냐, 그거는 또 나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겠죠. 자, 김영기님께서요. 어제 낮에는 천둥치고 비가 조금 오더니 오늘은 화창한 날씨예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저는 오늘 경기도 쪽에서 일이 있어서 잠깐 그쪽을 다녀왔는데 소나기가 굉장히 또 세게 내리더라고요. 오늘은 좀 각자 계신 곳마다 날씨가 조금씩은 다르실 것 같습니다. 3033님께서요. 저의 추가 시간 같은 시간은 혼자서 운동하는 시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운동 참 중요합니다. 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 3033님 멋지시네요. 2755님께서요. 나의 역전 인생. 어린 시절엔 어렵게 살았지만 착한 남편 만나서 부유하게 살고 마음도 부자고 또 봉사일 하면서 어려운 사람도 도우며 살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멋지십니다. 이 마음이 부자인 게 정말 제일 중요하죠. 그쵸? 자 그리고 8397님께서요. 향기도 엄청 좋아요. 자기꽃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역시 부부의 사랑은 향기를 뿜습니다. 그쵸? 나중에 이 꽃 보이면 정말 향기도 꼭 맡아봐야겠네요. 자, 윤혜성 님께서요. 18일 10시에 브라질과의 경기도 다치지 않고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해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또 찾아봤어요. 자, 우리 선수들의 대표팀의 경기는 윤혜성 님 아쉽지만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주셨네요. 19일 10시에 멕시코와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윤혜성님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1716님께서요. 아, 대구에는 이렇게 소나기가 오고 있는데 어딘데 날씨가 좋은가 봐요. 해주셨네요. 이 문자를 아까 제가 바람바람님께서 퇴근하려고 시동을 켜니까 아직 햇살 가득하시다는 햇살이 가득하다는 이 문자를 들으시고 보내신 것 같아요. 우리 바람바람님 계신 곳은 제 기억으로는 부산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부산은 날씨가 좋은가 봅니다. 자 4878님께서요. 생각해봐도 없네요. 그런 극적인 짜릿한 기적이 필요할 때 찾아오면 좋겠어요. 그나저나 요즘 축구 팬들은 더 신날 듯 합니다. 맛있는 김치 잘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요즘 축구 팬들은 4년 동안 기다려서 찾아온 기회일 거예요. 네, 열정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기회. 아유 정말 이 시내에도 많이들 모여서 뉴스 보니까 응원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신나게 또 응원하신 그 기운이 우리 선수들에게 전해져서 그런 멋진 역전승을 거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드네요. 3515님께서요.
우리 손주는 중학교 때

성적이 꼴찌였고 고등학교 입학하더니 반에서 1, 2등 하더니 대학교도 좋은 데 갔어요. 후반전에 강한 손주 지금 대기업 다녀요 해주셨네요. 아, 손주분 진짜 이거는 정말 후반전에 강한 네, 그런 스타일이신가 봅니다. 이렇게 공부도 늦댄다고 하잖아요, 우리. 네, 늦게 이렇게 트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약간 그쪽이었는데, 아, 이렇게 그래서 끝까지 지켜보고, 끝까지 기대와 그런 기회들, 네, 놓지 않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음악 한곡 듣고 와서 오늘의 떠먹퀴 만나볼게요. 최여환의 노래로 함께 합니다. 아리랑, 아직 우리 사랑은.

세상 만사 온갖 주제를 퀴즈에 담아 누구라도 풀기 쉽게 내드립니다. 떠먹여 드리는 퀴즈. 오늘은 스포츠 용어 하나를 맞춰주세요. 이것은 여러 팀이 참가하는 스포츠 대회에서 승부를 가리기 위한 경기 진행 방식의 하나인데요. 여러 팀이 1대1로 대진표를 짜서 경기를 치른 다음 진표는 탈락하고 이긴 편끼리 다시 1대1로 겨루는 방식으로 경기를 거듭해 최후에 남은 두 편으로 우승을 가리는 방식입니다. 32강, 16강, 8강, 4강, 결승 이런 식으로 경기를 거듭할 때마다 다음 단계로 진출하는 팀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이런 경기 진행 방식을 일컫는 말 다음 중

무엇일까요? 자, 오늘도 떠먹여드리는 보기 나갑니다. 1번 토너먼트, 2번 아파트먼트, 3번 매니지먼트, 4번 엔터테인먼트.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자, 원래 떠먹기의 음악 내드릴 때는요, 힌트곡으로 드리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 6287님께서 신승태의 네 박자를 신청해 하셨는데요. 국악방송 서버에 없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대신 오늘 주제가요, 축구도 인생도 모를 일이니까라서 이 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신승태의 노래로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신승태의 노래로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6287님의 신청곡으로 듣고 왔는데요. 6287님께서 신승태 노래 저희 아들도 좋아하는데 세상 모르고 살았구나 틀어주셔서 함께 잘 듣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아유, 엄청나게 지금 네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월요일 코너 떠먹기 함께하고 있죠. 오늘은 스포츠 경기 대전 방식 중에 경기를 거듭할 때마다 진 편은 제외시키면서 이긴 편끼리 겨루어 최후에 남은 두 편으로 우승을 가리는 방식을 뭐라고 부르는지 맞춰주시는 문제가 나갔죠. 자, 1번 토너먼트, 2번 아파트먼트, 3번 매니지먼트, 4번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보기를 드렸는데요. 자, 볼게요. 와, 정말 많습니다. 문자가요. 2919님께서요. 듣기만 해도 알것 같아요. 월드컵 승리로 가자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자, 그리고 1319님께서 정답 보내주시면서 오늘은 일 제끼고 땡땡이 몸살기가 살짝 하루 종일 뒤집어져 있어요 해주셨네요. 아유, 몸조리 잘하셔야 됩니다. 자, 8397님께서 떠먹여 주네요 하시면서 정답 주셨고요. 4370님께서 지나간 축구라도 보는 중입니다 하시면서 네, 정답 주셨어요. 다시 봐도 네, 아유, 재밌죠. 그쵸? 2755님께서요. 축구 경기 보는 게 너무 즐겁네요. 우리 선수들 최선 을 다하면 챔피언입니다 해주셨고요. 자, 5259님께서는요. 저는 아파트먼트 살아요 하시면서 정답 잘 주셨어요. 자, 7527님께서도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하시면서 정답 주셨고요. 자, 그리고 6244님께서 정답 주시면서 번외 정답 토네이도 자, 이것도 여러분 힌트가 되겠습니다. 그죠? 열심히 물건 찍으며 들어요. 노동요 짱이네요. 역시 국악이 해주셨어요. 그쵸? 자, 8888님께서도 세상 모르고 살았어도 우리나라 축구, 이곳 결승전을 보고 싶네요.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승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이요. 자, 그리고 바람바람님께서요. 순 우리말로 승자 진출전이라네요. 근데 보기에 아파트먼트 있었으면 디파트먼트도 있어야 하지 않나요? 아마 우리 PD님이 참고하실 겁니다. 그렇죠? 자, 1078님께서요. 축구 2대1로 이긴다고 맞췄는데, 허, 오, 진짜요? 앞으로도 계속 맞춰서 8강 이상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셨네요. 아, 우리 1078님, 네, 기운을 조금 더 모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2723님께서요. 오늘이 음력으로 5월 초하루네요. 초여름인데도 많이 더워요. 서대문 폭포의 시원한 물줄기 한번 보셔요. 오페라 공연 선물 정말 감사합니다. 공연 잘 관람하고 후기도 남기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와, 정말 시원한 폭포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자, 김인설님께서요. 우리 월드컵 이곳으로 16강 가고 8강, 4강 결승까지 가서 우승 갑시다. 대한민국은 할수 있어요. 화이팅 해주셨는데 아, 정말 한번 보고 싶네요. 그쵸? 네. 6287님께서요. 대한민국 이 기세로 4강까지 아자아자 우린 할수 있다. 오, 필승 코리아 해주셨어요. 네. 자, 그리고 0632님께서도 야근하며 동료들과 국악방송 앱 덩덕흥으로 듣고 있어요. 해가 기네요. 24시간이 아닌 28시간 느낌이에요라고 보내 주시면서 또 정답 잘 주셨습니다. 2738님께서도요. 멕시코에서 우리 선수들 대환영 받던데 다음번에 멕시코와 대결 잡혀 있는데 서로 감정 상하는 일 없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네요라고 보내 주셨습니다. 아, 저도 뉴스에서 봤어요. 식당 막 가도 사진 막 많이 찍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자, 정말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고 계신데요. 자, 오늘의 정답인 이 방식과 대조적인 또 다른 경기 진행 방식에는 리그전이 있죠. 대회에 참가한 모든 팀들이 각각 돌아가면서 경기를 치르고 그 성적에 따라 순위를 가리는 방식을 리그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프로 야구나 프로 축구 모두 이 리그전의 방식으로 진행돼서 아예 명칭 자체가 KBO 리그, K리그 이렇게 불리고 있기도 하죠. 이 리그전은 모든 팀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신 순위를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정해진 기간 안에 빨리 우승자를 가려야 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는 리그전과 오늘의 정답인 이것을 혼합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월드컵의 경우도 먼저 조별리그를 치러 32강 진출국이

정해지고요. 32강부터는 이것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4년 전까지는 16강부터 이것이 시작됐었지만 이번 대회부터 참가국이 늘어나며 32강으로 이것이 시작된다고 지난주 스포츠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었죠. 자, 이것에 해당하는 말 1번 토너먼트, 2번 아파트먼트, 3번 매니지먼트, 4번 엔터테인먼트.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조금 더 네, 정답 받는 동안 음악 듣고 올게요. 신청곡 또 한 곡 보내드립니다. 6244님의 신청곡이에요. 악당 광칠의 연주한 노래로 어차.

악단 광칠의 어차 6244님께서요. 저 오늘 마트 재고주사 해야 돼서 밤 10시까지 집에 못 가고 잡혀 있어야 돼요. 집에 얼른 가고프네요. 일 잘하게 노동요. 악단 광칠의 어차 청해봅니다. 오늘 하루 화이팅 해주셨는데요. 힘내시고요. 10시까지 네, 힘내셔서 업무 마치시길 바랍니다. 자, 2630님께서요. 안녕하세요. 부미님, 날이 많이 덥네요. 저는 요즘 여름맞이 청소하고 바빴어요. 하시면서 네, 정답 잘 보내주셨고요. 잘하셨죠, 청소. 네. 3515님께서요. 우리나라 선수들 최고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도 저요.

0: 신승태님 찐팬이에요. 정답은 2번 아파트요. 주민들끼리 사이좋게 살고 봐요. 이건 중요하죠. 그렇죠? 이건 중요합니다. 자, 6242님께서요. 월드컵 경기가 좋은 일이죠. 멕시코전 열심히 응원합니다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우리 그날도 좀 힘을 모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보나명님께서요. 문제에 답이 있네요. 제가 보면 지는 것 같은 징크스를 가지고 있어서 저는 경기를 잘안 봅니다. 그래서 경기 응원을 잘 모르는데 이건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신승태 노래가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계란꽃을 전에 모른다고 하셔서 아침 5시에 운동 나가서 한강변에서 찍은 계란꽃 사진 보냅니다. 자꾸 들여다보면 풀꽃이 너무 예뻐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이제 사진을 보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아유, 정말 이 천변이나 강변 정말 많이 피어있는 그런 꽃이잖아요. 네. 아유, 저의 기억을 또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떠먹여드리는 퀴즈 정답을 발표할게요. 오늘의 정답은요, 1번 토너먼트였죠. 이 토너먼트는 중세 기사들의 결투 방식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단한 번의 경기로 탈락하느냐, 다음 과정으로 진출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는 불꽃 튀는 대결이 되곤 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대진운도 있어야, 네, 좋아요, 좋고요. 하지만 단한 경기의 패배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던 팀이 초반에서 탈락하는 이변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죠. 자, 이렇게 한 번의 패배도 허용되지 않는 토너먼트전은 냉정한 스포츠의 세계를 보여주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더 치열할 수밖에 없고 경기를 치러보기 전까지는 누구도 결과를 알수 없다는 게 스포츠의 묘미인 거겠죠.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1차전을 승리로 출발한 우리 대표팀이 32강의 문턱을 넘어 16강, 8강, 이 토너먼트의 묘미를 계속해서 느낄 수 있게 해주면 참 좋겠네요. 자, 오늘 퀴즈에 참여해주신 분과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2부에 발표할게요. 자, 그럼 내일 날씨 알아보러 갈까요? 오늘은 경기 수원으로 갑니다.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 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저는 지금 수원 월드컵 경기장 축구 박물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수원이 세계적인 축구 선수 박지성을 키워낸 고장이라 축구 박물관 안에 박지성 존이 따로 조성돼 있기도 한데요. 지난 금요일 체코와의 경기에서 역전골을 넣은 오현규 선수도 수원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걸로 알려지니 앞으로 이 박물관은 물론이고 세계 축구 역사에 기념비적인 이름을 새길 우리 선수들이 더 많아질 것만 같습니다. 선수들 기량만이 아니라 날씨도 매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를 넘으며 올 최고 기온을 찍었지만 이 기록은 내일이면 또다시 경신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 21도, 부산 20도 등 평년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33도, 전주 32도, 대구 31도 등 평년 수준을 2도에서 5도가량 웃돌며 무척 덥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강원 산간과 남부 내륙 곳곳으로 기습적인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소나기 특성상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쏟아질 수 있다는 걸 유념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두 번째 달의 연주, 그리고 김준수와 최수연의 노래로 쾌지나 칭칭난의 2590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2590님께서요, 일요일 날 아이들과 활동한 쾌지나 칭칭 말놀이에요. 쾌지나 칭칭난의 노래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아, 이 노래를, 이 민요를, 그쵸, 매기는 부분을 이렇게 말을 바꿔서 하는 거 활동놀이로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와, 이 사진 다 찍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편집해서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9249님께서요. 남편이 휴가 내서 건강검진 받고 집에 있어서 이른 저녁으로 닭갈비 해먹고 지금 디저트로 망고빙수를 먹고 있어요. 시원하고 달달해요. 금요일날 혼자 우리나라 경기를 봤는데 얼마나 긴장을 하면서 봤는지 몰라요.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골로 연결되지 않아 답답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저도 소리 지르면서 봤습니다. 그쵸? 자, 7807님께서요. 인생은 토너먼트 경기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토너먼트에서는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하듯 인생에서도 매 순간의 선택과 도전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네. 8318님께서도요. 보기 듣고 한번 웃었네요. 이번에도 강국 멕시코지만 최선을 다해서 보여줄 것이라고 믿고 응원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자, 1716님께서는요. 요즘 축구 생각만 해도 기분이 짱입니다. 사위랑 내기했는데 저는 2대1로 이긴다고 했는데 제가 이겨서 딸내미 집으로 맛난 것 먹으러 갑니다. 야호! 해주셨어요. 맛있게 드세요. 6379님 응원합니다. 우리 대표팀 해주셨고요. 9832

이님께서 축구 경기 보고 있으면 제 속이 진공청소기처럼 싹 빨아들이는 기분이에요. 이번 멕시코전에서도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응원 남겨주셨습니다. 자, 1부 마지막 곡 띄워드릴 시간인데요. 승승장구님의 신청곡 온유월의 연주로 피로펫 띄워드리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노래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잠시 혼자 있고 싶을 때, 가벼운 바람에도 눈물이 맺힐 때, 그럴 때 노래가 좋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수한 토속민요, 흥과 한이 가득한 통속민요, 세상 얘기 담고 있는 판소리에 맑고 깊은 정가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 다양한 노래와 연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저는 노래가 좋다의 황민왕입니다.

120년 전의 어느 봄날, 증기기관차는 우렁찬 기적 소리를 내뿜으며 서울에서 신의주까지의 500km를 힘차게 달렸습니다. 이 땅에 무수한 꿈을 싣고 한반도의 척추를 가로지르던 경의선 철도. 하지만 분단의 역사 속에 열차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1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후 녹슨 철로 위에 새로운 희망이 슬그머니 피어났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철길은 다시 끊어지고 사람들의 꿈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녹슨 철로 위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질 희망의 기적 소리를 기다리며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추다의 차지스의 어영차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월요일엔 월드뉴스가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추가 시간에도 꼬리 터지듯 축구도 인생도 모를 일이니까를 주제로도 여러분의 이야기 계속 나눠주세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덩덕궁 앱 사연 쓰기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흥 이한식 님께서요. 만나는 저녁 식사 시간 만나는 라디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네요. 식사 맛있게 하고 계시죠? 자, 3077님께서요. 연애 시절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그녀는 거들떠보지도 않더군요. 진짜 울기도 많이 울었답니다. 이젠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곤 그녀에게 행복하길 바란다며 이별을 고하자. 그 순간, 가지 마요. 그제서야 눈물 글썽이며 제 손을

더운 날씨에도 같은 이불 함께 덮고 사는 인연으로 살고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이 소설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아우, 그래서 부부의 연을 맺으셨군요. 아유, 잘 됐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7092님께서도 인생 역전, 우리 재혼 부부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이 두 분께 제 마음속으로 오늘의 꽃이죠. 1790님께서 보내주신 자기나무 꽃을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부부의 금슬을 뜻하는 네, 이 자기나무 꽃 제가 마음으로 두 분께 드립니다. 자, 7426님께서요. 보미님, 서울은 아직 27도예요. 더워서 지치는데 만나들으니 힘나요. 오페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예친, 문화예술 친구와 함께 잘 보고 올게요. 오늘도 질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이 공연 볼 때는 공연 좋아하는 친구랑 같이 보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공연 보고 나서 할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7426님 재밌게 보고 오세요. 자, 7315님께서는요. 모든 스포츠 1등이 있으면 꼴찌도 있는 법, 인생도 역전이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럼요. 네, 스포츠도 오늘의 꼴등이 또 나중에 1등이 될 수 있죠. 네,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자, 2630님께서는요. 손은 바쁘게 움직이고 귀는 늘 맛있는 라디오로 호강 중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아유, 이렇게 또 호강이라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좋은 음악들도 많이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꼭꼭꼭 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6328님께서도 가게 국악방송 크게 틀어놓고 일해요. 날이 더워져 에어컨 틀었어요. 모두 건강한 여름나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앞서 날씨를 전해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상당히 더웠는데요. 내일 더 덥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월양거무님께서요. 일부에 띄워드린 쾌지나 칭칭 들으시고 쾌지나 칭칭 이 노래의 편곡 말이에요. 마치 상큼하고 통통 튀는 게 흡사 저랑 같아서 너무나 듣기 좋아요. 후후 해주셨네요. 아유, 또 띄워드리고 싶네요. 쾌지나 칭칭요. 자, 7324님께서는요. 대한민국이 6월 19일 금요일 아침 10시에 개막전에서 남아공에 2-0으로 이긴 멕시코와 한판 승부를 벌여요. 해주셨네요. 아, 그래요. 강국가 이제 붙죠. 네, 우리 모두의 마음이 모아져야지 될 겁니다. 그렇죠? 19일 오전 10시 우리 다 함께 응원 열심히 해봐요. 자, 김인설님께서요. 지금 전주는 비 오네요. 해주셨고요. 0118님께서 2주 동안 병원 신세 지고 이제 다시 방송 듣네요. 수고하셔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어디가 아프셨을까요? 네, 그래도 잘 이겨내시고 또

김현비의 세상 맛보기 월요일엔 월드뉴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및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14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협상이 지금 완료됐다. 모두에게 축하한다. 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 및 미국 해군의 이란 주변 해상 봉쇄 즉각 해제를 승인했다. 세계 모든 배들은 엔진을 켜라. 기름을 흐르게 하자 등의 문구가 담겼습니다. 지난 4월 이후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중재했던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도 1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양

측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샤리프는 양측이 평화협상을 타결했으며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이 열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협상 타결에 따라 중재국들은 이번 주에 일련의 회의를 주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미국이 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한 이후 약 106일 만에 나온 것인데요. 지난달 서방 매체들은 미국과 이란이 60일 휴전 연장 및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골자로 하는 종전 양해각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의 14일 발언에 영구적인 종전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상 월드뉴스 김보미였습니다.

소리아 밴드의 연주와 노래로 아라리가 났네 듣고 왔습니다. 승승장구님께서요. 다행입니다. 100일도 넘었군요. 빨리 휴전을 지나 종전이 되면 더 좋겠어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유, 그러니까 말이에요. 참 전쟁 없는 네, 그런 세상, 평화로운 세상 바랍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죠? 범장기지떡 떡 선물 세트는 2738님 드리고요. 강청의 친환경 비누 세트 2023님 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는 4370님 그리고 5205님께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이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6월 15일 월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요. 4802님의 신청곡이에요. 상생의 연주와 노래로 진도아리랑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박봉술이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인데 그때부터 3년가량 박록주의 집에 기거하면서 제자 양성에 주력했다. 그리고 때마침 1971년부터 해마다 판소리 유파 발표회가 열렸고 박봉술이 거기에 단골로 출연하면서 그의 뛰어난 옛 동편제 소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박봉술은 판소리 역사상 가장 희한한 명창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목이 꺾였는데도 소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런 최악의 목을 가지고도 당대 최고의 판소리 왕이 된 거의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박봉술 명창의 삶과 예술을 조명한 국창 박봉술의 일생과 순천 판소리 재조명이라는 논문 중 일부입니다. 1922년 전라남도 구례에서 태어난 박봉술 명창은 어려서는 소년 명창으로 유명했지만 너무 소리를 열심히 한 나머지 목이 상하고 맙니다. 하지만 부단한 노력 끝에 많은 소리꾼들이 공력으로는 박봉술을 따를 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명창이 되죠. 박봉술 명창의 뒤를 잇고 있는 제자 김일구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이제 우리가 보통 요즘은 동편제, 서편제 이렇게 이제 갈라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동편제가 최고다, 서편제가 최고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서편제가 아무리 좋아도 어느 부분 안 좋은 데가 있어. 그런데 동편제를 들으면 똑같은 노래를 가사를 들어봤는데 이쪽 소리가 훨씬 듣기가 좋아. 다 음악이라는 것이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박봉술 선생님은 양편을 다 고로 섭렵을 하셨어요. 형님한테 배우고 나서 조금 궤도에 올라가니까 송방급 선생님을 찾아가서 다시 이제 진짜로 스승을 뵙고 공부를 하셨는데 그때 옆에서 코치를 많이 하신 분이 형님이셨는데 형님의 말씀을 듣고 두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배에서 나오는 통성이라는 음을 써야

0: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 거니? 배옥에다가 돌을 올려놓고 소리를 했던 논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힘에 부딪히는 일을 하면은 병을 얻게 돼야 뭐이든지. 아,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목이 그냥 꺾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 하고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 이렇게, 그러니까 남이 들을 때 굉장히 답답하다. 그러는데 우리말로 얼마나, 우리말로 수만독을 했다. 그래서 공력과 기교, 쉽게 알아듣게 말하자면 기술이, 판소리 하는 기교가 최고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원래 생둥이가 선생님한테 가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원래는 내가 판소리를 먼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욕심은 다 있어요. 길이 상으로 한 10분 정도 되게 배워야 되겠는데 선생님은 반밖에 안 갈게, 5분 정도 시간. 10분 정도는 내가 능력이시 배워서 할 수가 있는데 이거밖에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소리를 배워서 네가 네 제자를 가르쳐 볼 때, 그럴 때 내가 지금 했던 날 많이 쓱 배우면 그건 네 것이 안 된다. 옛날 속담에 쥐가 소금을 먹듯이 짜니까 조금씩 먹을 거 아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네 것이 되지. 욕심만 많게 많이 배운다고 해서 네 것이 되는 거 아니다.
1: 나는 나 모르는데 네 나라 높은 선생님 나라 들어가 유등이 많았거든 은혜는 생각지 않고 해코자 따르느냐. 이럴 죽어 마땅하도 양국 화친을 생각하야 죽이던 난건이와 내가 수다를 내고 와라 가는 배는 뭐 모르고.
2: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술 명창의 소리를 이은 판소리 적벽가 예능 보유자 김일구 명창의 기록입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달은 매년 지구에서 약 3.8cm씩 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손톱이 자라는 속도와 비슷한 정도라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달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조금씩 떠나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수억 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 곁에 있을 만큼 그 속도는 아주 아주 느립니다. 그런데 우리 삶도 그렇죠. 너무 천천히 일어나는 변화는 알아채지 못할 뿐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조금 더 달라졌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유성윤이 쓴 시에 유병무가 곡을 붙인 별 보며 달 보며 소프라노 홍혜란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달은 지금도 조금씩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주 너머의 달이 아주 천천히 우리를 떠나고 있다면 길가의 꽃들은 봄날 잠시 피었다가 이내 빠르게 우리 곁을 떠나가죠. 달의 멀어짐과 꽃이 피고 지는 속도는 참 다르지만 영원히 머무르는 것은 없다는 당연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변화가 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애틋하고 소중한 거겠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순간도 마음속에 예쁜 꽃갈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김시은 시, 변태미 작곡, 라일락꽃. 바리톤 박홍우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권혁수 씨 이철웅 작곡 안개꽃 소프라노 이정신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바리톤 박흥우가 부른 라일락꽃, 소프라노 이정신이 부른 안개꽃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나태주 시인의 시 황홀극치에서 뽑았습니다. 해 뜨는 것이 황홀이고 해 지는 것이 황홀이고 새 우는 것 꽃 피는 것 황홀이고 강물이 꼬리를 흔들며 바다에 이르는 것 황홀이다.

테너 임영현이 부른 나태주 시, 손정훈 작곡 황홀극치 보내드렸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5712번님께서 교수님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선곡 맛집 당신을 위한 노래에서 좋은 선곡으로 저녁 감수성을 끌어올려주네요. 리베란테가 리메이크 신곡 나라를 발매했는데 힘든 직장인들 위로하는 곡이라 신청합니다. 늘 애청할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그러면 신청하신 곡 보내드립니다. 바가셀 시 바가셀 작곡 나라 리베란테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리베란티가 부른 나라 보내드렸습니다. 밤하늘의 달빛은 늘 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매일 다른 모습으로 우리 곁을 지나갑니다. 오늘도 그렇게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 잠시 음악과 함께 숨을 고를 수 있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우조 중고 청조야입니다. 김오라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M과학당 송현민입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5월 14일 서울 남산과학당에 오른 월화문화재단의 41번째 정기연주회 청성령 지나거다 공연 실황과 함께합니다. 청성령 지나거다라는 제목부터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고개를 넘고 찬바람을 맞고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사람, 그 길 위에서 문득 떠오르는 임, 그리고 자신의 초라한 행색을 누군가 전해주었으면 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모여서 열 곡의 가곡을 따라 흘렀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공연을 선보인 월화문화재단은 선가 김월화 선생의 가통을 이어 가곡과 정가의 전승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는 단체입니다. 오늘은 이 공연 가운데 방송 시간에 맞춰 선별된 곡들을 중심으로 가곡 특유의 말맛, 호흡, 그리고 노랫말 속의 풍경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객들과 함께 여러 악사들이 함께 했는데요. 이번 공연에서는 가야금의 정혜임, 검고 유영주, 대금 김상준, 피리 박영기, 해금 윤문, 단소 문은광, 장고 김웅식이 함께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곡.

곡은 남창가곡 개면초 초수대엽 청성령입니다. 초수대엽은 한바탕 가곡에 문을 여는 곡입니다. 그 중에서도 개면초 초수대엽이라고 한다면은 느리고 깊은 호흡 속에 먼 길에 쓸쓸함과 그리움이 잘 나타나는 곡인데요. 이 노래의 화자는 청성령이라는 고개를 지나갑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고 궂은 비가 내리고요. 낯선 길이에서 그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는데요. 누군가 이 초라한 행색을 그려 이미 계신 곳에 전해주었으면 한다라고 노래합니다. 이 곡을 노래할 이희재는 현재 국가무형유산 가곡 이수자이자 국립부산국악원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성령의 고개를 넘는 마음, 그 느린 숨결을 이희재의 목소리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서울 남산구악당에 오른 월화문화재단의 41번째 정기연주회. 이 공연 제목이 청성령 지나거다였는데요. 이러한 공연 제목에 영감을 준 남창가고 계면초 초수대업 청성령 이재희의 노래로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무대로 여창가고 계면초 두거 임술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술지 추칠월 기망이라 중국 송나라의 문인이었던 소동파의 적벽부를 떠올리게 하는 식구인데요. 가을밤 배를 타고 강에 내려가 고기를 낚고 술을 나누며 풍류를 즐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소동파 같은 벗이 없다라는 한탄의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풍류를 알아줄 사람이 없으니 즐거움도 줄어든다는 내용인데요. 이 곡은 겉으로는 옛 문인의 풍류를 말하지만 그 안에는 좋은 벗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풍류란 혼자 즐기는 취미가 아니라 함께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깊어지는 세계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노래는 두거라는 창법에 의해 불립니다. 소리를 들어올리는 듯한 기운이 팽팽한 노래인데요. 한편으로는 여창가곡의 두거는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맑고 절제된 소리 안에서 식구의 품격을 천천히 세워나가는 매력이 있습니다. 노래를 맡은 가객은 지미나입니다. 현재 국가무형유산 가곡 이수자이자 제6회 월화 전국 정가 경창대회에서 월화대상을 수상했고 현재 모던가곡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풍류를 아는 벗을 그리워하는 노래 여창가곡 계면초 두거 임술지 지미나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풍요를 아는 벗을 그리워하는 노래. 여창가곡 개면초 두거 임술지를 지미나의 노래로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여창가곡 개면초 평롱 북두칠성입니다. 북두칠성은 가곡 가운데서도 노랫말이 무척 사랑스러운 노래입니다. 오래 그리워하던 임을 만났는데 정다운 말을 다 나누기도 전에 아침이 빨리 오려 합니다. 그래서 화자는 하늘의 별에게 부탁하는데요. 새별이 뜨지 않게 해달라고, 이 밤이 조금만 더 이어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노래는 개명조 평롱이라 불리는데요. 평롱의 평은 사실 높이 지르지 않고 보통의 음높이에서 시작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의 정서는 결코 평평하지 않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임을 만난 기쁨, 또 이별을 앞둔 초조함, 밤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애틋한 간절함이 긴 농연과 여창 특유의 맑은 성음 속에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김윤지의 노래로 들을 텐데요. 가객 김윤지는 국가무형유산 가곡 이수자이자 국립국악원 정악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또 한양대학교 국악과 겸임교수로 후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에게 건네는 연모의 기도, 여창가곡 개면초 평롱 북두칠성을 김윤지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밤하늘의 별에게 건네는 연모의 기도를 담은 여창가곡 개면초 평롱 북두칠성을 김윤지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5월 14일 서울 남산구학당에 오른 월화문화재단의 41번째 정기연주회 청성령 지나거다 공연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들어보실 노래는 여창가곡 반우방계 반엽 남하여입니다. 반엽이라 한다면은 우조에서 계면조로 넘어가는 지점에 놓이는 곡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반우반계라는 이름처럼 한 곡 안에 우조와 계면조의 결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교적 담담하게 시작하지만 곡이 진행되며 정서는 점점 더 깊은 쪽으로 기울어지는데요. 이러한 남하여의 노랫말은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전하게 하지 말고 당신이 직접 전하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남이 남의 일을 어찌 제대로 알겠느냐 하는 말 속에는 어떻게 보면은 사랑의 일, 마음의 일은 대신 전할 수 없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편지를 전하는 일에 대한 노래이면서 또 그 마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가객 이성경은 현재 국가무형유산 가곡 이수자이며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그리고 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한 곡안에서 조가 바뀌고 마음의 빛깔도 바뀌는 노래 여창가곡 반우반계 반엽 남하여를 이성경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가끔씩은 가곡을 듣다 보면은 우아한 신경질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직접 전해라. 남에게 편지를 대신하여 붙이게 하지 말라. 즉 사랑하는 임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어느 한 사람의 마음을 담은 노래였습니다. 여창가곡 반우방계 반엽 남아열을 이성경의 목소리로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여창가곡 계면조 계락 청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산도 절로, 물도 절로, 산과 물 사이에 사는 사람도 절로 자랐으니 늙어가는 일 또한 자연의 이치대로 받아들이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계면조 계락인데요. 여기서 계락은 계면조로 부르는 락 형식의 노래입니다. 계면조 특유의 서정이 스며들어가 있지만은 사실 살펴보면은 지나친 비애보다는 자연 속에서 마음을 내려놓는 담담함이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이윤진의 노래로 들으실 텐데요. 이윤진은 국가무형유산 가곡 이수자이며 이윤진 정가연구소 대표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늙어감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노래. 여창가곡 계면조 계락 청산도 이윤진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개면초 개락 청산도 들었습니다. 가곡의 가사들을 분석해 본다면은 임에 대한 그리움 혹은 볼 수 없는 임에 대한 우아한 짜증 혹은 이처럼 자연을 담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 등등이 들어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가사를 뚜렷한 단어로 알아듣기보다는 사실 모음의 노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글자를 파자하여서 아, 어, 우, 어로 흐르는데요. 그러한 느린 흐름 속에서 그리워하는 것에 대한 여유를 가져가 보자. 또 빠르게 흘러가는 것에 대한 느리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가 보자라는 그러한 자세를 현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전통음악 중 가곡의 매력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FM과학단과 함께 하시는 이 저녁 시간이 더욱더 여유 있는 시간으로 흘러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여창가곡 개면초 편수대어 모라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꽃의 성격을 빌려서 사람의 세계를 비유하는 노래라 할 수 있겠는데요. 모라는 꽃 중 왕, 해바라기는 충신의, 연꽃은 군자의, 국화와 매화는 은일과 한사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마치 한 폭의 화첩처럼 인간 군상의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이 중 편수대엽은 편장단으로 이루어져서 다른 느린 가곡에 비해 말의 흐름이 빠르고 또 또렷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 모라는의 화려한 꽃 이름들과 또 비유의 재치 그리고 다른 가곡보다 더욱더 빠르게 흐르는 그 속도감을 즐길 수 있는 음악입니다. 가객 김민정은 국가무형유산 가곡 이수자이자 월화문화재단 이사를 맡고 있고요. 서울대학교 음악학 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꽃을 통해 사람과 세상을 노래한 여창가곡 개면초 편수대엽 모라는 김민정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개면초 편수대엄 모라는 김민정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월화문화재단의 정기연주회는 이처럼 여러 가객들이 함께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가곡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가단의 악사들이 함께하기도 합니다. 가야금의 정혜임, 검고 유영주, 대금 김상준, 피리 박영기, 해금 윤문, 단소 문흥관, 장고 김웅식이 이날 공연에서 함께했습니다. 다음은 이날 아홉 번째 곡이지만은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FM구학당에서는 마지막 곡으로 소개해드릴 것 같습니다. 남창가곡 개면조 엄편 한송정입니다. 한송정은 강릉 경포대 일대의 풍류를 떠올리게 하는 노래입니다. 작은 배를 만들어서 타고 술과 안주, 검은고와 가야금, 해금과 비파, 피리와 장고, 그리고 이러한 악기들을 다루는 악공들을 모두 싣고 달밝은 밤에 경포대로 가서 마음껏 취하고 논의로 보고 싶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개면조 엄편인데요. 여기서 엄편은 말의 흐름이 빠르고 사설의 맛이 강한 형식을 뜻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남창 가곡에 특히 잘 어울리는데요. 호방한 기운이 이 가사와 흐름을 따라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날 공연에서는 현재 국가무형유산 가곡 예능보유자를 맡고 있는 가객 김경배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월화문화재단의 이사장이자 경북대학교 명예교수로 오랜 시간 후학을 길러왔고 무엇보다도 오늘날 가곡 전승의 중심에 서 있는 가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달빛 아래 풍류의 배를 띄우는 노래 남창가곡 계면조 언편 한송정을 김경배 명인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현재 국가무형유산 가곡 예능보유자로 활약하고 있는 김경배 명인의 노래로 남창가곡 개면조 원편 한송정 들었습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5월 14일 서울 남산고학당에 오른 월화문화재단의 41번째 정기연주회 청성령 지나거다 함께 하셨고요. 이날 공연의 마지막 무대에서는 전 출연진이 무대

위에 올라서 남녀창가고 반우방계 황계락 안내나 함께 가창했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월화문화재단은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김월화 명인의 뜻을 노래로 이어나가고 있는 단체입니다. 젊은 가객들을 부지런히 영입하여 무대 위에 올리면서 큰 선생의 뜻과 마음을 노래를 통해서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도 부지런히 이어지길 바라면서 FM과학당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를 길러본 사람만이 안다. 반듯하게 잘 자란 나무는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신경림 시인의 시 나무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반듯하게만 자라난 나무, 삶의 굴곡을 모르는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상처와 고난, 괴로움과 어려움은 결국 우리 삶의 열매가 되어준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로 고목의 향 전해드리면서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서 온 신경림 시인의 시 나무의 한 대목 읽어드렸죠. 반듯한 나무가 아니라 한두 군데 부러지고 볼품없는 나무가 더욱 실하고 귀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는 시였는데요.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때로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도 그건 결국 우리 삶의 열매를 더욱 값진 것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우리 마음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네, 그럼 이어서 꽃별회 여러분이 함께하는 소나무 그늘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꽃별의 여러분의 연주로 소나무 그늘 듣고 왔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는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덩덕쿵 앱을 통해서는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김병기, 박경원의 소리로 정선 아라리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두 곡의 음악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김병기, 박경원의 소리로 정선 아라리, 그리고 최광일의 여러분의 연주로 매나리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서 여러 시인들을 만나보는 시간, 내 친소 함께 하시죠.

내가 친한 시인, 내가 친해지고 싶은 시인, 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꼭 이야기하고 싶은 시인, 내 친소. 우리는 시에 대해서 이미지라는 말을 종종 쓰는데요. 여기서 이미지는 일종의 심상을 뜻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물에 대한 느낌 혹은 그 마음 자체를 말하는 거죠. 오늘 소개해드릴 시인은 바로 이 이미지를 독특한 방식으로 평생 탐구해온 시인입니다. 바로 오규원 시인인데요. 시인은 날 이미지 시라는 시인만의 독특한 방법론을 들고 평생 동안 시를 고민해왔습니다. 날 이미지라는 것은 오규원 시인이 만들어낸 개념인데요. 이미지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심상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람의 개입이 들어가고 그 탓에 대상은 그 자체로 순수하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손이 닿기 전 날 것 그대로의 상태인 이미지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 그리하여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시인의 날 이미지 개념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한 시인의 작업은 아주 개성적이고 또한 독특한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는데요. 1968년 등단한 이래로 시인은 2008년 작고하기까지 40년 동안 한국 시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와서 시인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백수의 마더 얼스 감상하시겠습니다.

박백수의 마더얼스였습니다. 네, 친소 시간. 오늘은 오규원 시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순수한 이미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날 이미지 시라는 독특한 실온을 갖고 있는 시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시인의 작품 한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달콤하다. 그 옆에 나이프, 아니 달빛. 토마토와 나이프가 있는 접시는 편편하다. 접시는 평평하다. 토마토와 나이프 정물 비였는데요. 토마토와 나이프가 나란히 놓인 정물화와 같은 풍경을 그대로 그려내는 시입니다. 붉고 둥근 토마토를 보며 달콤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토마토는 달콤하진 않죠. 그저 토마토의 형태가 전하는 이미지가 자유롭게 움직이며 독특한 감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시인이 그려내는 저 낯설고 독특한 감각은 오늘날의 시인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가볍고 날카로운 시적인 말하기가 더욱 널리 퍼지게 된 겁니다. 어떠신가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바라보는 말하기, 우리 삶을 보다 다채롭게 만드는 말하기가 바로 시의 말하기인데요. 한번 오규원 시인의 시를 읽어보시면서 세상을 다르게, 어쩌면 제대로 바라보는 방법 익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동양 고주파의 모서리 감상하셨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선 다양한 코너들을 마련하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시와 시인을 소개하는 내 친소, 책과 관련된 자리를 소개하는 그곳의 가면,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 밤의 단상이 있고요. 낱말을 통해 일상을 마주하는 낱말의 풍경과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이야기의 밤, 시인이 낭독하는 작가와 작품 이야기, 책 읽어주는 밤도 전해드립니다. 또 고전 시와 글이 있는 옛글의 온기와 우리 음악을 만나보는 지금 이 곡을 통해 전통의 매력에 빠져보실 수도 있어요. 언제나 다정한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서 계속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서산의 일모하니, 이슬기의 노래, 그리고 좋은 기회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이슬기의 노래와 좋은 기회 여러분의 연주로 서산의 일모하니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과 문화를 주제로 한 여러 자리를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2026 서울 제대로 도서전을 소개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펼쳐지는 또 다른 도서전이 있는데요. 바로 서울국제도서전입니다. 서울 제대로 도서전은 이 국제도서전이 그야말로 제대로 잘 펼쳐지길 바라면서 서울국제도서전 공공성 회복을 촉구하는 출판인 모임이 마련한 책 문화잔치입니다. 여유 있게 오래 가깝게 라는 슬로건으로 독자를 행사 중앙 무대로 초대하는데요. 독자가 책을 사는 고객이나 프로그램 수용자가 아니라 책을 즐기고 문화를 이끄는 향유자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듭니다. 행사 프로그램으로는 책장터, 독자 참여 프로그램, 참가사 참여 프로그램, 특별 강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작가, 책방, 출판사, 독자가 모두 한데 어우러지는 자리죠. 독자가 그날 산 책을 낭독의 방에서 읽어주는 책 읽을 사람 모여라. 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증을 풀어줄 우리 책 이렇게 만들었어요. 또 사적인 서점 정지혜 대표의 책과 더 가까워지는 책 처방사의 독서법 강연. 2020

6. 볼로냐 국제 어린이 도서전 비주얼 아이덴티티 선정 차붐이 일러스트레이터의 강연이 펼쳐집니다. 입장료는 모두 무료고요.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노들섬 노들라운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그룹 나루와 모리스 콰르텟이 함께한 선유도의 휴일 노들 강변 감상하셨습니다. 네, 그곳에 가면 오늘은 2026 서울 제대로 도서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서울 국제도서전은 해가 갈수록 대형 출판사가 차지하는 규모가 늘면서 작은 출판사들의 참여가 어려워진다는 불만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출판인들이 대안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 제대로 도서전이나 서울 자체 도서전 같은 자리를 마련하고 있지요. 네, 이쪽에도 많은 관심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전해드렸던 노들 강변, 이번엔 또 다른 느낌으로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카리나 네뷸라의 노래로 노들 강변 전해드리겠습니다.

재즈 보컬 앙상블 카리나 네뷸라의 노들 강변 전해드렸습니다. 책을 읽고 나면 달라진 나를 느낀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책을 읽는 건 더 많이 알아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조금 더 자신을 이해하게 만드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의 끝곡 가야금 앙상블 4개의 별숲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바쁘게 사는 게 좋지 뭐 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바빠지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지갑을 깜빡한다든가 밥대를 놓쳐서 대충 때운다든가 집에 오면 치우지도 못하고 잔다든가 이런 식으로 일상이 좀 흐트러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왠지 마음은 더 지쳐있고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지 않은지 불안하기까지 하죠. 잠시 멈출 수 있을 때 숨을 고르면서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지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 그 가치들을 잘 챙기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크게 심호흡 한번 하면서 점검해보기 좋은 시간이에요.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6월 15일 월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스탠딩 에그의 여름밤의 우린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너무 바빠서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챙기고 책상 하나 못 치워서 아주 엉망인 거 볼 때 아 내가 진짜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살고 있나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정신이 번쩍 들어요. 자, 심호흡하고 나를 위한 여유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예, 일상 공간들 정리도 하면서요. 아, 온도님께서 지금 딱 제게 필요한 이야기네요. 주말부터 뭐가 그리 바쁜지 지금도 운동 끝나고 오니 딸은 이미 불 끄고 자고 있네요. 밥도 못 챙겨줘서 미안 하셨는데 벌써 자요? 따님이 초등학생인가? 10시도 안 됐는데 벌써 자고 있다고요? 와 진짜 착하다.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는 예, 그런 자녀들이 참 이쁘죠. 물론 뭐 학교 가야 되면 그 전에 일어나야 되긴 하지만 너무 일찍 일어나는 애들 보면은 학교 갈 시간도 멀었는데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뭐 하자 뭐 먹자 뭐 안 해주냐 막 이러기도 하던데 운도님 예, 여유로운 두 시간 함께 하실 수 있겠네요. 아 우리 3일 만인 거죠? 예, 토요일, 일요일, 이틀 우리가 방송이 없으니까 3일 만인 건데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뭐 어디 방학 끝나고 다시 만난 친구들처럼 다들 너무 반가워하시는데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2시간 잘 부탁드릴게요. 윤하입니다. 사건의 지평선.

유나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예, 8520님께서 좋아하는 노래로 기분 좋게 시작하네요 해주셨어요. 예,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입니다. 푸들푸들님, 지평선 수평선은 무한히 멀기만 한데 제 업무의 마지노선은 왜 이렇게 짧을까요? 헥헥거리는 중입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뜩이나 날 더워가지고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예, 핵핵되게 되던데 일까지 너무 많아가지고 고되시겠어요. 방송 들으시는 동안이라도 좀 쉬시면 좋겠는데. 자,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샵0302로 보내주세요. 덩덕흥 앱은 무료입니다. 월요일 월간 그 남자 함께합니다. 오늘의 그 남자는 박시환. 박시환 씨에게 라이브 선물 받고 싶은 분들 말머리 내 노래 달고 사연 보내주세요. 또 2부 K클래식 한 장 통해서 오늘의 국악 같이 감상하실 거고요.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고 예, 유튜브에서 국악 FM 검색해서 찾아오셔도 됩니다. 4278님, 저 여행 왔어요. 저의 여행에 함께하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사진도 보내드립니다 하셨는데 일단 캐리어를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캐리어에 저거 뭐라고 부르는 거지 저거? 저 키링은 아니고 키링이라고 해요? 저 이음밤에서 제작해서 예전에 선물로 나눠드렸던 키링을 그 캐리어 열쇠 저 뭐니 지퍼 사이에다 이렇게 딱 끼워주셨네. 너무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덕분에 저희도 같이 여행 다녀오는 것 같아요. 자, 에드 시런의 포토그래프 들려드리고요. 시원 씨 빨리 만나죠.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0: 그 남자의 음악, 그 남자의 색깔, 월간 그 남자. 허니러버님께서 시완님 금요일에 보건복지부 장관상 받으셨죠?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1: 아
0: 저도 SNS에서 봤습니다. 표창장이던데.
1: 네 맞습니다. 뭐예요? 보건복지부에서
0: 네
1: 나비세균이라고 노인 학대 예방 보호 단체가 있어요.
0: 예?
1: 네 거기서 이제 제가 명예책임지기단이라는 거를 제가 3년 정도 네 3년인가 4년인가 됐어요. 그래서 그에 뭐 감사하다고 이렇게 딱 주셔가지고
0: 노인 인권 보호 및 노인 학대 예방에 기여한 바가 커서 예,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예, 표창장을 주셨어요.
1: 네네.
0: 축하드립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아 예. 네. 6월 15일 오늘이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래요.
1: 오늘입니다.
0: 예.
1: 네, 6월 15일이고요.
0: 예.
1: 네. 나비

0: 나비새김 앱이 있습니다. 주변에 뭐
1: 나비새김?
0: 나비새김이라는 앱이 있어요. 근데 네. 혹시나 설치가 가능하시면은 주변에 이제 보호받지 못하는 혹시나 뭐 폭력에 노출된 네, 노인분들이 계시다면 네. 신고를 해주셔도 좋고요. 아. 앱이 아니면은 뭐 1389라는 네, 전화번호로 1577-1389로 예. 네, 연락 주셔도 네, 빠르게 이렇게 딱 처리를 해주십니다.
1: 우리가 보통 아동학대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네. 노인학대라는 건 사실 우리 같이 이렇게 동방예의지국에서 예전에는 흔치 않았던 일이잖아요. 네, 아예 맞습니다. 없진 않았겠지만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줘야 네. 예, 우리 아름다운 이 문화가 잘 유지가 될 텐데.
0: 맞아요.
1: 평소에 그 이쪽이 어떻게 관심을 어떻게 갖게 되신 걸까요?
0: 일단은 뭐 먼저 제이가 와주셨고요. 예.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르신분들을 존경하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워낙에 좀 좋아해요. 네, 아, 그래서 예, 예. 네, 간혹 저 뭐야 이게 종종 동네 어르신들 있으시면은 예. 뭐 인사드리거나 간혹 뭐 앞집이나 뭐 지하 이럴 때 딱 가가지고 TV 뭐 안 틀어진다고 바꿔달라고 이렇게 끌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같이 가서
1: 저 총각 저거 저 잘 고치는 총각이야.
0: 저기 9번에서 안 넘어가 이러면서.
1: 아유 내가 네. 그래서 이거 K밖에 못 보고 있잖아. 네.
0: 그리고 가끔 막 뭐 짐 옮기는 게 힘드시다고 하면은
1: 아이고, 착하다.
0: 네, 좀 예. 하거나 그랬었는데 만약 관심이 있다가 이제 그런 제의를 주셨길래 네 그래서 뭐 감사히. 네, 뭐 큰 도움은 드린 게 없지만 예. 감사히 뭐 참여했습니다.
1: 노인 학대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주는 분이신데 가끔 저한테 하는 거 보면 네. 약간 노인 학대 느낌이
0: 중년은 좀 다른. 아,
1: 중년 학대는 상관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0: 죄송합니다.
1: 제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쉐준의 음악이 좋은 밤. 월간 그 남자 박시안과 함께합니다.
0: 네, 맞습니다.
1: 모우라님께서 두 분 미소가 닮으셨네요.
0: 아 진짜요?
1: 아 그래요?
0: 네 저는 가끔 보면은 닮았다고 생각했을 때가 있어요.
1: 아 그 저를 보면서?
0: 네.
1: 오.
0: 그 눈가도 그렇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고수하는 머리 스타일도 좀 비슷하고요.
1: 30년, 40년, 50년 변함없는 스타일이에요?
0: 저도 그럴 것 같은 느낌이.
1: 오늘 월요일인데 왜 홀쭉해지신 것 같을까요? 요즘 오늘 아침부터 바쁘셨죠?
0: 네, 오늘 아침부터 이제 뮤지컬 연습을 하고 왔어요.
1: 또 해, 뮤지컬?
0: 뮤지컬 이제 주말에 대구에서 합니다.
1: 예, 뭐 이름을 박도해로 바꾸세요.
0: 박묘도해.
1: 박묘도해.
0: 네, 박묘도해. 주말에 이제 뮤지컬 유앤잇을 하게 돼 있고요. 또 예. 다음 주에는 서울에서 하루 정도 합니다.
1: 유앤잇?
0: 유앤잇. 네. 당신과 그것이라는.
1: 당신과 그것?
0: 네.
1: 되게 특이한 제목인데?
0: 네. 그 AI가 들어간 그 죽은 연인에 대해서 이제 AI로 되살려내는 과정이 있는 건데 이제 어쨌든 간에 잊지 못하는 사람을 새로 살린 거잖아요. 로봇이긴 하지만.
1: 아, 예, 예. 네. 아 그런 내용이구나.
0: 네.
1: 예.
0: 근데 이제 이 대상을 보고 이제 당신인가 아니면 그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1: 언젠가 우리가 실제로 마주하게 될 현실일지도 모르겠어요.
0: 맞아요. 그 요새는 좀 덧붙여 느끼는 것 같아요.
1: 제가 시현 씨가 뮤지컬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걱정이 있어요.
0: 무엇이죠?
1: 출연자가 몇 분이세요?
0: 두 명입니다. 심지어 여성분은 더블 캐스팅이고 저 원캐입니다. 이틀 동안 4회를 노래가 너무 하드해가지고 예, 지금
1: 진짜 가수인가 그것인가 싶네요.
0: 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1: 잘 해주실 거라 믿으면서 네. 자 월간 그 남자 참여 안내 부탁드립니다.
0: 네 특별한 선물 나만을 위한 라이브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 말머리에 내 노래 달고 사연 보내주세요. 기쁜 사연 속상한 사연 다 좋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보내주시면요 제가 준비해온 노래와 잘 어울리는 사연에 불러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302 우정 0302로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덩덕쿵 앱도 있습니다. 선정된 분에게는 이은밤에서 마련한 선물도 따로 또 보내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예. 자, 첫 번째 라이브부터 들어볼 텐데요. 네. 미리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을 위한 노래가 되겠죠.
0: 네네.
1: 어떤 분이십니까? 사연의 주인공?
0: 뽀로롱님 사연입니다.
1: 뽀로롱님이십니다.
0: 제가 그게 안 돼요.
1: 어?
0: 뽀로롱 이게 안 돼요.
1: 뽀로롱 좀 음을 높여보세요.
0: 뽀로롱 어? 높이니까 되네.
1: 뽀로롱 낮은은 원래 잘 안
0: 돼요. 네 안 됩니다. 예. 사연입니다.
1: 사연입니다.
0: 남편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떨어져 살기도 했습니다. 남들은 부럽다고 하는데 갑자기

0: 갑자기 주말 부부가 되어 지금은 그저 속상해요.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게 저의 낙이었는데 이제 외로워서 어찌까요? 육아도 혼자 해야 돼서 겁도 많이 나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1: 아이가 아직 어린 상황이면 일단 힘드시겠다.
0: 그런 것 같아요. 네, 겁이 나시는 거 보니까.
1: 뭐 일단 애들도 다 크고 그러고 나면 혹은 아이가 없다거나 그러면
0: 네네. 밖에
1: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할 텐데.
0: 그쵸. 나가 놀라고 하면 되고, 뭐, 아이들 공부하다가 늦게 들어올 테니까, 뭐, 딱히 할 것도 없는데.
1: 결국에 나중에는 뭐 익숙해질 날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남편분의 빈자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질 상황인 것 같긴
0: 지금
1: 합니다.
0: 그러실 때군요.
1: 시원 씨는 딱 혼자만의 시간,
0: 네.
1: 물론 이제 육아 문제가 있어서
0: 네.
1: 이슈가 있어서
0: 반별 육아.
1: 뽀로롱님하고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만
0: 네. 네.
1: 시원 씨는 딱 이제 혼자만의 시간이 부여될 땐 주로 뭘할 궁리를 하세요?
0: 저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멍을 많이 때리는 편이에요. 네. 뭘 아무것도 안 합니다. 어떨 때는 앉아서 해가 졌을 때도 있었어요.
1: 멍 때리다가
0: 예. 네. 그때 뭐한게 아니고 TV도 안 보는데 그냥 틀어놔요.
1: 맞아요.
0: 예, 안 보는데 그냥 틀어놓고 그냥 뭐 핸드폰 하다가 있다가 밥도 안 먹고 그냥 그러고 시간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이러는 게 약간 스트레스가 풀린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1: 저도 그런 적 있어요. TV를 틀어놨는데 갑자기 TV가 어느 순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너 아직 보고 있니? 뭐 이런 메시지가
0: 어머,
1: 뜨더라고요.
0: 응?
1: 그러니까 반말로는 아니고
0: 예. 네.
1: 계속 시청 중이신 거 맞습니까? 뭐 시청 중이시라면 뭘 누르고 이따가
0: 맞아요.
1: 또 물어볼까요? 어쩔까요? 막 그러더라고.
0: 맞아. 아, 그런 게 있죠.
1: 네.
0: 아, 그 정도까지?
1: 내가 멍 때리는 것도 다 아나 봐.
0: 좀 무서운데요, 그건 좀.
1: 자, 그래요. 우리 뽀로롱님을 위한 노래, 어떤 노래가 될까요?
0: 이 노래 가사가 좀 어떻게 들리실까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일단 정해졌으니까 믿어주고, 네, 보내드리고, 좀 시간을 서로 잘 보내시라는 의미에서
1: 네.
0: 사랑을 드려요라는 K2 김성면님의
1: 아,
0: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1: 예. 사랑을 드려요.
0: 네네.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 가사가 좀 있어서 가사를 한 9글자 정도만 바꿨어요.
1: 원래는 뭔데요?
0: 원래는 이제야 알아요. 잊혀짐도 사랑이란 걸. 인데.
1: 네.
0: 네.
1: 그래서 뭘로 바꾸셨어요?
0: 기다림이라고 바꿨습니다. 네.
1: 기다림도 사랑이란 걸.
0: 네네. 애틋해지고 더, 네. 그 멀리서도 응원하면서 아마 연락하면서도 더 의지가 됐었구나. 사랑을 느끼실 것 같아요.
1: 그래요. 우리 좀 새로운 환경에 처해진 뽀로롱님, 예, 뭐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몸만을 다해 응원을 해드리고요. 거기에 박시환 씨가 라이브까지 선물해 드립니다. 원곡은 K2예요. 사랑을 드려요. 예, 기다림도 사랑이란 걸. 자, 박시환 씨의 라이브 청합니다.

0: 아 좋습니다. 예, K2의 사랑을 드려. 이 노래 되게 부르기 어려운 노래로 알고 있는데.
1: 아, 네 힘드네요. 아 근데 너무 좋아해서 예. 네 많은 분들이 좀 막 아시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좀 많이 부르는 곡이에요.
0: 아 아니 그 제이 뭐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야? 아이디를 읽을 수가 없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JLJ님이신 건가요?
1: JLJ님.
0: 예예. 예. 네. 김성면인 유튜브 방송 나가서 부르는데 원곡자께서 무척 감격해하신 게 생각나요.
1: 아 네.
0: 오 그러셨구나.
1: 네 한번 공연 하신데 가가지고 예. 방송 하신데 가서 같이 이제 좀 오랫동안 좋아했던 마음 담아서 이렇게 그 선배님 곡 두 곡 정도 들려드렸습니다.
0: 오 좋아하셨어요?
1: 네 너무 좋아하셨고 끝나고 나서도 밥 먹으면서 예. 근데 리메이크 하려면 얼마든지 해 난 오케이야 라고 해주셨는데 예. 아직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
0: 아 예 그래요. 스트레이트 치료님께서 시환님 제 사랑도 받아주세요 하셨는데
1: 어머 이미 받고 있어요. 네 제 사랑도 받아주세요.
0: 아이고 그러세요. 아주
1: 네네
0: 아주 주거니 받거니
1: 주거니 받거니
0: 아, 좋습니다. 네. 변진섭 씨의 노래입니다. 내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0: 현진섭 씨의 내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들었습니다. 혹시 사랑도 사고 팔 수 있는 거라고 믿으세요?
1: 절대 안 되죠.
0: 안 되죠?
1: 네.
0: 예.
1: 네.
0: 만약에 그냥 내게 온 사랑이
1: 네.
0: 뭔가 이렇게 다른 것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해도 절대 그건 지킬 겁니까?
1: 사랑이 가격 가치가 사실상 예. 힘든 거라고 봐요. 이 매기기가.
0: 맞습니다. 사랑은 네. 거래하는 게 아니고 모으는 거죠.
1: 네, 그렇죠.
0: 정선아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1: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갈수록 아름다워지시는 정선아님과 함께 해줄 두 번째 라이브 기대가 되는데 먼저 사연부터 봐야죠.
1: 네.
0: 내 노래다! 지금 사연을 예, 원하고 계시는 분들
1: 네네.
0: 많이 줄을 서 계신데 한 분 한 분 만나봅니다.
1: 네, 2784님. 예전엔 누가 부탁하면 거절을 잘 못하는 예스 우먼이었는데 이젠 거절을 잘하는 연습하고 있어요. 마음이 강해지는 노래 부탁드려요. 아하.
0: 이런 말 아세요? 예스 우먼, 예스맨? 예전에 이런 말 많이 썼었거든요.
1: 네, 예전에 영화도 있었고.
0: 아, 그랬나?
1: 짐 캐리가 나온 예스맨.
0: 아, 아 그렇구나. 예, 예.
1: 오케이맨인가?
0: 몰라요. 아무튼 맨이에요.
1: 네.
0: 예.
1: 아, 그쵸. 근데 거절하는 연습은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0: 아, 거절을 전혀 못하던 분이 거절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면 네. 인생이 훨씬 더
1: 네.
0: 좀 단순하고 깨끗해지고 편안해질 것 같아요.
1: 일단은 뭐 나 자신이 이제 좀 많이 좋아지죠.
0: 거절 잘 못하실 것 같은데?
1: 저도 잘 못해요, 사실.
0: 그러면서 못하면서 뭘
1: 잘 못하는데, 네, 좀 나이가 부록이라 네, 요새 좀 많이 혹하지 않고.
0: 부록이요?
1: 네.
0: 시환 씨가요?
1: 마흔이죠. 혹하지 않는다.
0: 진짜?
1: 그렇게 됐어요.
0: 그렇게 됐네. 아, 네. 그럼 뭐 같이 중년이네, 그럼 이제.
1: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조금 무시한 게 아니고요.
0: 막대하셔도 됩니다.
1: 편해서. 아,

0: 나는 아직 애긴 줄 알고 그랬는데 아우 그 정도면 뭐 같이 늙어가는 게. 가는 데는 순서 없어요.
1: 그렇죠. 네. 뭐 감사합니다.
0: 네. 자 마음이 강해지는 노래를 2783님께서
1: 네, 네 신청해 주셨어요.
0: 그리고요
1: 네 9414님 새벽 무렵 어렵게 잠에 들었는데요 아빠의 뒷모습만 보이고 앞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울면서 아빠 아빠만 부르다가 깼네요. 공허한 마음에 일어나 한참을 울었어요. 허전함을 달랠 수 있는 노래 들려주시지 않으렵니까 하셨습니다.
0: 아이고
1: 그렇군요.
0: 자다 깨서 울어본 적 있으세요?
1: 많이 있죠.
0: 많아요 심지어?
1: 네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울면서 많이 일어났어요. 어떤 꿈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좀 상상하다가 혼자 울기도 하고 맨정신에도 좀 그런 감수성이라 그래야 되나? 좋게 말하면
0: 예.
1: 그런 게 좀 예민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0: 어떻게 이겨냈어요 그런 걸?
1: 아 그냥
0: 온몸으로 받아내고 마는 건가?
1: 그냥 뭐랄까 좀 나이가 들면서는 감정이 좀 무뎌지더라고요.
0: 불혹이 되면서
1: 지금 단단해진 거고요.
0: 예.
1: 네, 그때는 좀 더 안 좋게 좀 무뎌졌어요.
0: 아.
1: 네, 어떤 자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때 저를 생각하면 사실 막 무서운 것도 없었고 기쁜 것도 많이 없었고 슬픈 것도 많이 없었던 그냥 딱 정적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많이 밝아지고 하다 보니까 딱 중심을 잡은 것 같아요.
0: 단단해졌다는 말이 굉장히 반갑네요. 네. 단단해질 네. 수 있다면 나이 한 살 한 살 먹는 거 억울하지 않을 수 있죠.
1: 아, 네네. 네. 그래서 많이 슬프지 않습니다. 네, 좀 좋아진 부분이 많이 보여요.
0: 그래요, 구사일사님. 예, 아빠에 대한 그리움. 예, 뭐 저희가 어떤 말로 위로를 해드려도 네. 채워질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예, 그만큼 우리는 단단해져야 합니다.
1: 네.
0: 돼지 감자님도 사연 주셨습니다.
1: 네, 남편이 냉장고 문을 열더니 아유 뭘 이렇게 또 잔뜩 쌓아놨어? 하면서 잔소리를 하는 거 있죠. 살림 잘 돕는 남편이긴 한데 잔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위로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잘 도와주면 그거대로 좀 참아주시는 게
0: 잔소리 할 자격 있는 건가요?
1: 네, 네 그렇죠. 이게 돼지 감자님도 약간 그 위로해달라고 네. 화가 나신 게 아니라
0: 네.
1: 잔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 좀 약하게 나오신 게
0: 그러니까
1: 꽤 잘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0: 아니 그러니까 남편분이. 뭘 이렇게 또 잔뜩 쌓아놨어까지 들으면서 그 네. 뒤에가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뭐 이렇게 잔소리가 심한가 몰라요 이걸 예상했는데
1: 네, 이게 안
0: 잘 돕는 편이긴 한데
1: 그럼 생각보다 꽤 잘 도와주시는 걸로 네.
0: 좀 들어주시죠 그럼
1: 뭐. 아, 근데, 네.
0: 그랬다가 잔소리하지 말라 그랬다가 안 도와주면 어떡해요
1: 안 도와주는 것보다는 네, 100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0: 아마 이러면 이제 다 게시판에 아우 우리 남편보다 훨씬 낫네 이런 사연들이 네. 올라오죠
1: 그렇죠
0: 바로 공정거래님께서 안 도와주면서 잔소리하면 어쩌려고
1: 아 그렇죠 그럼 큰일 나요 네. 괜히 뭐라고 했다가 그러면 안 도와줄 수도 있다라는
0: 네.
1: 네, 잘 조절해 주세요
0: 수위 조절 필요합니다
1: 네.
0: 다음 사연은요
1: 네 천사님께서 직원이 몇 명 없는 회사인데 육아로 단축 근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더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따라 왜 이리 힘든지 위로받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0: 야 이건 진짜 어디 하소연하기도 그렇고요. 육아 휴직 뭐 단축 근무 이런 걸 또 인정을 잘 해줘야 된다라는 게 요즘 추세잖아요.
1: 아, 그렇죠. 예. 이게 또 근데 이제 회사가 전체적으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수용 기본 인원이 있어야 되는 건데.
0: 그렇죠. 원래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인원이 좀 보충이 되어야 되는데.
1: 그렇죠.
0: 그런 여유가 되는 회사도 그렇게 많지 않고
1: 네 일에 분배만 있다라는 건 많이 힘드실 텐데
0: 아.
1: 네. 천사님도 다음 휴가 때 네, 예. 조금 이제 또 축 쉬실 수 있게 네 그럴 시간까지만 좀 힘들지만 버텨주셨으면 하는
0: 네 버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네 일로 뭐 육아인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예.
0: 같이 키운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뭐 마을 어른들이 다 같이 키워줬다면서요. 애 하나 태어나면
1: 예. 맞아요.
0: 지금 약간 워낙 우리가 그 아이들 신생아들이 귀한 나라에 맞아요. 살고 있다 보니까
1: 귀합니다.
0: 예, 그래요. 자 그리고요 다음 분은
1: 햄스터님.
0: 네.
1: 저희 남편은 동물을 너무 좋아해서 거의 모든 시간을 농장에서 보내요. 저는 남편 먹을 것도 모자라 남편이 기르는 동물들 먹을 것까지. 챙기느라고 항상 바빠요.
0: 아이고.
1: 하루에도 몇 번씩 자전거에 배추 같은 거 실어 나르느라 고단하네요. 고단한 심신을 노래로 달래주세요. 하셨습니다.
0: 어머나.
1: 이겁니다. 뭐야? 이때

0: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1: 아, 맞네. 어. 맞다.
0: 네. 관리는
1: 잘 걸렸다.
0: 잘 걸렸다. 잔소리를 네 직접 애들 밥도 주고 할 거면 키워라.
1: 그, 맞아. 당신 좋아하는 동물들 왜 내가 밥을 챙겨줘야 돼?
0: 그러니까.
1: 아니 동물들을 동원해서 내 밥을 챙겨주진 못할 망정. 내가 동물들을 챙겨주라고?
0: 그쵸. 이겁니다.
1: 동물이야 나야 그러면. 동물? 그러면 안 되는데.
0: 그럴 리 없겠지만.
1: 그럴 리 없겠지.
0: 네, 그래도 뭐 대대적인 어떤 대응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1: 근데 동물 좋아하는 분들 치고 또 나쁜 분들이 없다고
0: 그렇게 그건 그렇죠.
1: 얘기를 하는데 네. 예, 동물이 먼저인지 예, 네. 소중한 아내분이 먼저인지 순서는 정해놓고 착하셔야죠.
0: 한 번씩 서운한 티를 내주셔야 돼요.
1: 예, 아 근데 우리 햄스터님 아이디도 햄스터 쓰시는 거 보니까 남편분의 취향을 아주 극 존중하시는 것 같아요.
0: 아니면은 그 중에 그 예뻐하는 애가 하나 있는 거죠.
1: 아, 아 제가 나보다 높다 싶어가지고.
0: 다는 아닌데 예뻐하는 예. 애가 하나.
1: 우리 네. 햄스터님도 예뻐하는 애가.
0: 네, 그렇죠, 그렇죠.
1: 같이 좋아하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긴
0: 하죠.
1: 한데. 예, 네. 예. 다음은요. 아, 한 분만 더 볼까? 예.
0: 네, 멜랑콜리님. 오늘 신발 벗는 식당에 갔는데 양말 뒤꿈치에 구멍이 났더라고요. 어쩐지 시원하더라. 부끄러운 오늘이었네요. 해주셨습니다.
1: 어머나. 어머나.
0: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게 바쁘셨으면
1: 모르신 거 아니에요.
0: 모르셨으니까
1: 몰랐으면 뭐
0: 뒤꿈치가 까져라. 아유 아유 나 오늘도 진짜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이렇게 딱 생생 또 내시고
1: 맞아요.
0: 네
1: 니들 양말에 빵꾸 나도록 일해봤어?
0: 그렇죠. 이렇게 일을 해야 네. 회사가 살고
1: 맞아요.
0: 이런 거죠.
1: 아 예전에 그 조문을 갔는데 장례식장에 네. 신발을 벗는데 구멍이 살짝 난 게 제 눈에 보인 거예요.
0: 네네.
1: 다른데 식당 같으면 그냥 아예 막 양말을 벗어버리면 되는데 네네. 거기 가서 그럴 순 없잖아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1: 와 진짜 미치겠더라. 근데 엄지 쪽에 나가지고
0: 어머.
1: 왼쪽 오른쪽을 바꿔 신어봤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구멍이 크게 난 게 아니고 이렇게 오른쪽에 신었던 걸 왼쪽에 신으면 네. 그 약간 그 쉐입이 남아 있어서
0: 아, 그쵸, 그쵸.
1: 약간 끄트머리가 좀 붕 떠요. 그래서 티가
0: 그렇죠.
1: 조금
0: 빡. 아 순발력이.
1: 아 그래서 안 걸리고.
0: 네.
1: 잘 절하고 왔습니다.
0: 네 앞으로는 발톱을 좀 미리미리 깎아주시면
1: 미리 깎도록
0: 네,
1: 하겠습니다.
0: 구멍이 좀 덜 날 수 있습니다.
1: 자 어떤 분께 노래 불러드릴까요?
0: 네 오늘 많은 사연 보내주셨는데 이 중에서 저는 한 두 분에게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1: 가게요? 거기까지? 한 분은 정해주셔야 돼.
0: 한 분으로?
1: 예, 예. 두 분 하면 또 왠지 또 한 분이 탈락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라 과감하게
0: 그러면 저는 아까
1: 두 번째
0: 사연 중에 9414님입니다
1: 아.
0: 네 이제
1: 자다께서 우신 분.
0: 네, 자다께서 아버님이 그리워하셨다던 분.
1: 맞아요.
0: 네. 사실 이번에 준비한 노래가 좀 꿈을 위해서 들려드리고 싶었거든요.
1: 네. 네. 제목이?
0: 네. 제목이 아니고 이제 내용 자체가 제가 해석한 바는 꿈이에요.
1: 아, 예, 예.
0: 네. 나라는 사람을 좀 단단하게 만드는 가사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좀 성숙해지시지 않을까? 모든 면에서 아버님이 이렇게 딱 생각이 나도 저는 충분히 그리워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네. 막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넓은 마음을 이 제목을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숲이라는 노래입니다.
1: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제목 여쭤봤잖아요.
0: 그랬죠. 네. 이제 나라는 사람을 좀 더 멋진 숲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1: 원래 누가 부르신 노래였더라? 이거?
0: 최유리님
1: 아 맞다 네. 저희도 종종 들려드린 노래인데 네. 야, 이 노래 시완씨 목소리로 들을 수 있다니 너무 기대가 됩니다.
0: 네네.
1: 역시나 정선아님의 건반 연주와 함께 박시완씨가 우리 9414님께 들려드리는 노래입니다.

0: 아, 너무 분위기 있는 곡이었어요. 네, 박시환 씨, 정선아 씨두분 노래와 연주로 쑥 들었습니다.
1: 네.
0: 아, 9414님, 사연 주인공이신 9414님께서 아빠가 언제나 저의 숲이었죠. 네,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곡이라 더 감사한 마음으로 들었어요. 제대로, 선곡 제대로 하셨네.
1: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0: 예.
1: 딱 제대로 들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0: 네.
1: 네. 똑같이 9414님도 숲이 되실 거예요. 네.
0: 그래요. 아빠 닮아서
1: 네,
0: 숲이
1: 그럼요.
0: 되실 거죠. 아, 옥토끼님께서 오늘도 해피바이러스가 이 음밤에 가득합니다 해주셨는데, 아유, 시환 씨 고맙습니다.
1: 아우, 제가
0: 예.
1: 감사드리죠.
0: 이게 사연은 어떻게 보내는 거냐고 막 묻는 분들이 계신데,
1: 사연이요?
0: 예.
1: 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언제든지 이 시간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1: 네. 유튜브, 인별그램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클릭하고 사연 남겨주시면 되고요. 올려주시면 여러분들의 사연을 보고 심사숙고해서 고른 노래로 라이브를 불러드립니다. 월요일에 네 남자들이요.
0: 예, 요거 미리미리 사연을 보내주셔야 채택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두 번째 곡은 예, 즉석에서 그날그날 골라서.
1: 랜덤으로.
0: 자, 가시기 전에 노래 한 곡만 골라주실래요? 시안 씨 노래 가운데 우리 같이 들으면 좋을 노래?
1: 네, 갑자기 또 더워져서
0: 네.
1: 네, 이 노래를 선곡을 해봤습니다.
0: 뭐죠?
1: 네,
0: 예.
1: 박시환의 지우지 못한 겨울을 준비했습니다.
0: 누구 하나 또 나오지 않아요?
1: 그럼요, 나옵니다.
0: 아니, 근데 다 좋은데, 이제 여름인데,
1: 네,
0: 예. 아직도 못 지우셨어요? 4개월 전에 지우셨어야
1: 여운이
0: 되는데.
1: 많이 남더라고요.
0: 아,
1: 네.
0: 오늘까지만 들어보고,
1: 네.
0: 예, 이제 지웠다가 올 연말에 다시 쓰는 걸로. 아유, 뮤지컬, 예, 잘 하시고요.
1: 잘 다녀오겠습니다, 대구에.
0: 예, 건강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1: 네, 그럼요.
0: 예, 저희는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코나의 노래였어요. 마녀 여행을 떠나다. 0982님께서 오랜만에 문자 주셨네요. 쭌디님 오랜만이에요. 불어난 생각은 일기장에 쓰고 어수선한 마음은 길에 흩날리며 걸어요. 들려주시는 노래 다 좋습니다. 잘 들을게요 해주셨는데 예. 남길 것은 남기고 보낼 것은 보낸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실까 싶은데요. 예, 그래요. 남길 것과 보낸 것을 이렇게 잘 구분할 줄 안다면 아주 바른 길로 갈 수 있겠죠. 예, 저도 생각이 많아지게 하는 그런 글을 주셨습니다. 6311님 우리는 여자 사돈끼리 같이 살아요. 서로 자식들 흉도 보고 의지하면서 산 지 5년이네요. 자매같이 서로 통하고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해주셨는데 와 너무 그림이 좋은데요. 원래 진짜 친구라는 게 그렇잖아요. 뭔가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이. 이 두 분은 자녀를 공유하신 분들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강한 결속력이 있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네 새끼 내 새끼 요거 이제 순서만 우리가 초월할 수 있는 그 지경까지만 간다면 그 경지까지만 간다면 세상 둘도 없는 친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6311님 정말 귀한 인연인 것 같아요. 잘 가꾸시기 바라겠습니다. 2306님 기말고사 시험 문제 내다 보니 10시가 훌쩍 넘었네요. 요즘은 여러 가지로 교사로 살기 어렵긴 한데 힘내볼게요. 아이고 그러게요. 예,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예, 또 학생들도 시험 때가 되면 당연히 뭐 긴장하고 고생이지만 선생님들의 그것도 못지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 교권 신장을 위한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어떤 드라마가 또 전 세계에서 글로벌 뭐 1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넷땡땡땡땡에서 전 세계 몇십 개국에서 1위고 뭐 이러던데 사실 보면은 현실성은 좀 부족하죠. 예, 아이들 말 안 듣는 아이들 너무 말썽 부리는 아이들을 진짜 주업해가지고 가르치는 그리고 반대로 또 문제 많은 선생님들 아주 응징하는 진짜 보기만 해도 속이 시원한 저도 보면서 아 진짜 옛날에 우리 저런 비슷한 학교에 다니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나 여러분들 뭐 보시면서 아 폭력성이 너무 강해서 보기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5편 제5화 요건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말도 안 되는 민원으로 선생님을 괴롭히는 학부모가 나오거든요. 뭐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그거 보면서 진짜 TV 화면을 한 대 때릴 뻔했어요. 그 학부모 역으로 나오시는 여자분이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분이 갑자기 뭐 비현실적인 이야기지만 갑자기 내 눈앞에 실제로 등장했다 그러면 진짜 뒤통수 한 대 치고 싶어지는 근데 저 같은 분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만큼 연기를 잘하신다는 얘기겠죠. 근데 거기 나오는 그 우리 분노를 유발시키는 일이 실제로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뭐 들은 얘기도 있고 오죽하면 이런 드라마까지 나오고 이거에 사람들이 이렇게 통쾌하겠나 싶어서 예, 참 재밌으면서도 씁쓸해지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예, 2306님 예, 거기서 교권 보호국이라는 예, 단체가 등장하던데 현실에는 없는 단체입니다만 그만큼 우리가 또 선생님들 응원하는 사람들 많다는 거 아시고 힘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에 뭐 하셨어요? 주말에 찍은 사진 나눠봅시다. 요즘 월드컵 한창인데 뭐 우리나라하고 너무 먼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월드컵 경기 다녀왔어요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뭐 TV를 찍은 거 있을 수도 있고 뭐 요즘 갑자기 또 소나기 와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는데 그때 찍

작은 풍경 사진도 좋겠고 아 머리 오랜만에 했는데 마음에 너무 드네 싶어서 찍은 셀카 등등 주말에 찍은 사진 샵 0302로 보내주십시오. 이미지 전송에는 기본적으로 100원이 듭니다. 모두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지요. 소방차의 노래

강남정 씨의 널 그리며까지 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8274님이 청해 주셨는데요. 자, 소방차 박남정. 80년대 댄스 음악의 아이콘들이셨죠. 어젯밤이야, 그러니까 널 그리며는 원곡이었던 것 같은데 어젯밤 이야기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버전인데 이제 찾아봤더니 2005년에 소방차가 원래 옛날 얘기도 좀 해야 되겠네. 이상원 씨, 정원관 씨, 김태영 씨 이렇게 세 분이셨는데 여기서 이제 이상원 씨가 솔로로 독립하시고 나중에 도건우 씨라는 분이 합류하십니다. 이렇게 소방차로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 들었던 건 2005년에 이상원 씨와 김태영 씨가 새롭게 잠시 또 음원을 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성기 소방차 전성기에는 볼 수 없었던 조합이에요. 소방차 여기에 그 정원관 씨가 계시거나 아니면 또 뭐 이렇게 다른 분이 들어오시거나 굉장히 새로운 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아쉬웠던 게 너는 그걸 왜 모르니 빰빰빰빰 이게 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살려놨네. 에이 아쉽네. 자, 여러분의 주말 풍경 함께 나눠봅니다. 9422님, 더위가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오늘 처음으로 발견한 잠자리에서 느껴봅니다. 아기 잠자리가 꼼짝도 않고 앉아있는 모습이 반갑고 귀엽기만 하네요 하셨는데 아이고 세상에, 이 잠자리들 날개가 원래 투명하긴 하지만 특히 어린 잠자리들은 더 투명하죠. 막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잠자리는 사실 곤충 중에 되게 큰 건데 저는 처음으로 잠자리를 접한 게 이제 시골에 갔는데 외삼촌이 이렇게 검지하고

중지로 이렇게 날개를 잡아가지고 어른들이 있는 담배 이렇게 잡듯이 그렇게 잡아가지고 제 손에 이렇게 전달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그 가위질 하듯이 이렇게 날개를 딱 잡았는데 이게 큰데도 무섭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일단 외삼촌이 이렇게 옆에 있어 지켜주니까 든든한 것도 있고 딱 잡았는데 얘가 이게 잡힌 상태에서 이렇게 날개짓을 하려는 그 진동이 나에게 느껴지는 게 내가 이제 놀라가지고 그걸 놓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날아갔는데 첫 만남이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파리 목이 이런 애들에 비하면 엄청 큰 곤충인데도 아직도 이제 무섭지 않고 더 친근하고 이렇게 괜히 잡고 싶고 뭐 그것도 사실 뭐 학대다 곤충 학대다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잡아서 이렇게 다시 놔주기도 하고 그래요. 잠자리는 친근한 곤충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3572님 직장 앞마당에 있는 화분에 가지, 깻잎, 딸기, 수박, 토마토 등 많은 열매들이 자라고 있어요. 날씨가 더운 요즘 퇴근하기 전에 호수로 물을 뿌려주고 있어요. 제가 준 물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꽃도 피고 열매 맺는 모습을 보니 괜히 뿌듯해지더군요. 당분간 울산은 비 소식이 없으니 매일 물을 줘야 뿌려줘야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싱싱하게 자라고 있는 그 열매들, 채소들을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준 물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뭐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다일 것 같은데요. 왠지 이런 식물들이 열매들이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우리가 이제 동물 밥 주는 사람은 동물들이 알아보는 것처럼 이 식물들이 3572님이 이렇게 앞에 지나가시면 더 반갑게 예, 싱그럽게 미소를 전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80년대 노래 조금 더 들어볼까 보다. 김수철 씨입니다. 젊은 그대.

김수철 씨의 젊은 그대 듣고 왔습니다. 김수철 씨가 처음에 이 노래를 만들었던 게 건전가요용으로 만드셨던 거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 군사정권 시절에 예. 음반을 하나 발표하면 건전가요를 무조건 하나씩 넣어야 했잖아요. 근데 예, 김수철 씨가 이 노래를 건전가요로 그러니까 막 나오다가 좋은 노래들 나오다가 갑자기 막 이상한 노래가 나오면 분위기 확 깨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거절당하고 이게 무슨 건전가요야 그래가지고 결국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이런 군가가 들어갔어요 그 앨범에. 그런 아쉬움이 담겨있는 그런 사연이 담겨있는 노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노래 들으면서 막 같이 응원했던 예전에 이 노래로 응원했던 그 시절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자, 주말 풍경으로 돌아갑니다. 7706님 네가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어제 아이와 함께 갔던 동물원에서 이 문구를 보는데 문득 이음밤이 떠올랐어요. 방송은 밤 10시에 시작하지만 제 마음은 늘 9시부터 깨어난답니다. 아, 이제 1시간 뒤면 이음밤 하는구나. 생각만으로도 괜히 기분 좋아져요. 세상에. 예,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어린 왕자에 등장하는 예, 명대사죠. 예. 여기가 어디예요? 응? 어디 이렇게 이쁜 데가 있냐? 예, 그나저나 9시부터 기다려 주신다니. 예, 저도 조금 저는 한 9시 반부터 준비하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9시부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반성하게 되네요. 예, 5798님 고질병이 되어버린 그리움. 해변 산책로를 금빛으로 물들이는 노을을 바라보며 그리움이라는 병을 치유한답니다. 아이고 세상에. 곧 등단하셔야 되는 분들이 예,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이문세 씨의 붉은 노을 청해 주셨는데요. 그래요. 그 그리움이라는 병 우리가 신나게 치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도 너무 잘 찍으셨네요. 이 이문세 씨 앨범은 그 아까 그 건전가요 예, 그 자리에 이문세 씨 목소리로 우리가 들을 수 있었죠. 근데 그 노래가 어야 둥기둥기 앨범이 내 곁에만 머물러요 막 이런 노래 나오다가 어야 둥기둥기 그래도 이문세 씨 목소리여가지고 그나마 괜찮았던 기억이 납니다. 청해주신 노래 붉은 노을.

이은하 씨의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자, 주말 풍경 세 분 정도 더 소개해 드릴게요. 1910님, 주말에 고양이 화장실, 사료, 쿨링 매트 등을 쇼핑했어요. 내일 고양이 두 마리를 입양하기로 했거든요. 처음으로 동물 기르는 거라 너무 기대돼요. 벌써 이름도 지어놨어요. 꼬랑이랑 꼬막이 귀엽죠 하셨는데, 예, 이름도 너무 귀엽고, 뭐 세상에 진짜 인형같이 귀여운 아이들이네요. 예, 사랑 많이 주시고요. 또 거꾸로, 예, 사랑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대도 되시지만 사실 뭐 책임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느끼실 텐데, 예, 아주 행복한 가족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5143님, 주말엔 아파서 내과 베드에 누워 주사 맞고 왔어요. 퇴근 시간 넘어서까지 간호사분들이 얼마나 친절하시던지, 보살핌 받는 동안 새삼 의료업계 분들께 감사했답니다. 아이고, 아프면 서럽잖아요. 아플 때 나한테 제일 잘해주는 사람들이 제일 고마운 사람들인 것 같아. 다른 사진이 아니고 그냥 이게 뭐예요? 병원 그 계산하신 그 내역을 보내주신 건가? 다른 사진 없어요? 예. 네. 되게 특이한 형태의 사진이어가지고 제가 아프시대는데도 제가 계속 웃고 있네. 예, 죄송합니다. 다 괜찮아지신 거죠 이제? 예. 8459님, 주말에 친구 결혼식에 가서 부케 받았어요. 주변에서 6개월 안에 결혼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걱정이 쏟아지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러게, 난 괜찮은데 주변에서 다 난리야. 뭐 부케를 받으면 6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지, 아니면은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그런 속설이 있는 거예요? 참, 뭐 만들어내기 좋아해. 어떻게든 빨리빨리, 혼기가 찬 사람들은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을 때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겠죠. 지금 세상에는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뭐, 한 6개월 있다가 한 번 더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리고 또 한 10번 받으면 한 3년 벌 수 있습니다. 초조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주말 풍경 나눠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 가운데 선물 받으실 분들 다섯 분, 예, 말씀드리죠. 1910님, 5143님, 4322님, 1010님, 3496님 이상 다섯 분이십니다. 저희가 따로 문자로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겠고, 이제 국악 들으러 갑니다.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풍년가라는 경기 민요가 있죠. 이 곡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든 풍년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국악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박경훈이 만들었는데요. 원곡의 주선율을 가져다가 아주 경쾌한 연주곡으로 다시 탄생시켰죠. 이 곡을 매일 듣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분이라면 환승역마다 듣게 되는 곡이니까요. 바로 그 지하철 환승음악입니다. 이 곡은 국립국악원 생활국악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에 처음 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부터 서울 지하철 환승 안내방송 음악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출퇴근길을 연상시키는 음악이긴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곡도 악기 편성이 다

뭐 안내 방송, 열차 소리, 사람들 소리 그런 소리가 뒤섞여 있을 때 듣던 음악 지금 들으시니까 뭐 느낌이 좀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겠어요. 서울에서 지하철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풍년이라는 곡의 원곡은 국립국악원 생활음악 시리즈 19 생활 속의 우리 국악 음반에 실려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하철 환승 안내 방송에서는 또 새롭게 편곡된 다른 버전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가끔 지하철 이용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자주 타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사실 저는 그런 느낌까지는 잘 못 받았어요. 근데 그냥 들어도 너무 좋지요. 오늘은 23년에 나온 가야금 리믹스 버전으로 들어봤습니다. 이런 조합 자체도 되게 참 처음엔 생소했었는데 가야금 리믹스? 가야금이랑 리믹스가 같이 어울릴 법한 단어인가 싶은데 이 음반 이 진행 3년 차가 되니까 아주 익숙한 조합이 되기도 하네요. 박경훈 작곡의 풍년 오늘의 K클래식 한 장이었습니다. 풍년가 한번 들어볼까요? 아는 경외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우산 없이 나왔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하늘이 맑아도 우산, 정확히는 양산 들고 나오는 분들이 많으시죠? 예전에는 우산하고 양산 딱 보면 이제 티가 났었는데, 요즘은 그냥 둘다 겸해서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특징적인 건 양산을 쓰는 남자분들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즐겨 쓰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크면서도 좀 가벼운 그런 재질의 경량, 경량 우산들도 나온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날씨가 갑자기 여름이 돼버렸죠? 여름 한복판으로. 왜 이렇게 벌써 더워? 하면서 날짜를 봤더니 6월 15일. 더울 때가 되긴 했어요. 이제 진짜 여름인가 봐가 아니고, 이제 우리 여름 한복판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닥토닥님께서, 드디어 4박 5일의 경주 여행을 마치고 방금 집에 돌아왔어요. 혼자만의 쉼을 즐기기도 하고 친구와 또 다른 추억을 쌓기도 한 좋은 날들이었지만, 역시 내 집이 역시 최고인 것 같네요. 내 집이 최고다란 느낌이 들 정도라면 충분히 다녀오신 거죠. 예, 조금 이제 아우 아쉽다 싶은 게또 여행이기도 한데, 예, 아주 뭐 알차게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경주,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자연, 예, 그 뭔가 이렇게 전통적인 것이 가장 잘 보존된 지역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크게 봤을 때. 거기다가 또 현대적으로 되게 정비가 잘 되어 있는 모습들 보면서, 예, 참 멋지게 성장했다. 예,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작년? 재작년 여름엔가 가족들이 같이 경주 며칠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차로 여기 곳곳 누비면서, 너무 더워가지고 고생은 많았네. 간장게장님께서, 예, 저희 집에는 사고 싶은 거못 사면 병이 나는 남자가 살아요. 바로 제 남편인데요. 옷도 사고 또 사고, 신발도 사고 또 사요. 허구한 날 입에 달고 사는 소리가 입을 거 없다, 신을 거 없다예요. 돈좀 아끼라고 한마디 하면, 이 나이에 내가 이 정도도 못 쓰고 사냐며 더큰 소리를 쳐요. 저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치장은커녕 외식 한 번을 안 하는데 혼자만 사치 부리니 너무 얄밉고 화나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좀 아끼도 같이 아끼고 써도 같이 쓰면은 괜찮을 텐데, 누구는 아끼고 누군 쓰면 약간 손해보는 느낌이 나겠죠. 이거 저는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간장게장님, 예, 같이 가서 같이 쓰세요. 그러니까 이 나이에 내가 이 정도도 못 쓰게 사냐? 저는 이 말씀도 어느 정도 이제 공감이 되거든요. 너무 아끼기만, 평생 일만 하다가 내가 이거 좀 쓰는데 뭐라 하면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서 옷 사실 때 같이 똑같이 사시고 신발 사실 때 같이 사세요. 이게 막 그렇게 두 배로 써도 괜찮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뭐 문제될 게 없는 거고,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예, 반반씩 사는 거지. 그러면 남편분이 보일 반응은 두 가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어이구,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나좀 줄여야 되겠다 하시거나, 혹은, 그래, 내 아내가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나 기분 좋다, 우리 아내도 좀 쓰고 살았으면 좋겠다. 둘다뭐 나쁠 게 없잖아요. 간장게장님 입장에서. 간장게장님의 성향만 바꾸면 돼요. 왜냐면 이런 분들은 사라고 돈 줘도 못 사거든. 안 돼요. 난 배려도 좋고 희생도 좋고 아끼는 거 좋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을 더, 예, 사랑하는, 더 아끼는, 더 위하는 그런 이은방 가족이면 좋겠습니다. 소수빈 씨의 노래, 예, 꿈에 들려드리면서 물러갔다가 22시간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밤 이세준이었어요. 주무세요.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9세기 전반기에 활동했던 홍길주라는 학자는 평소에 기록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던 분인데요. 날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날씨와 같은 자연의 이야기는 물론이고요. 평소에 듣고 본 이야기, 책 속에서 공부하고 알게 된 것, 여행 이야기, 집안에서 일어났던 사소한 일들까지 모두 적었고요. 특히 살면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되면 더욱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그가 남긴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재주는 부지런함만 못하고 부지런함은 깨달음만 못하다. 재불역은 근불여오라는 말입니다. 재주 있는 것만 해도 이미 좋은데요. 그 재주도 부지런함만 못하다 했고요. 부지런함도 깨달음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 길 위의 음악, 취타와 길군악 이어 듣겠습니다. 홍종진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취타 계열의 음악, 취타와 길구나악을 세악 편성으로 연주한 수요남극 중에서 감상해 보셨습니다. 홍종진의 대금, 박인기의 피리, 이기설의 해금, 양연섭의 가야금, 정대석의 검은고, 안승훈의 양금, 김정수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깨달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한 19세기 학자 홍길주 이야기 소개해드렸습니다. 홍길주는 평소에 기록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날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모두 기록했는데요. 자연의 이야기는 물론이고요. 평소에 본 이야기, 들은 이야기, 책 속에서 공부하고

알게 된 것, 또 여행 이야기, 집안에서 일어났던 사소한 일들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깨달음이 있을 때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는데요. 재주는 부지런함만 못하고 부지런함은 깨달음만 못하다, 이런 말을 남겨서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

학자 홍길주 이야기로 이 시간 시작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수룡음 준비했습니다. 오늘 들으실 수룡음의 악기 편성이 새로운데요. 단소하고 또 20세기 전반기에 전승이 잘 안 돼서 한동안 연주되지 않았다가 1980년대에 복원한 옛 악기 월금 이렇게 두 악기 병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수룡음 하면 우리가 보통 생소 병주를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오늘 단소와 월금병주 수룡음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의 단소, 고보석의 월금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단소와 월금 병주 수령음 들으셨는데요. 현재 국립국악원 정악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 두 분이죠. 김상준의 단소, 고보석의 월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월금이란 악기가 좀 생소하실 텐데요. 예전에는 완함이란 이름으로도 쓰였습니다. 둥근 보름달처럼 생겨서 달 월자를 써서 월금이라 부르고요. 둥근 울림통에 지판 역할을 하는 긴 목이 있고요. 조현장치인 주화가 있고 줄은 4개, 또 괴는 1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파처럼 세워서 연주하는 현악기입니다. 1980년대에 복원이 돼서 국립국악원에서 몇몇 악곡을 연주할 때 간간이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는데요. 여창가곡 우조 중거 청조야입니다. 청조라고 하면 말 그대로는 파랑새지만 소식을 전하는 반가운 사람 혹은 좋은 소식을 담은 편지를 말할 때에도 청조라 쓰고 있습니다. 청조야 오도고야 반갑다 님의 소식 약수 삼천리를 내 어이 건너온다 우리님 만단 정회를 내 다 알까 하노라. 오기가 어려워서 기대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임의 소식이 와서 반가워하는 또 기쁜 마음을 노래하는 음악입니다. 여창가곡 우조 중거 청조야 듣겠습니다. 김나리의 노래, 천재현의 검은고, 이승아의 가야금, 김현수의 대금, 이승희의 해금, 이향희의 피리, 이강삼의 단소, 김윤서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청조야 오도고야 반갑다 님의 소식 약수 삼천리를 내 어이 건너온다 우리님 만단 정회를 내 다 알까 하노라 여창 가곡 우조 중거 청조야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이수자이고 정가 앙상블 소울지기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김나리의 노래였고요 천재연의 검은고, 이승아의 가야금, 김현수의 대금, 이승희의 해금, 이향희의 피리, 이강삼의 단소, 김윤서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궁중정제 반주음악 한 곡 골랐는데요. 고려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당학정제 하나, 헌선도정제 반주음악입니다. 헌선도라는 이름은 선도를 바친다 이런 뜻인데요. 선도는 바로 불로장생의 복숭아 선도를 말합니다. 서왕모가 3000년 만에 한번 열리는 불로장생의 열매인 복숭아를 가지고 내려와서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왕실에서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로 열리는 연향에서 첫 번째 술잔, 제1작을 올리는 절차에서 헌선도 정제를 올렸습니다. 오늘 헌선도 정제 반주 음악 듣겠는데요. 정제곡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쭉 전승돼 온 당악정제 하나, 헌선도 정제 반주 음악 들으셨는데요. 정제곡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골랐습니다. 사설을 촘촘히 엮어 부르면서 첫 시작 부분부터 높은 소리로 질러내는 노래, 역음 지름시조 창내고자입니다. 창내고자, 창을 내고 싶다 이런 말이죠. 창을 내고 싶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온갖 도구를 써서 여러 종류의 창을 만들어 놓았다가 임생각이 나서 가슴이 답답할 때 열고 닫고 하고 싶다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노래하는데요. 역음 지름시조 창내고자 듣겠습니다. 조일아의 노래, 이영의 피리, 김상준의 대금, 황혜자의 해금, 홍석복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가슴에 창을 내고 있다가 임 생각이 나서 가슴이 답답할 때 여다쳐 볼까 한다. 이런 내용 종장에서 들을 수 있었는데요. 역금 지름시조 창내고자 감상하셨습니다. 조이라의 노래, 이영의 피리, 김상준의 대금, 황혜자의 해금, 홍석복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음악으로 웃다리 풍물 준비했습니다. 웃다리 풍물은 주로 경기 충청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연행되는 농악인데요. 경기 풍물, 경기 농악, 남사당 풍물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서울과 가까운 곳을 웃대, 웃다리라 부르기 때문에 바로 이 경기 충청 일부 지역의 풍물을 웃다리 풍물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웃다리 풍물의 경우는 특별히 쇠가락이 발달을 했는데요. 음악 들어보시면 바로 그 모습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남기문 외 여러분의 연주로 웃다리 풍물 듣겠습니다.

웃다리 풍물 들으셨는데요. 남기문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서용석류 아쟁 짧은 산조 준비했습니다. 아쟁은 줄을 마찰시켜 연주하는 찰현악기인데요. 우리 악기 중에 찰현악기는 두 종이 있죠.

높은 음을 내는 두 줄 악기 해금, 그리고 저음 역을 내는 아쟁입니다. 우리 아쟁산조의 역사는 20세기 들어와서 시작됐는데요. 대아쟁을 개량해서 만든 산조 아쟁으로 연주합니다. 가야금을 활대를 써서 연주하는 방법도 이 산조 아쟁의 형성에 일정 역할을 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아쟁산조는 몇몇 분이 유사 시기에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한일섭, 장월중선, 정철호 이런 분들이죠. 서용석류 아쟁산조는 이 중에서 정철호의 아쟁산조를 이어받은 음악입니다. 서용석류 아쟁산조 듣겠는데요. 오늘 그의 아드님이죠. 서영호의 아쟁 연주,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낮은 음역대에서 폭넓은 농현을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그런 악기라서 표정 풍부한 음향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서용석류 아쟁산조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서용석류 아쟁산조를 그의 아드님 서영호의 아쟁연주로 들으셨고요. 김청만의 장구장단이 함께했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일로레 준비했습니다. 전라남도 진도 지역에서 논에 난 잡초를 뽑는 논매기를 할 때 부르는 절로소리입니다. 명인이 부르는 일로레가 참 운치가 있는데요. 노래 첫 시작 부분은 느린 속도로 부르는 긴 절로소리입니다. 긴 절로소리는 초벌매기 때 부르는 소리이고요. 진양장단에 맞춰 부릅니다. 그리고 두벌 논매기 때의 중절로소리를 부르는데요. 중머리 장단에 맞추고요. 세벌 매기인 만드리 때의 하절로 소리를 부릅니다. 이 부분은 중중무리 장단에 맞습니다. 조공예 외 여러분의 소리, 전라도 논매는 소리, 절로 소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라도 진도 지역을 중심으로 불리는 노래 논매는 소리, 절로 소리 들으셨는데요. 긴 절로 소리, 중 절로 소리, 하 절로 소리가 이어졌죠. 조공예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서도 선소리 산타령 골랐는데요. 놀량 앞산타령, 뒷산타령, 경발림 이어드립니다. 김광숙, 이춘목 두 분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서도 선소리 산타령 감상하셨는데요. 놀량 앞산타령 뒷산타령 경발림을 김광숙 이춘목 두 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밀양 아리랑 반주 음악 듣겠습니다. 한국 민속음악 연구회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미량아리랑 반주음악 감상하셨는데요. 한국민속음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미량아리랑은 우리가 경상도를 대표하는 민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마치장단으로 경쾌하게 부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노래 없이 반주음악으로만 감상해 보셨습니다. 지금 6월이 한참입니다. 6월 중순인데요. 음력으로는 여름의 두 번째 달이 시작되는 5월 1일입니다. 음력 5월이면 우리 12일 중에 유빈음에 해당합니다. 유빈의 유는 인계한다 이런 뜻인데요. 양이 음기를 인도하고 음기가 이를 인계받아서 만물을 무성하게 한다 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제 음력

새벽 5월 중하가 시작되는 날이고요. 하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서 대지의 기운도 한결 다르게 느껴집니다. 만물이 무성해가는 즈음에 우리 마음도 함께 무성해지면 좋겠네요. 우리의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밝은 행복 한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무리해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한나라 말려 위한우 삼국 시절에 황후 유약하고 군도 병기헌디 간용하다 조맹덕은 천자를 가칭하여 천하를 엿보았고
1: 다.
0: 범남타 손중모는 강하의 험고 믿고 제업을 명심하며 창의헐사 유현덕은 종사를 돌보아 혈송으로 구치허니
1: 다.
0: 충간이 공립하고 정족이 삼분헐세 모사는 운집이오 명장은 봉기로다
1: 다.
0: 북이모사 정욱 순유 순문약이며 동호모사 노숙 장소 제갈근과 경천위지 무궁조하 잘긴들라니허리 그때요 한나라 유현덕은 관우 장비와 더불어 도원에서 의영제 결의를 하는데
1: 지.
0: 도원이 어대인고 한나라 다 겨우

0: 아침 노을에 물들었다.
1: 좋지.
0: 대장을 살펴보니 금줄을 둘러치고 오후 백마로 재지내며 세 사람 빛 손을 잡고 음행을 정하는지 유현덕으로 장형 삼고 관운장은 중형이요.
1: 좋지.
0: 장익덕 아우대야 보면 피룩 사민이나 마음뿐 한 가지라. 유관장 형제는 같은 연월 한날 한시에 죽기로 서명약을 하고 피끄러운 구국 충심 도원 결이 이루었구나. 한 발이 푸르너여 풍진이 뒤끓는다. 황근적을 평난하니 동탄이 일어나고 동탄 나누를 평정하니 이과기 단어를 짓고 이과걸 병정

당원나 얼씨구. 그때여 유관장은 3인이 결심하야 한시를 회복하죠 적군과 분투하나 장중에 모사 없어 주야로 환할 적에 뜻밖의 서서가 떠나며 공명을 천거하되 전무후무 제갈 공명 와룡강의 봉룡이요 초당에 깊이 묻혀 상통천문하다.

0: 날 지리 908궤 둔갑장신을 흉중에다가 품었으니 극만고지 인제이오 초인간의 철이니라.
1: 그렇지.
0: 이렇듯 말을 하니 유현덕 반기여겨 관장과 와룡강을 찾아갈지. 당당.

0: 꽃눈은 어찌 신장은 팔천이요 얼굴은 관옥 같고
1: 좋지

0: 전설영웅이라.
1: 헐 좋다.
0: 정호마상에 앞서시고
1: 헐 제
0: 그 뒤에 또한 장군의 위를 보니 신재한

0: 실 앉은 거동 원장의 새가 분명하고
1: 시골

0: 척
1: 하이 헐쩍
0: 오촌이요 얼굴이 검고 제비 턱
1: 하이
0: 쌍꼬리 눈에 사무장 장월 눈 위에 번 으뜰고
1: 하이

0: 눈은 내를 뜻 좋다. 세상을 보다 나의 내려다 보니 이따기 씨가 분명구나.
1: 다
0: 이때는 근한 8년 청춘이라.

0: 구나 산불고의 수령원구 수울심이 진청이오
1: 좋지
0: 지불관이 평탄원구 인불다이
1: 허리씨가
0: 우성이라 아이.

천구절 푸른 빛을 띄웠으라. 시문에 닫아라 문을. 나림뷰 동자야. 선생님 개업시냐? 동자 나와 여짜오되 선생 개업서는 방릉의 최주평과 연암의 맹공이며 매일 서로

0: 버시대야 강호에 배 띄워 선유타가 임간에 파돌 일어나가신 지 오래리다.
1: 하.
0: 현덕이 이런 말이 선생님이 오시거든 한종실 유황숙이 배우러 왔더라고 잊지 말고 여쭈어라.
1: 에이.
0: 동자 다려 부탁하고 신야로 돌아와 일삭이 넘은 후에 두 번 다시 찾아가서도 못 배웠고 광음이 여류하야 수삼삭 지낸 후에 현은 목욕재계 정의하고 옥백으로 예물을 갖추어 관장과 삼고 초려 찾아갈지.
1: 아.
0: 남양흥중 당도여 시문을 두다리니 동자 나오거날 선생님 개없이냐 동자여짱오대 초당에 춘수 깊어 계시나이다.
1: 아, 좋지.
0: 현덕의 반개 여겨 관공 장대를 문 밖에 세워두고 완환이 들어가니 솔슬한 송주성과 청렴한 풍경소리 초당에 앉았구나. 개하에 대시하고 기다려서 있으되 공명은 안라야 아무 동적이 없는지라. 익도의 성질을 급히 내요 고리는 푸름 뜨고 검은 팔 뒤거드며 호성 대지로 우리 가가는 한주 금지 우겹이라 저만은 사람을 보려고 소자 소구를 놓였거나 도망을 피우고 누워 일어나지를 아니하니 불어 그만하여이네. 소재가 초당을 들어가 초당의 불을 퍽 지르면 공명이 재주가 있다 하나 자나 깨나 죽나 사나 동적을 보아 점아 듣기 싫으면 응당 나올 터니 노끈으로 결박하여 신야로 돌아가사이다. 엄불의 가방 쓰러지고 끄름에 불을 들고 초당 앞으로 우르르르르르 달려드니 현덕이 깜짝 놀래 익덕의 손을 잡고 현재야 이런 법은 없나니라. 은왕성 당도이온 산빙하고 문왕도 여상을 보려고 위소의 왕의 허니 삼고 초려가 무엇이라. 좋은 말로 경계

공명이 그제야 잠을 깨어 풍을 지을 분한디 초다 안기 춘수 주거니 창해 일지

받고 평생을 아지라. 동자 들어와 여짜오되 전일 두 번 찾아왔던 유황숙이 밖에서 기다린 지가 거운 반일이 넘었나이다. 광명이 그제야 놀랜 채우고 유관을 영제한다. 머리 후인 팔강준

당하에 내려와 현득을 인도하야 개필좌정 후에 공명이 눈을 들어 현득의 기상을 보니 수수한 영기요 창업 지주가 분명하고 현득도 눈을 들어 공명의 기상을

0: 하야 단연 정기하고 맑은 기운이 삐간에 이르나니 만구 영웅 기상기라.
1: 아 좋다.
0: 현대기 속으로 칭찬하며 금선이 앉아서 말을 한다. 선생님을 배우고자 세 번 찾아온 뜻은 다름이 아니오라. 한실이 경복하고 간신이 농건하와 총묘사직이 망제 조석이라. 이 몸이 제주로서 갈충보고 허랴허되 병미장과하고 제주단천하와 흥복치 못하오니 사직이 처량하고 불쌍한 게 장생이라.
1: 그렇지.
0: 원컨대 선생께 없어는 유비와 백성을 아끼시와 출산 상조와 사이다. 공명이 대답하되 양은 본래 지식이 천박하야 포우야부로 남양 땅에서 춘풍새우 바치나갈고 오라의 풍월이나 지을풀지언정 국가대사를 내 어찌하오랬까. 낭설을 들으시고 존강 허행하였나이다. 굳이 사양마다 어니 현들기 할 일 없소. 서한월 탕탕

여러분 선생 듣주시오. 전하 뜻에가 날로 기울어져서 조적이 협천자 이루어

0: 보니 아. 일조오일석의 쌉금
1: 다 쓰고 다

0: 두 눈에 눈물이 아! 듣거니 듣거니 방울 방울 떨어지고
1: 헛수고.

두 눈에 눈물이 떨어져 양 소매를 적시거날 공면이 감동하여 가기로 허락한 후에 벽상을 가르치며 이건 형주 지도요 저건 서천 41주라 현덕

형주 지도를 얻고 서천 41주를 얻어 기업을 삼은 후에 관우 장비를 불러 공명과 상면시킨 뒤 예단을 올려 그날 밤 사인이 초당에서 유숙하고 이튿날 길을 떠날 적에 공명이 아우 균을 불러 내 유황숙에게 삼고지 은혜를 갚으려고 세상에 출세하니 너는 부디 송학을 잘 가꾸고 학업을 잃지 마라. 신신이 부탁하고 사륜가에 높이 앉아 와륜강을 허지거고 신야로 돌아오니 병부울 만천이요 장부울 십여이니라. 공명이 민병을 조모하여 스사로 팔진법 가르칠지 방포 일성하고 금고를 쿵쿵 울려 조적과 대결할지 방망우 소돈 백학은몰하고 정담무든 하우돈과 승진내든 조인 등 기창도 배한분심 수륙대병을 조발하여 남으로 지쳐 내려갈지 원망이 장천대요 민심이 소유로구나 현득이 하길 없어 강하로 물러나니 신야 번등양초 백성들이 현득의 뒤를 따르거나 따라오는 저 백성을 참아버릴 길이 바위 없어 조언으로 가소를 부탁하고 이득으로 백성을 이끌어 일행심리 떠날 적에 그때 마침 황혼이라 광풍이 우르르르르르르르 현동변전에 수작기 부르죠 펄펄 날리거나 경산을 올라 바라보니 조조 수륙 대병이 물밀듯이 쫓아온다. 기치 창금은 팔백산 나뭇잎 같고 제장이 앞으로 공을 놔둘 적에 문빙이 말을 제쳐 달려드니 이따 본계중차 불갓 제급한 성품 장을 들어 문빙을 물리치고 현득을 보아야 장판교를 지내갈지 수십만 백성 울음소리 산곡중이 아득하고 최장은 사생을 부르고 앙천 뜬구하며 진을 헤쳐도 망을 간다. 한모롱이 돌아더니 현덕의 일행이 나무 아래 쉬어 앉아 제장모기를 기다릴지 그때에 조우는 공자선과 양부인을 잃고 일편 단심버근 마음 부나임이 추상이라 이진을 바라보니 번차 휘막하는 거동 빨리 장천 구름 속을 편지 너던 용의 모양 구십춘광 새벽밤에 빠르게는 유성 같고 단상 빙호 기상기라 같이 지내다가 한 구설 바라보니 헤어지 남녀노소 서로 잡고 울음을 우니 좋은 일 크게 외쳐 여봐

0: 왔느냐?
1: 아, 좋지. 아,
0: 그때의 간부인은
1: 좋다.
0: 우라한 장수를 바라보며 따삼을 무릅쓰고 뛸

죽을 때 조조 제장 소녀가 미축을 생금하여 제주로 돌아갈 때 주원이 얼른 보고 일성 보양의 소녀들을 선뜻 들어 닮아 위진하야 간부진을 호송하고 또한 곳 바라보니 깨양양으로 가는 백성 막직 소행기를 길어 갈바를 방황거날 여봐

0: 말이 어떠한 부인인지 천면 빈집안에 아이를 안고 우드니라. 주은이 말을 대처 그곳을 당도하니 과연 부인이 공자를 안고 좌편 발창을 맞고 우편 다리 살을 봐주 일시룬 둥글 뿌드고 슬피 앉아서 울음은다. 조언이 말해서 내려 독자여 여짜오되 부인께서 고생하시면 소장이 불충지심이라. 죄사 무석이오나 추병이 급하오니 부인은 승마 서행하옵시면 소장이 보호하여 뒤를 닫고 가오리다. 부인께서 이런 말씀 장군께 없선 갈성 탄약으로 어찌 두 목숨을 건지리까. 한나라 제실지체 고륙이 이뿐이니 부디 이 아이를 살려 부자 상봉케 하면 장군의 장중에 있는가 하나이다. 공자를 부탁하고 우물에 뛰어들어 자문지사 그날
1: 얼씨구.
0: 조언이 할 일 없이 담을 헐어 시신 묻고 공자 일신 보존하여 갑옷으로 장신하고 만상에 선뜻 올라 채를 쳐도 망할제 앞으로 마연장 뒤로 촉촉 장남 압을 받고 뒤를 지지 초군 일시함정이라. 청강금 빼어들고 동의가 밝듯 서장을 땡그라 남장을 눌러 북장을 선뜻 이리저리 헤쳐가다 도황 중계가 뚝 떨어져 거의 죽게 되었을 제 장합이 바라보고 쫓아온 조원의 생명이 급한지라. 뜻밖의 오색 재원의 도황 중에 흐르르라고 전봉진 답이 와 흐르르르르르르르르르 번개불 번 조원 단말 용청이라. 병력같이 소리에 재르고 도황 밖으로 뛰어나니 장합이 겁을 이어 달아나고 조언의 말을 놓아 행은 유수로 도망을 장판교 바라보니 이런 대장 먹장 얼굴 장판에 사모 들고 조언은 속내하라. 오는 최병을 내막음아. 조언의 말을 놓아 장판교를 지낼 때 임피 마구라야 가사 아재경이 되었구나. 한 곳을 당도하니 현덕의 일행이 중인들과 언덕 아래 쉬었거늘 조언이 맑게 내려 복자여 여짜오되 간부인을 호송하고 미부인을 모셔오려 하였더니 공자를 부탁하고 우물에 뛰어들어 자문지사 거늘 조언이 할 일 없이 담을 헐어 시신 묻고 공자 일신 보존하여 근근히 살아왔나니라. 갑옷 끌려놓고 보니 아두는 잠이 들어 아직 깨지 아니한지라. 조언이 아두 받들어 현덕에게 드리니 현덕이 아두 받아 땅에 내던지며 하는 말이 어린 유자 살리려다 중은 장군을 손상할 뻔하였고. 조언이 급히 내려가 아두 안고 여짜오되 소장은 심혈을 다 바쳐도 만분의 일을 갚지 못하겠나이다. 이렇듯 서로 위로할 때 한 곳을 당도하니

그때야 장익등은 장판교 마상이 높이 앉아 조적과 대결을 하는데 외진을 바라보니 조조 수류 개병이 물밀듯이 쫓아온다. 한도는 평양하고 함성은 통창이라. 장판교상 바라보니

정한이 하나 르르르르르 무너져 백호가 되는 문듯 두 번을 구함질러 놓으니 땅이 툭 떠난 듯 세 번을 훗 통하니 세대간 장반교가 중동에 절탁 무너져 흐른 안물 위로 출렁나는 새것들 제지 조고지 황황어요 하고 그리 가당 마호 도진이 쟁을 쳤어 대병하야 물러가니 이끄고 위험장하다 강하로 물러나와 견벽 풀출할지 그때 강동의 손건 주유 한나라 공명선생 높은 이름 듣고 노숙을 보내어 좋은 말로 유인 그날 공명의 깊은 지혜 거짓 속은 채 가기로 허락한 후에 현주전 하직하니 현주 대경탄왈 분분한 천하득실 선생님만 믿삼는 뒤 출타국이 웬 말이오 심양 처분하옵소서 공명이 가만히 여짜오되 이때를 헤아리니 오왕 손건하고 위견 조조원이 한실이 미약이라 신이 이때를 타 오나라 들어가 손건 주유를 격동하여 조조와 싸움을 붙이고 신은 도조 이환하여 중도 이기하오면 오위 양국 형세를 이란으로 도치하여 자의 득공할 터이오니 현주는 아무 염려치 마르시고 금 동짓달 20일 해시에 자룡에게 일엽선 주어 남병사나 오강옥으로 보내소서 만일에 때를 넣기오면 신을 다시 대면치는 못하리라 하! 지우고 일러나와 공명선생 거동보소 노숙 따라 온 나라 들어갈지 이려 편주 빨리 줘 강동물 당도허니 노숙에게 인도하야 가녀 아늘할새 공명이 눈을 들어 좌우를 살펴보니 야관 밖대로 장소 등 십여인이 일자로 늘어서서 설전군 유가 분분할제 소자이 묻는 말씀 한두 말로 물리치지 그이구나 공명 선생 손중무호의함이 주유를 격동하고 대략이 무궁어니 주유 부지런히 시기하야 천 죽을 줄 모르고서 육탈공명 가소롭다 삼일이한 10만 전을 이랴무 좀 찾

0: 총은 연한계와 한계의 고유견들 공명 기풍 아닐진대 견이되어서 성공리
1: 좋다.
0: 그때요 적벽강 조맹덕은 백만 대병을 조발하여 천여조 전선

0: 세상이요.
1: 어이, 어이, 좋지.
0: 서를 보니 어이. 한국의 학기요.
1: 좋지.
0: 남을 가라쳐 번성이요.
1: 아우.

0: 어찌 성공 못할소가 나이 54세로 여드 강남이면 향불기야 딱태병 공자의 좋은 집에
1: 다헐지
0: 이겨결을 같이 하면 본연 행당이 나은 누족할지라 화장졸 영들어라 너희들도 주육간에 실컷 먹고 위한 후 승부를 명일로 결단하자 만성체업을 한 사람께 맡겼으랴 특천아 흔연 후에
1: 다 으시고 하이

0: 신사들이 승기를 내어 주역을 장식하고 노래 홀로 춤도 추고
1: 좋지?
0: 소름 캐워 곡하는 놈
1: 다
0: 이야기로 웃는 놈 투전하다가 다투는 놈
1: 다
0: 반치 중에 욕하는 놈 진치 중에 토하는 놈

0: 외불행이라 장한안군사 펑치부선 손에 들고 여광열지식승발광 터진 듯이 울음을 온다.
1: 좋다.
0: 한군사 내다르며 아나 이에 승상은 지금 대군을 거나리고 천리 전장을 나오시어 승부가 미결되어 천하 대사를 바라는디 왜 이리 요망스럽게 울음을 우느냐. 우지 말고 이리 오너라. 나하고 술이나 먹고 놀자. 척군사 연하여 왈 네 말도 옳다마는 나의 서름을 들어봐라. 후당상

0: 두고 파리에 저게 서산에는 키우라 어진이 출불반기 몇 번이면
1: 아 우리 친구
0: 바람 불고 위죽

0: 얼씨구
1: 얼씨구
0: 나 이러 다시 설리우니 또한 군사 내다르며 부모 생각 네 서름은 성유 지심이 기특하구나. 전장에 나와서도 효성이 지극하니 너는 안 죽고 살아가겠다. 그 중에 또 한 군사가 나오는데 여 봐라 군사들아 네 설금을 들어라 너 내 설금을 들어봐라 나는 남의 오대 독신 로열 일곱의 장가 들어 건우십 장군 도로 쓰라 일점 혈육이 없어 매일 부부한 단 따원리지 마누라가 은갓공을 다 들여 명산의 찬류

문제로 지금 정성을 들이니 온도원 다 무르지며 힘든 남이가 끝거리라. 그날부터 태지에서 석부정 부자하고 할부정 불씨하고 이불청 음성목 불씨약세가야 14일 엄염차들 하루난 해부끼미가 있구나. 아이고 배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0: 바닥에 살기 올라
1: 좋지
0: 터득터득 두는 양 빵긋 운드는 양
1: 좋다
0: 엄마 아빠 도리도리 주염절 검소마 둥둥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옷걸음에 돈을 채워 가물 사 끝질벗겨 소리 들려 그르며
1: 아 좋지
0: 조야 사랑이 정헌게

0: 같이
1: 나 내래야 왜 나 소리 아니 갈 수가 없던구나 다 사당문을 열어놓고 다 통곡 재배 아직 어느 칸칸하는 이 자식 유정한 가소를 골 안고 누워든 개너포대의 자식을 잘 길렀어 나의 후사를 전해주고 생계별

0: 옛날 옛날에 임금님이 사는 경복궁 서쪽 서촌의 우대마을에 놀기 잘하고 소리 잘하고 악기 연주도 잘하는 이들이 살고 있었겠다. 그 중에도 뛰어난 재주로 이름을 날리는 아이가 살았다는데 그의 이름이 이삼이라든가 삼삼이라든가 아 가물가물해. 그러나 저러나 본명이야 어찌 됐건 사람들은 그 아이를 뭐든지 매우 잘한다 하여 어리깡대 매우시라 불렀다는구나. 매우씨의 생김새는 훤칠하니 반듯하고 소리를 냈다 하면 우렁우렁하여 퍼지는구나.
1: 얼쑤!
0: 그 재주가 제법 뛰어나니 한번 소리를 시작하면 울던 아이도 울음을 뚝 그치고 그놈한 대감마님도 활짝 웃음을 짓는다더라. 우대 마을에는 악기를 멋지게 연주하는 악사들도 있었으니 타야금악사, 피리악사, 대금악사, 장구악사가 바로 그들이네. 재주 많은 매우씨가 악사들과 함께 동네방네 웃음을 주니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구나. 어리깡대 매우씨와 우대패는 그렇게 탄생했다는구나. 그런데 이 재주 많은 매우씨에게 아주 큰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잘난 척이 좀 심하다는 것이렸다. 명창으로 이름난 어른들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 것만은 인기가 높다 하여 잘난 척을 일삼으며 제 혼자 무대에서 톡톡 튀는 모양이 참으로 꼴불견이라. 함께 공연하는 우대 패들의 속마음만 푸구

해가 최고지. 해금도 내가 최고 최고.

0: 하루는 임금님이 낭산에 행차했다가 돌아가는 길에 우떼마을에 들러 성대한 잔치를 벌였다는구나.
1: 듣자 하니 이곳에 유명하고 재주 많은 학사들이 있다던데 그들을 불러 백성들과 함께 즐긴다면 더없이 좋을 듯하구나.
0: 예, 상감마마 그렇게 하겠나이다.
2: 덩덕궁덕 매우씨와 우떼패가 신나게 한판 노는구나. 덩기덕덩기덕궁덕 노래하고 춤추고 악기 연주하려 하다
3: 그런데 이때 매우씨가 앞으로 불쑥 나서서 무엇을 하려는가? 갑자기 옷걸음을 풀어 눈을 가리고 가야금을 타고 장구를 치네.
0: 피리 설을 빼어 물고 난신호래노 신나게 연주를 하네. 해금화를 문지르며 온갖 동물 소리도 내는구나. 어허, 이를 어쩌나? 우떼패 연주는 매우씨의 제주에 가려 아 그대로 묻혀버리는구나. 어허, 저런 저런 저런.
4: 임금님이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1: 여봐라, 모두에게 큰 상을 내리겠노라. 그 중에 눈을 가리고 가야금을 탄 저 아이의 재주는 가히 놀랄만하니 과연 소년명인이로구나. 귀한 재주를 지닌 저 아이에게 특별히 장원급제자들에게 내리는 어사화와 의복을 내리겠노라.
4: 모두가 상을 받았으니 우떼패 학사들이 기뻐할 만도 하건만 매우씨가 약속도 없이 홀로 톡톡 튀니 우떼패 학사들이 그동안 밀렸던 분풀이를 한꺼번에 쏟아내고 다 떠나고 마는구나. 이 정도면 매우씨의 잘난 척도 좀 찾아들만 하건만 매우씨의 곧대는 하늘 높은 줄 모르는구나. 어허, 이를 어쩔꼬?
0: 이때 저 높은 곳에서 매우씨의 거동을 일일이 살펴보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예능의 신 장부씨였다. 매우씨의 찰난 척을 어찌할꼬? 명인으로 키워버려 남다른 재주를 준 것인데 저러다간 명인이 되기는커녕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하겠구나.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건만 제 재주만 믿고 저렇듯이 교만하게 행동하니 두고 볼 수 없는 일.
4: 장부 씨가 늙은 떠돌이 약사로 변신하여 매우 씨를 찾아가니 매우 씨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덩더덕쿵떡. 이보.

0: 예, 자네가 그 유명한 어리광대 매우신가? 낡은 차림의 노인이 말을 걸자 매우신은 곱방귀를 끼는구나. 내가 소리를 좋아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명인 명창을 만나러 다니는 길일세. 잠깐이라도 자네 소리를 들려줄 수 있겠나?
1: 제가 좀 바빠서 목 관리를 하느라 아무 때나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0: 허허, 그런가? 그럼 자네 악기나 한 번씩 만져보게 해주게. 그 부탁은 들어주겠지?
2: 장부 씨가 악기를 하나씩 만지니 이게 웬일인가? 악기에서 소리가 다 빠져나가는구나.
0: 내 재주만 믿고 잘난 척이 하늘을 찌르니 어디 한번 소리 없이 살아보려구나.
2: 장부 씨는 매우 씨의 소리마저 거두어 하늘로 돌아가 버리는데.
0: 소리도 잃고 악기도 잃은 매우 씨. 눈물로 밤을 지새는구나. 아무리 후회해도 이제는 소용없고 재주를 모두 잃었으니 살 길마저 막막하네. 어릴 적 노래를 배웠던 스승님을 찾아왔지만 빈집에는 먼지만 가득하구나.

0: 어찌 살아간단 말이지?
1: 야단 쳐줄 스승님도 가르쳐 줄 스승님도 없으니 매우씨 제 발로 소리벽장에 걸어 들어가 흘리는 이 눈물뿐이라.
0: 악자님들 잘못했소. 그때는 내가 정신이 나갔나보. 다시 소리만 찾게 된다면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다.
1: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또 겨울이 지나건만 매우씨의 한숨은 멈출 줄을 모르는구나.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소리벽장을 두드리니 벼락 같은 소리가 나는데 덩다다쿵다궁 덩다다쿵다궁 덩쿵덩쿵 덩다다쿵다궁 영락없는 장구 소리였다. 매우씨가 오랜만에 장단놀이에 푹 빠져 신나게 놀던 차에 때마침 우때 배악사들이 소리벽장 앞을 지나는구나. 장단소리를 들으니 매우씨 이래로 그런 흥겨운 리듬을 잘 치는 사람은 처음이라.
2: 벽장 안에 누가 있어? 장단을 잘 치는구려. 나와서 우리 한번 신나게 놀아봅시다.
1: 미안한 마음이 굴뚝 같고 벽장에 숨어 지내 행색도 걱정이라 선뜻 나서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중에 우때 배악사들이 앞다투어 벽장문을 활짝 열어젖히니 어허 이게 웬일이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던 매우씨가 아니더냐.

매우씨의 진심에 막혔던 소리가 터져나오니 이보다 더 좋을 소냐. 장부씨도 매우씨의 변한 모습에 감동하여 빼앗았던 재주를 모두 다시 돌려주니 우때 폐악사들의 얼었던 마음까지도 한순간에 스르르르

그 이후로 서촌 우때마을에 매우씨와 우때패들의 음악 소리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퍼졌다는구나.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요즘 한낮에 내리쬐는 햇볕이 제법 묵직해졌습니다. 창문을 열어두면 어느새 훅 끼쳐오는 열기에서 바야흐로 여름이 성큼 와 있음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침과 저녁으로는요 아직 선선한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자리에 들기 전 열어둔 창문을 다시 닫게 되고 얇은 이불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러한 날씨의 배경에는 최근 그 동시베리아 쪽에서 내려온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도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선선함도 오래 머물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번 주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날들이 이어지고 또 6월 하순부터는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번 장마엔요 비가 먼저 크게 내리고 그 뒤를 이어 습한 더위와 열대야가 찾아올 수 있다고 하니까 더 세심히 살펴야겠습니다. 날씨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지만 대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잖아요. 본격적인 여름을 걱정보다는 대비와 지혜로 차분하게 열어갔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서도미녀 쌀음타령입니다. 소리의 신정의 오봉녀 유지숙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서도민요 싸름타령이었습니다. 소리의 신정의 오복녀 유지숙이었습니다. 오늘은 6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올해는요 6월 하순 제주부터 장마철에 접어들어서 전국적으로 7월 말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년보다 강한 무더위와 함께 장마철 강수량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미리 챙겨둘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집 앞 배수구나 옥상 배수구가 막혀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겠고요. 또 비가 많이 내리는 날, 밖에 나가지 못할 때 집에서 드실 만한 그 간단한 먹거리도 미리 챙겨두시면 든든할 것 같습니다. 비상약 챙기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변화무쌍한 날씨 앞에서 누구나 작아지지만 미리 살피고 준비하는 마음이 모인다면 날씨의 영향도 덜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화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오늘 순서 안내해드립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뼈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건강 더하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풍경 소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옛 기록에서 찾아낸 조상들의 일상을 조선 견문록에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 호남 풍물가락 듣겠습니다. 연주의 김덕수 사물놀이패입니다.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뼈 우리 음악 국악방송 새 음원 시리즈 가운데 오늘 만나볼 앨범은 2019년 전라 사면육각 보존회가 연주한 전라 사면육각입니다. 악기 편성에서 육각이라고 하면 피리 둘, 대금, 해금, 장구, 북까지 여섯 개의 악기로 이루어진 민속악 합주 형태를 말하는데요. 전라 사면육각은 과거 전주 지역 관할을 중심으로 연주되면서 호남의 깊은 풍류를 담아냈던 아주 귀한 음악 유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곡은 전라 사면육각 중에서도 무려 15분이 넘는 긴 호흡을 자랑하는 농사면인데요. 이 귀한 가락을 오늘날 우리가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데는 전북 무형유산 전라 사면육각 예능 보유자 고 전태준 명인의 집념이 있었습니다. 전태준 명인은 1980년대 초 우리 음악계의 원로 학자로부터 맥이 끊겨가는 전라 사면육각을 재현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 길로 명인은 고향인 전주로 내려와 연구원을 설립하고 흐려진 기억과 악보들을 붙잡으며 사면육각의 원형을 복원하게 됩니다. 여기에 전북 도립국악원의 연주자들이 무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힘을 보태며 원형에 가까운 식임새와 가락을 찾아내 마침내 악보로 완성하게 되는데요. 빛바랜 역사 속에 묻힐 뻔했던 우리 소리가 수많은 예인의 땀방울을 거쳐 오늘날 이렇게 찬란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자, 대금의 전태준, 피리의 박지중과 김근수, 해금의 고은현, 장구의 김인두, 좌고의 조용호입니다. 이분들의 연주로 전라 사면육각 중 농사면 긴 호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전라 삼연육각 농삼연 듣고 오셨습니다. 대금의 전태준, 피리의 박지중, 김근수, 해금의 고은현, 장구의 김인두, 좌구의 조용호였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민요 멜 후리는 소리 이어드리겠습니다. 노래의 양순옥 외 여러분입니다.

제주 멜 후리는 소리 잘 들으셨습니까? 노래의 양순옥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운동 시작하실 때 이런 기대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번엔 좀 빠지겠지? 그래서 꾸준히 걷고 또 땀도 내보는데요. 그런데 체중계 숫자는 그대로 나타나면 맥이 빠지죠. 네. 아,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나 보다. 이렇게 기운도 빠지고요. 그런데 체중계 숫자가 그대로라고 해서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건 아닙니다. 최근 미국 심장협회 발표에 따르면요, 핵심은 분명합니다. 살이 빠지지 않아도 운동은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면 몸무게는 그대로지만 혈압이 낮아질 수 있고 또 나쁜 콜레스테롤이 줄고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되고요. 뭐 심폐기능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체중계는 조용해도 심장과 혈관은 달라지고 있다는 뜻이죠.

0: 그래서 노년층의 운동은요, 꼭 살을 빼기 위한 수단, 그것만으로 보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심장을 지키고 대사 건강을 돌보는 생활 습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운동,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거창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처럼 숨이 조금 차는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150분이 많다? 네. 하루로 나눠서 보면요. 20분 남짓입니다. 네. 얼마 안 되잖아요. 한 번에 길게 하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10분씩 나눠서 하셔도 됩니다. 자, 운동해도 살이 바로 빠지지 않는다. 뭐, 서운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내 몸에선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 이어서 가야금 병창 수군가중 고고천변에서 관대장작까지 듣습니다. 가야금 병창의 강정숙입니다.
1: 그때여 별주부, 세상을 찾아 나가는디 수정 문밭 썩나서서 사면 경치를 살펴보며 나오는디 꼭 이렇게 둘러보며 나오겠다.

경려 전에 파시 중 은색 주파가 여의라

정산으로 돌고 이월물이 주르르르르르르 저월물이

0: 이렇듯 별주부는 세상을 나와 가진 고생 끝에 토끼를 만나가지고 겨우 수궁을 들어갔지.
1: 에?
0: 수궁을 들어가서 토끼란 놈 꼭 용왕한테 배를 따이게 되었는데 이놈이 어찌 꾀가 많던지 왠가 태교를 다 부려 용왕을 속이고 세상을 다시 살아나올 적에 자라등이 옆에서 나오겠다.

기란 놈 산천으로 깜짝 뛰어내려 서더니 자라를 실적 돌아다 보고 욕을 드립디 퍼붓고 달아나는 뒤 이런 가관이 없겠다.

이렇듯 토끼란 놈 시손수 수궁에서 살아나왔대서 화준 방정을 떨어가며 길을 타달탈탈 털고 발을 떨며 왠갓 개교자랑을 하면서 한번 놀아보는디.

가야금병창 수군가중 고고천변에서 관대장자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가야금병창의 강정숙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음악은 일부 마무리 곡입니다. 구음 신화위 준비했는데요. 구음의 심화영, 장구의 김청만입니다.

1부 마무리 곡 구음 신화위였습니다. 구음의 심화영, 장구의 김청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풍경 소리 기다리고 있고요. 화요일 코너 조선 견문록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무리해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이렇듯이 봄이 오면 이산저산 꽃놀이도 가고 여름 되면 물놀이도 하고 가을 되면 단풍 구경과 춤도 추고 겨울은 또 옷도 벗고 삼천리 이강산에 백설이 날리며 송이 송이 송이마다 백발이니 어찌하니 즐거울 수 있거느냐. 추나 추나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풍경 소리입니다. 오늘은 서울 조계사 경내에 있는 불교 중앙박물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이곳이 관람객들로 북적인다고 합니다. 지난 4월 22일 개막한 특별전 도솔산 선운사 선에 들고 구름에 눕다 전시회 때문인데요. 이 전시는 전북 고창 선운사를 비롯해 내소사, 계암사, 덕림사 등 선운사 본말사의 성보 81건, 157점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이른바 선운사 삼지장입니다. 도솔암 내원궁 금동지장 보살좌상, 선운사 금동지장 보살좌상, 참당암 지장전 석조지장 보살좌상, 이 세 가지 모두 보물로 지정된 지장 보살좌상인데요. 각각의 사찰에서 오랜 세월 신앙의 대상으로 모셔져온 세 지장 보살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이 삼지장을 함께 만나는 기회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하니 사람들의 관심이 쏠릴만 하죠. 사찰에서는 불단 위에 모셔져 있어 가까이 보기 어려웠던 보살 좌상의 표정과 질감을 자세히 둘러볼 수 있는 이번 전시. 7월 31일까지 서울 조계사 경내 불교 중앙박물관에서 이어집니다. 관람료는 무료고요.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선운사에서 전해드립니다. 노래의 강관순입니다.

들으신 곡은 선운사에서였습니다. 노래의 강관순이었습니다. 다음은 큰 나무의 이야기 셋 듣겠습니다. 연주의 허윤정입니다.

큰 나무의 이야기 셋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의 허윤정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태령산인데요. 이성천 작곡의 태령산은 음악사 학자 만당 이해구 선생의 구순을 기념해 헌정된 작품입니다. 이해구 선생이 우리 국악계의 뿌리이자 큰 어른이라는 뜻을 담아 영산회상의 모곡인 상령산을 바탕으로 작곡됐는데요. 상령산의 원 가락에 변주와 구음을 더하고 21현 가야금 독주와 가야금 검은고 장구의 앙상블로 구성해 전통의 깊이와 새로운 울림을 함께 담아냈습니다. 박민희의 노래로 이성천 작곡의 태령산 함께 듣겠습니다. 연주의 김태영 외 여러분이고요. 10분의 긴 호흡으로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조선을 만나다. 역사 교과서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살아있는 조선시대. 조선시대 역사 속 생활상을 만나는 조선 견문록. 화요일의 이야기꾼 김성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본 적이 있으실까요? 월천꾼. 네. 월천. 직관적으로는 한 달에 천만 원을 버는 부유한 사람일 것 같다. 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월천. 부럽네요. 지금으로부터요. 수백 년 전입니다. 조선시대인데요. 그때

실제 그 월천꾼이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 달에 천만 원, 뭐 천만 냥을 벌어서 그런 이름이 붙은 건 아니었고요. 여기서 월천은 넘을 월자에 신의 천자를 씁니다. 개울을 건너주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의 산천을 다니다 보면요, 산도 많고 물도 참 많죠. 큰 강이야 나룻배를 타고 건넜지만 배를 띄우기엔 애매하게 얕은 그 개천들 있죠. 네, 그럴 때 아니 그냥 신발 벗고 물에 들어서서 첨벙첨벙 뭐 건너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랍니다.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던 양반 남성들은 길 한복판에서 신발 벗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답니다. 특히나 부인네들의 경우는요, 남자들에게 맨발을 보인다는 것, 이거 심각한 금기였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울가나 여울목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런 길손들이 왔을 때 등에 업거나 목마를 태워서 물 건너편으로 받아주고 그 품삯을 받았던 이들, 바로 조선의 월천꾼들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월천꾼 이야기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오돌독입니다. 노래의 다올소리입니다.

오돌독이었습니다. 노래의 다울 소리였습니다. 조선견문록 오늘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월천꾼, 사람을 업고 거센 물살을 버텨내야 하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대개는 허우대가 장대하고 힘이 넘치는 장정들이 도맡아 하곤 했는데요. 그 어깨 위에 실린 삶의 무게, 어땠을까요? 월천꾼의 일기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여울목에 서서 오가는 길손들을 기다린다. 저 멀리 체면을 차리느라 헛기침을 해대는 양반네와 치맛자락을 꼭 쥐고 발을 동동 구르는 부인이 보이면 얼른 어깨를 내어준다. 세찬 물살 속에서 내 다리가 휘청이면 내 등에 업힌 이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워지는 법. 오늘도 내 어깨는 누군가의 유익한 발이 되고 있다. 어떻습니까? 이 월천꾼들의 존재감은 생각보다 대단했다고 합니다. 기록을 보면요, 왕실의 제사에 쓸 물건을 옮길 때도 이들의 도움을 받았고, 또 심지어 국가의 급한 소식을 전하는 길목마다 월천꾼이 상시 대기했다고 합니다. 또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는 날이면 월천꾼의 대목이었다고 하는데요. 동시에 거센 물살에 휩쓸려 안타까운 일들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남의 발이 되어주던 직업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전국 방방곡곡에 다리가 놓이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직업이지만 기꺼이 등을 내어주고 누군가를 업어 날라주었던 그 월천꾼들의 단단한 기계를 떠올려 봅니다. 그 어깨 덕분에 많은 이들이 깊은 세월을 무사히 건너서 오늘날에 당도했던 것이 아닐까요? 자, 지금까지 조선 견문록이었습니다. 음악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징검다리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안수련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마무리 곡입니다. 섬집아기 들려드릴 텐데요. 연주의 김효영 외 여러분입니다.

오늘 순서의 마무리곡 섬집아기 들으셨습니다. 뭐 다들 잘 알고 있는 그런 노래죠. 들으시면서 아마 가사를 머릿속에 다 떠올려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기다림이 주는 설레임, 바다의 자장가를 들으며 언젠가 돌아갈 한없이 따뜻한 엄마 품을 꿈꾸는 곡, 섬집 아기였습니다. 김효영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솔바람 물소리 마칠 시간이 돌아왔네요. 오늘도 저와 함께 주문을 외쳐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참 애쓴 당신, 이제는 조금 편해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6월에만 반짝 나오는 과실들이 있습니다. 산딸기, 오디, 앵두, 살구, 그리고 매실까지. 이런 것들은 보일 때 바로 사야 합니다. 다음으로 미루다 보면 눈 깜짝할 새 사라져서 또 한 해를 기다려야만 하죠. 좋은 시절과 행복한 순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나중으로 미루다 보면 그때의 맛은 사라지고 그때의 마음도 지나가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곁에 있는 작은 기쁨부터 맛있게 누려보면 좋겠습니다. 2026년 6월 16일 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들이 내 쌀. 오늘 첫 곡은 김보미의 생황 연주곡이었습니다. 봄날 우리의 모든 순간. 차분하니 참 좋으네요. 오늘 첫 곡 이렇게 황성희 님이 첫 곡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 6월에만 반짝 나오는 과일들 있죠. 앞서도 얘기한 바대로 오디, 앵두, 살구, 산딸기, 복분자, 매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진짜 반짝하는 과일들이에요. 다음에 사야지. 어우 좀 비싸다. 양은 적은데. 그러면 쓱 들어가 버려요. 좋은 시절, 행복한 순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날도, 꽃이 예쁜 계절도 다 그때뿐이에요. 다음으로 미루다 보면 누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그때 그런 작은 기쁨들, 행복들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다음으로 미루다 놓친 것들 뭐가 있는지 얘기 한번 해볼까요? 나중에 밥 한번 먹자 해놓고 끝끝내 못 만난 사람, 시간 나면 배워야지 했는데 아직 시작도 못한 취미도 있을 것 같고 언젠가 정리해야지 하다가 10여 년째 저기 수북히 쌓여있는 물건들 다들 보이시죠? 오늘은 다음으로 미루다 보면 기회도 마음씩 조금씩 멀어진 무언가, 다음으로 미루다 놓쳐서 아쉬웠던 것들 사연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창호이들이 내 쌀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하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동동

다운 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방법으로 함께 문자와 신청곡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리수의 노래 듣습니다. 흥계방계 놀자.

아리수의 흥계방개 놀자에 이어서 고레아의 노래와 연주로 하얀 날개 듣고 왔습니다. 자,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아침에는 다음으로 미루다 놓친 것들, 그래서 아쉬운 것 어떤 거 있으신지 사연으로 나눠보겠습니다. 4821님, 나중에 밥 한번 먹자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보니까 벌써 3년째 못 만났습니다. 이제는 진짜 말만 하지 말고 날짜부터 잡아야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얼른 잡으십시오. 네, 오늘 아침에 바로 잘 지내지? 이렇게 문자 한번 트시고요. 아, 5186님, 치과 치료입니다. 무서워서 미루고 미루다 얼마 전에 했는데 결국 돈이 두 배로 들었습니다. 치과보다 더 무서운 건 카드값이었어요. 흑흑 미루지 말걸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카드값도 카드값이지만 훨씬 더 치료할 때도 통증도 더 심하니까요. 5259님, 미루고 미루던 것, 아, 뭐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고민하던 사이에 품절되어 버렸습니다. 뭘 살 수는 있긴 하지만 가격이 이미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사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이렇게 전문 쇼핑몰 같은 데는 보면 가격이 이렇게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오르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땐 또 뚝 떨어졌다가 막 시간대별로도 다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면 내가 딱 원했던 그 가격대로 되돌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좋은 구매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장호의 드린 햇살 오늘 아침은 다음으로 미루다 놓친 것들 어떤 거 있는지 사연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라틴 재즈 밴드 카리브의 연주로 아리랑 듣습니다.

나일론 기타와 함께 목소리를 들려준 황혜리의 몽군보 타령 들려드렸고요. 그에 앞서서 삼바 리듬이 아주 신나는 음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라틴 재즈 밴드 카리브의 연주, 거기에 브라질 출신의 퍼커션 연주자이면서 노래도 했네요. 발칙류가 함께 노래하고 연주했습니다. 아리랑 함께 들어봤어요. 자, 다음으로 미루다가 놓쳐서 결국은 못한 것들 어떤 거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8182님, 장가 한번더 가야지. 남성분이시군요. 네, 장가 한번더 가야지 하고 했는데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아직도 마누라랑 같이 살고 있네요 하셨습니다. 큰일 난 소리를 지금 혹시 라디오 아내분이랑 같이 듣고 계신 거 아닌가요? 아, 4723님, 미루다 놓친 것들. 제가 아들이 둘인데요. 큰아이 자랄 때 노래하는 모습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뒀어야 했는데 제가 공부하랴 일하랴 너무 바빠서 그걸 못했어요. 결국 큰아들의 목소리는 변성기가 와서 어릴 적 목소리 녹음해 놓는 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변성기 오기 전에 노래 한곡 남기려고 했죠. 그 당시가 둘째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요. 아이고, 용돈 주면 부르겠다고 저한테 밀당을 합디다. 나원참. 그래서 10,000원 줬더니 곰새 말이 그거 있죠? 그거 불렀어요. 어쨌든 남기긴 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재밌네요. 그래서 최근에 한번 꺼내서 들어보셨나요? 말 나온 김에 한번 꺼내 들어보시지요. 아들한테 들려주면 또 아들은 뭐라 그럴지 그것도 참 궁금하네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520님, 한디 저 머리 잘라야 되는데 미루고 미루다 지금 자연인이 됐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미용실이 가기 싫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 그래요? 남이 머리 만지는 걸 싫어하시는 탓일까요? 아니면 뭐 머리 감을 때눈 감는 게 싫을 수도 있고 막 디테일한 상황이 떠오르는데 어쨌든 말 나온 김에 좀 깔끔하게 이발 혹은 미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미성의 가야금 병창, 이재하의 검은고 연주가 함께합니다. 사랑가 들어보죠.

아니 여보 도련님, 오늘같이 즐거운 날 불기록에 죽는단 말씀은 왜 허시오? 그럼 정담을 허랴?

성의 가야금 병창 이재하의 검은 고연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한철의 청호에 드리는 사람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5분 39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관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이번 주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전통공연예술단체 판소리공장 바닥소리가 만드는 가족소리극 닭들의 꿈 날다에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꿈을 찾아 양계장을 탈출한 닭들의 유쾌한 모험을 그린 작품인데요. 판소리의 해악과 신명나는 무대에 웃음과 감동, 그리고 잊고 있던 꿈에 대한 따뜻한 메시지까지 담고 있습니다. 공연은 7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 부천 복사골 문화센터 아트홀에서 열리고요. 관람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공연 이름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금요일까지 5분께 1인 3매 3장씩 티켓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가족소리극 닭들의 꿈 날다 공연이 열리는 복사골 문화센터에서는 어린이 공연 축제 들썩들썩 연희 놀이터도 함께 펼쳐집니다. 사자춤, 풍물놀이 같은 연희 공연부터 전통 소품 만들기, 전통 의상 체험, 떡 매치기까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7월 4일 토요일 공연도 보고 우리 전통 문화도 신나게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지가 오늘은 가야금 병창 명기명창 가운데 한 구절을 갖고 왔어요. 노래 먼저 듣고 문제 드릴 거예요. PD님 음악 주세요.

잘 들으셨죠? 명기명창은 가야금병창의 단가 중 하나인데 명기와 명창들이 산천을 유람하고 다니면서 재미나게 사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제 문제 드려요. 여기서 명기는 어떤 사람일까요? 1번 기수, 2번 기생, 3번 기자, 4번 기린? 아, 진짜 피디님! 여기서 기린이 왜 나와요? 암튼 옛날엔 이 사람들이 노래와 춤, 악기까지

0: 다 잘하는 예인이었다는데 대표적인 인물로 황진이가 있어요. 그래도 모르시겠음. 느낌 가는 걸로 찍어보셔요.
1: 네, 청우가 오늘은 가야금 병창 명기명창을 가지고 왔습니다. 명기명창에서 명기는 어떤 사람들인지 보기 다시 드리겠습니다. 1번 기수, 2번 기생, 3번 기자, 4번 기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는 확실히 빠지네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황진이가 대표적인 인물이었다고 하고요. 창호가 힌트를 줬는데요.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 보내시는 동안 신유진의 노래 방자 듣습니다.

춘향 부르러 건너간다. 건거러지고 맵씻고 대도 고운 처방자. 세수고 발랑거리고 우멍스런 처방자. 발자라고 눈치 있고 영리한 처방자. 쇠털벙치 궁초같은 햅시 있게 달았어. 성천동우주 접저고리 삼승보선육날씨를 수지비로 곱들 메고 청창원 앞자락을 뒤로 자처잡음에. 한 발 여기 놓고 또 한 발 저기 놓고.

춘향이 깜짝 놀래 그네 아래 내려서며 하마트면 낙상할 뻔하였구나. 허허, 알아. 사서삼경 다 읽어도 이런 쫄쫄이 문자 처음 듣겄네. 아, 인제 16살 먹은 처녀가 무엇이었죠? 낙태따네! 향단이 쏙 나서며, 아니 이 녀석아, 우리 아씨가 언제 낙태라더냐, 낙상이라고 했지. 그건 잠시 농담이고, 오늘이 일기화창어여 사또자재 도련님이 광알로 구경 나왔다가 자네들 노는 거동을 보고 빨리 불러오라 하시니 잔말 말고 건너가세. 아니 엊그제 오신 도련님이 나를 어찌 알고 부르신단 말이냐? 네가 도련님 턱 밑에 앉어 춘향이니 난향이니 기생이니 비생이니 종주리세 열시까지 세양주 신하라까지 종종 꼬아 파치라더냐? 이 죽음으로 쏙 빠질 녀석아. 허허, 우리 춘향아씨 집에서 글공부만 많이 하는 줄 알았더니 욕공부도 담뿍하였네 그려. 허나 자네 처사가 글렀지. 아니 내 처사가 뭐가 그러단 말이냐? 내기를 테니 들어봐라.

0: 신유진의 방자 듣고 왔습니다. 창호의 퀴즈퀴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가야금 명창 명기명창을 짧게 들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명기명창에서 명기는 어떤 사람들인지 질문을 드렸고 보기 내게 드렸습니다. 1번 기수, 2번 기생, 3번 기자, 4번 기린. 황진이가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사람들. 정답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8738님 정답 2번 기생입니다. 악기, 시 등 문학과 예술에 능통하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왠지 모를 슬픔도 간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셨고요. 1510님 기생입니다. 요즘은 잘 안 쓰는 단어인 것 같아요. 노래, 춤, 악기도 다 잘 다루었다고 하니까 지금의 연예인 역할을 하신 거겠죠? 라고 하셨고요. 맞습니다. 노랑토끼님 정답 2번 기생. 기생충 아니죠. 출근길 앱으로 들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재밌으시네요. 125님 정답 2번 기생입니다. 오늘은 퀴즈 정답 보내고 주차하고 얼른 올라갑니다. 출근길 함께해서 항상 고마운 창호이들인 햇살 하셨습니다. 아이쿠, 지금 올라가시면 어떻게 그 이어폰으로 저희 방송 계속 이어서 들으실 수 있으신가요? 정답 발표는 들어야죠. 그리고 선물 내가 당첨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까지는 들으셔야죠. 자, 창호로부터 퀴즈 정답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2번 기생이었어요.
0: 딩동댕.
1: 근데 한철이 삼촌. 옛날 기생들은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시도 짓고 악기도 다루던 예인들이었대요.
0: 그러게.
1: 그러니까 옛날 슈퍼스타 같은 거죠.
0: 맞지 맞지. 노래, 춤, 악기, 거기에 시까지. 이거 하나만 잘하기도 힘든데 정말 대단하다.
1: 지 말이 그 말이에요. 암튼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좀 얼른 불러주세요.
0: 좋습니다.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8738님 범장기지 떡들이고요. 3787님 어쩌다 못난이 김치, 1228님 소금구이 막창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선물 받으실 세 분 다시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8738 범장기지 떡, 3787 어쩌다 못난이 김치, 1228 소금구이 막창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 또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영화 헤어화 OST입니다. 배우 천우희 씨가 직접 가사도 쓰고 노래도 했어요. 조선의 마음 함께 들어보죠.

박천우의 노래 조선의 마음 듣고 왔습니다. 자, 1부 끝곡 정미나의 노래와 연주로 상사몽 들으면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120년 전의 어느 봄날, 증기기관차는 우렁찬 기적 소리를 내뿜으며 서울에서 신이주까지의 500km를 힘차게 달렸습니다. 이 땅에 무수한 꿈을 싣고 한반도의 척추를 가로지르던 경의선 철도. 하지만 분단의 역사 속에 열차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1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후 녹슨 철로 위에 새로운 희망이 슬그머니 피어났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철길은 다시 끊어지고 사람들의 꿈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녹슨 철로 위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질 희망의 기적 소리를 기다리며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0: 보내드린 햇살.
1: 만고강사 유람월제 삼신산이 어디 메뇨 일본에 이방장과 삼명주의 아니냐 죽장 짚고 붕을 실어 국내 산을 구경할제 경포 동

뭐 국내 산을 올라가니 전복만아 부용들은 하나당 개소사 있고 백절폭포 급한 물은 은하수를 기울인 듯 잠들

예시가 분명구나. 내 말 참 모준이라. 붉은 꽃, 푸른 잎과 나는 나비, 운한 새는 준광, 준색을 자랑한다. 동래산 좋은 영지 지척을 더져두고 못 본 지가 몇 해는고 다행히

0: 했지.
1: 다 그렇지.
0: 이곳을 당도하니 옛일이 새로워라. 와 세상 반입 내야 상전벽해르지 마소.
1: 다
0: 엽진하라.

0: 잔디 차르르르 깔린디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흔들거리고 놀아보세.
1: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의 쌀 2부 첫 곡은 윤혜성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정은혜의 소리로 망고강산 듣고 왔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분.

오늘 1부에 4723님이 아들이 둘 있는데 그 아들 변성기 오기 전 어린아이 일적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싶었다. 첫째는 못했고 둘째는 했다. 이런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진짜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가잖아요, 남자들은. 근데 변성기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목소리가 굉장히 낮아지는데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음악 시간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전부 다 목소리를 한 옥타브 밑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궁시렁 궁시렁 하는 것처럼 이게 노래 부르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소리들을 내죠. 그래서 음악 선생님이 항상 얘들아 좀 목소리 높여서 부르면 안 되겠니? 뭐 하긴 싫은 노래 억지로 부르는 것 같아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낮은 목소리에 웅시렁 웅시렁 거리는 것도 음악적으로 감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노래가 있습니다. 산만한 시선이란 팀인데요. 서림, 송재원 이렇게 두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는 2인조 남성 포크 듀오입니다. 노래 후반에 가사도 없이 낮은 목소리로 반복됩니다. 오보의 연주가 같은 멜로디를 연주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처진다, 어둡다 이렇게는 느끼지 않으실 것 같고요. 오히려 계속 반복되는 이 우우 소리가 이어질 때 어느 순간 감동의 물결이 쫙 밀려옵니다. 자, 산만한 시선의 노래 성두빌라 함께 들어보죠.

산만한 시선의 연주와 노래로 성두빌라 듣고 왔습니다. 관심 있으시면요, 너튜브 가서 이분들이 라이브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안경이 흘러내려가지고 코끝에 이렇게 거의 콧잔등 이렇게 콧받침이 붙어있을 정도로 엄청 몰두해서 노래 부르는 그 모습도 감동적이고요. 우를 우만 한 3, 4분 하는 것 같아요. 네, 제 기분에는 무한반복해서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자, 화요일입니다. 막힌 국악의 귀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김유석 박사님 오셨거든요. 바로 만나보죠.

0: 들으면 귀가 꽉 막히는 분들, 그 막힌 귀를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국악이 기가 막혀. 역대급 오늘 징솔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1: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자, 지난주에 가야금 병창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런데 두둥, 병창 이야기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라고 네. 하시네요.
1: 그 뭐 기본적인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네. 이렇게 하루 안에 끝낼 장르가 아니어서요. 네, 조금 얘기 조금만 더 해볼까 합니다.
0: 좋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지난주에 가야금 병창 얘기했으니까
1: 네.
0: 병창 이제 그럼 뭐 다른 학기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 드는데요.
1: 아, 촉이 막 나날이 이렇게 갈고 닦으시는 것 같아요.
0: 촉이 아니라 이 종이가 종이에 쓰여 있어요. 네.
1: 네. 아유, 모른 척 해야죠. 네, 가야금 병창 외에 다른 병창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0: 예.
1: 그 우리 가야금 병창 말고 뭐 거문고, 해금, 아쟁 막 이렇게 여러 개를 말씀은 드렸었어요, 그죠?
0: 예.
1: 뭐 아쟁 병창은 저도 사실은 들어본 적은 없고요.
0: 오.
1: 예, 이제 원리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일 거고요.
0: 오.
1: 아마도 어떤 용감한 연주자가 시도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0: 네.
1: 예, 그 또 그 다음에 레퍼토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0: 근데
1: 해금 병창은 들어본 적이 있죠.
0: 예.
1: 네. 해금 연주 보통 지금은 이렇게 앉아서 연주하게 되잖아요.
0: 예.
1: 근데 이 궁중계통의 음악에서는 예, 그렇게 반드시 앉아서 연주를 했었습니다.
0: 오호.
1: 그런데 이제 민간에서는 이렇게 서서 연주하거나 또는 걸어 다니면서 연주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0: 아, 그게 가능했군요.
1: 네, 이렇게 허리춤에 차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행악계통의 행악이라는 거는 행진음악.
0: 아, 예.
1: 이 계통의 음악에서 해금이 연주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 해금의 뭐 어떤 연주 방법의 뭐 복원까지는 아니더라도 2000년대 초부터 이렇게 서서 연주하는 경우가 연주회에서 가끔씩 보이기 시작했고요.

0: 또 그때 아마 이제 그런 실험적인 무대를 그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의 그 해금 전공 학생들이 주축으로 돼서 이런 뭐 관악 연주회, 뭐 해금 앙상블 이런 식의 공연들을 좀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1: 오.
0: 그 이후

0: 이 궁중계통의 음악에서는 예, 그렇게 반드시 앉아서 연주를 했었습니다.
1: 오호.
0: 그런데 이제 민간에서는 이렇게 서서 연주하거나 또는 걸어 다니면서 연주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1: 그게 가능했군요.
0: 네, 이렇게 허리춤에 차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행악계통의 병창 이외에 해금을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즉 병창 연주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했습니다.
1: 오, 좋습니다. 해금병창 어떤 거 들어볼까요?
0: 마침 제가 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판소리를 해금병창에 얹은 경우 또 창작곡을 해금병창으로 하는 경우 있었는데 그래도 또 우리 귀 한번 이렇게 뚫는 시간이니까 판소리의 버전을 판소리 한 대목을 해금에 얹은 그 대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1: 어우, 좋습니다. 해금병창, 저도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미리 살짝
0: 아,
1: 들어봤거든요.
0: 그러셨어요?
1: 근데 이 해금이라는 악기가 사람 목소리랑 좀 비슷하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하시고 한호흡 쉴때 고기에 해금을 딱 끼워 넣으니까
0: 네.
1: 마치 대화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또
0: 네네.
1: 소리 하시는 분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서도 뭔가 떠잉 하니까
0: 그렇죠,
1: 그
0: 예.
1: 부분이 더 강조되고 더 돋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특별하던데요?
0: 그게 아마 병창의 매력이 아닐까
1: 아, 맞아요.
0: 싶습니다.
1: 맞아요.
0: 예.
1: 단순히 따로따로 누군가 연주하고 누군가 소리 했을 때랑은 다른 느낌이 난다는 거.
0: 그렇죠.
1: 오,
0: 그리고
1: 좋습니다.
0: 또 그냥 반주 악기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1: 그렇더라고요.
0: 반주와 노래의 그 사이 어딘가를 채워주는 예,
1: 아하.
0: 이 느낌이 병창의 그 맛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 네. 자, 신현석의 해금병창 수군가 중 고고 천변 들어봅니다.

앞발 벽파를 치고 당기면 뒷발로 장난을 당기면

청산으로 돌고 이 꼴물이 저 꼴물이 팔팔 열에 열두 꼴물이 한 두 합수체 천만재 지방

0: 신현석의 해금병창 수군가 고고천변 듣고 왔습니다. 오, 진짜 매력있네요. 해금으로 병창하는 거.
1: 네, 공연 실황이었더라고요. 2023년에.
0: 예.
1: 네. 이 신현석 씨는 해금 연주자일까요? 판소리 연주 노래 창자일까요?
0: 이야, 갑자기 훅 들어왔네요, 질문이. 해금 연주자인가요?
1: 네, 그렇습니다.
0: 아 진짜요?
1: 네, 실제로 이제 해금 연주자이고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해금 맛깔나게 연주하는 게 조금 더 우리 귀에 잘 들렸을 것 같아요.
0: 예. 아 근데 진짜 궁금하네요.
1: 네.
0: 그러니까 가야금 병창은 이제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요. 그 하시는 분들 중에 뭐 다 나름의 비율이 있겠죠. 뭐 소리 7, 가야금 3. 가야금 7, 뭐 소리 3, 뭐 이런 식으로 어느 거에 더 비중을 둔다?
1: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0: 왜 자꾸 갑자기 문제를 내세요? 여기 지금 종이 없는 거.
1: 창호한테 제가 예 중독이 돼서.
0: 네.
1: 그 대학에서 어떤 전공으로 할 것 같으세요? 이 가야금 병창.
0: 가야금 병창 전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1: 성악으로 들어갈까요? 기악으로
0: 아야,
1: 들어갈까요?
0: 이렇게 또 OX 문제. 오.
1: 어떨 것 같아요?
0: 성악으로 들어갈까요?
1: 성악도 되고 사실은 기악도 되겠죠.
0: 야, 그래요? 네.
1: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학에 보면요.
0: 예.
1: 이렇게 모집 단위라는 게 있잖아요.
0: 오.
1: 네, 그래서 모집 단위에 보통 성악 전공 안에 이 가야금 병창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아, 그러니까 뭐 성악 아래에 판소리 전공, 민요 전공, 뭐 정가 전공, 그리고 가야금 병창
1: 그렇죠,
0: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1: 그렇죠. 네.
0: 아, 네. 악기 전공에 가야금, 거문고, 가야금 병창 이런 게 아니라
1: 네네네. 오. 기악 파트가 아니라 성악 파트로 보통 넣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게 왜 그런가 근데 한번 생각해 봤는데
0: 예.
1: 아무래도 그 소리의 기본 뭐 우리 흔히 국악인들 사이에서 목구성이라고 하는
0: 오.
1: 이게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됐기 때문이 아닐까
0: 아.
1: 네, 그렇게 생각되고요. 또 그나마도 가야금 병창이 모든 학교에 있는 게 아니고요.
0: 그래요.
1: 있는 학교에만 있습니다.
0: 음흠.
1: 네, 그래서 곧 이렇게 다른 전공처럼 이렇게 흔한 전공은 아니라는 거 그것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0: 네, 뭐 근데 소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악기 연주 이런 순서가.

0: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둘다 잘하려면 연습량도 엄청날 것 같긴 해요.
1: 그럼요.
0: 예.
1: 그게 이제 아무래도 뭐 소리도 해야죠. 악기도 해야죠. 이거를 둘다 동시에 어떤 감동을 줄 만큼의 공력을 무대 위에서 펼쳐야 되기 때문에
0: 네.
1: 그게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닌 거죠, 절대로.
0: 그러니까요. 오,
1: 네.
0: 대단하십니다. 가야금 병창, 검은고 병창, 세상의 모든 병창 하시는 분들.
1: 네.
0: 검은고 병창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1: 네, 검은고 병창 같은 경우는 가야금 병창만큼 뭐 이렇게 인구가 많지도 않고요.
0: 예.
1: 또그 가야금 병창처럼 전공이 개설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네, 역시나 검은고 전공자들이 병창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0: 예.
1: 소리하는 분들이 검은고를 얹어서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0: 전공은 없고 검은고 병창 클럽 이런 단체는 있던데요.
1: 그런 단체가 있던가요? 저도
0: 아, 단체가 있던데요.
1: 모르는데. 아, 네.
0: 예.
1: 그렇군요. 예. 어쨌든 연주하시는 분들을 보면 지금 이제 신캐동 선생님으로부터 시작해서
0: 네.
1: 김영재 명인까지 오고 그 뒤로는 전승이 막 이렇게 활발한 상태는 아니에요.
0: 검은고 병창이요?
1: 네.
0: 아하.
1: 그리고 곡도 지금 두 곡이 신캐동 선생님 이후로
0: 네.
1: 전승이 되고 있는데,
0: 어머, 그럼 검은고 병창 레퍼토리는 두 곡밖에 없는 거예요?
1: 예.
0: 이야.
1: 그렇습니다.
0: 와,
1: 물론
0: 왜더
1: 이제
0: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1: 뭐 이제 시도들은 있었습니다.
0: 예.
1: 예, 그래서 다른 뭐 춘향가의 한 대목이라든지 무슨 뭐 다른 판소리에서 한 대목 이런 식 또는 단가의 일부분 이렇게 해서 검은고 병창을 얻는 경우는 있었지만
0: 네.
1: 이게 뭐 그렇게 아주 활발하게 연주가 되는 그런 레퍼토리는 아니었고요.
0: 저 김영재 명인의 팔도 유람가 우리 방송에도 진짜 많이 틀었고 저도
1: 아,
0: 많이
1: 네.
0: 듣거든요. 언제 한번 다른 곡도 또 찾아 들어봐야 되겠네라고 했는데 그 다른 곡은 한 곡이었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숫자로 보면 아이구야.
1: 네. 그 역시도 지금 뭐 말이 나온 김에 얘기를 하면
0: 네.
1: 그 적벽가 중에 세타령이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역시 그것도 판소리의 한 대목입니다.
0: 맞아요.
1: 네.
0: 오, 그렇군요.
1: 아마 들어보셨던 그 대목을 검은고 병창으로 연주할 예, 그럴 뿐입니다.
0: 그렇군요. 하하, 검은고 병창, 그리고 가야금 병창, 해금 병창까지 얘기 나눴고, 아쟁 병창은 가능은 하지만 활발한 시도는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예.
1: 자,
0: 자,
1: 그래서 해금 병창으로 제가 갑자기 이제 시작을
0: 우리
1: 했는데
0: 갔잖아요. 네.
1: 네, 그거는 뭐 사실은 제 뜻이 있어서
0: 어떤 뜻이
1: 예.
0: 있으셨을까요?
1: 그 검은고 병창, 가야금 병창 요두 곡에 공통되는 곡이
0: 아,
1: 있어요.
0: 예.
1: 방금 말씀하셨던 팔도
0: 팔도
1: 유람가인데요.
0: 유람가.
1: 예, 그게 이제 명기 명창이라는 가야금 병창하고 사실상 같은 곡입니다.
0: 아, 제목만 다른 건가요?
1: 네. 팔도
0: 오.
1: 유람가라고 제목을 붙였지만 명인 명창으로 시작하거든요, 가사가.
0: 예.
1: 그래서 결국 뭐 이렇게 가사 따져보면 같은 곡입니다. 예, 근데 이제 가야금 병창 곡은 명기 명창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불려지고요. 검은고 병창은 명인 명창도 아니고 팔도
0: 팔도
1: 유람가
0: 유람가.
1: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0: 오, 그렇군요. 야, 같은 곡을 가야금 병창으로 또 검은고 병창으로 연주하고 있다. 이거 비교해서 들으면 아주 좋은 감상이 될것 같은데요.
1: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이 귀뚜람 시간에 최초로 예, 두 곡을 연달아서 한번 들어보면
0: 오,
1: 어떨까?
0: 영국인가요?
1: 네, 그렇게 붙여서 제가 요청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0: 예.
1: 피디님께. 우리 그 가야금 병창 레퍼토리 세 종류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0: 야, 또
1: 또훅
0: 오늘 막
1: 들어오나요?
0: 거의 뭐 기말고사인가요? 이렇게 기말고사 수준인데, 판소리의 한 부분.
1: 예.
0: 네, 아까 그 세타령 말씀해 주셨는데, 적벽가의 세타령처럼.
1: 네.
0: 그 다음에 단가를 연주하면서 부르는 거.
1: 예,
0: 그리고
1: 그렇습니다.
0: 창작곡.
1: 아, 딩동댕.
0: 와,
1: 예,
0: 맞췄어요.
1: 1부의 창업 퀴즈 너무 잘 풀어주시더니 2부 역시도 잘 풀어주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그 여러 그런 장르 중에 예, 하나가 바로 판소리 한 대목 그리고 단가 한 대목 이렇게 검은고병창이 있고요.
0: 예.
1: 어,

0: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단가 대부분이 뭐 우리 이렇게 저렇게 놀아보자. 뭐 건강하게 노는 게 최고지. 예, 뭐 친구들 불러서 놀자. 뭐 헐리를 하면서 놀자. 이렇게 끝난다고요.
1: 예.
0: 예, 이 명기명창 또는 팔도유람가도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1: 어허.
0: 그래서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1: 네. 명기명창 이게 어떤 뜻인지도 궁금해요.
0: 명기. 예, 말 그대로 유명한 기생. 아, 오늘 참 창호의
1: 퀴즈에서 잠깐 나왔었잖아요. 예,
0: 유명한 기생이고요.
1: 아.
0: 명창은 노래 잘 부르는 유명한 소리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검은고병창에서는 명인명창으로 불러요.
1: 아.
0: 예,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하고 궁금증을 가졌었는데
1: 예.
0: 신케동 선생님이 이제 검은고병창을 이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1: 예.
0: 그때 활동하셨던 당시가 한 1930년, 40년, 70년, 80년대까지 70년대까지 그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기생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국악이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를 당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했고요.
1: 아,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0: 네, 그래서 신케동 선생님은 아이, 나 이거 명기명창보다는 기왕이면 명인명창이라고 부르는 게 좋지 않겠냐.
1: 아, 그러네요.
0: 예,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1: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하여.
0: 그렇습니다.
1: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0: 그래서 이제 명인명창이라는 가사가 등장을 합니다.
1: 자, 이제 음악 들어봐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명기명창 안 들으면 안 되겠죠.
0: 그렇죠.
1: 예. 예.
0: 그 우리 한성기째 가야금 산조 잠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1: 예.
0: 한 몇 주 전인데요.
1: 김창조,
0: 네, 김창조라는 분에서부터 시작해서 한성기 선생님으로 이제 그 김창조째의 소리가 전승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한성기라는 명인이 바로 이 명기명창 가야금 병창도 녹음을 남기신 게 있어요.
1: 야.
0: 그래서 그거 한번 들어보고.
1: 오래된 음원이겠네요.
0: 예,
1: 그래서 좀 지직지직 소리 들릴 수 있습니다.
0: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신케동 선생님이 직접 하신 명인명창으로 시작하는 팔도유람가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 자,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곡 다른 악기 한성기 가야금 병창 명기명창에 이어서 신케동 검은고병창으로 팔도유람가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중상제 이룬 대 수군 산수군 요를 불러

Thank you.

0: 한성기의 가야금 명창으로 단가 명기 명창 듣고 왔고요. 이어드린 곡은 신케동의 거문고 연주로 같은 음악인데 노래 제목 다른 곡이었습니다. 거문고 명창 8도 유람가까지 들어봤습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르네요.
1: 네. 네. 뭐 가야금이 조금 뭐 땅기당당 기다당

0: 이렇게 한다면 건물은 예. 드렁덩덩 이런 예, 좀 타격감이 있죠.
1: 느낌이 예. 들고요.
0: 물론 비가 많이 내려서 예. 그 음원이 옛날 음원이다 보니까
1: 먼저 들었던 가야금 경창곡은
0: 예, 지직거리는 게 있어서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그 가야금과 검은고의 비교가 이렇게 좀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1: 그리고 2주간에 걸친 그 병창에 대해서 배우면서 아 그냥 두 사람 몫을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0: 네.
1: 직접 연주하면서 소리하기 때문에 더 유기적으로 악기와 목소리가 이렇게 비벼지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0: 그 표현 너무 좋은데요. 비벼지는구나.
1: 비비던가 아니면 말던가. 네. 국에 밥 말듯이.
0: 저도 오늘 새로운 표현을 예. 예. 신선합니다. 비벼진다. 오, 예. 잘 제가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런 것도 저도 깨달았습니다. 예. 자, 병창 이야기까지 이렇게 잘 마쳤고요. 이제 떠나실 시간이 됐네요.
0: 네, 우리 또 뭐 오늘은 이 정도 마무리하고 또 네. 다음 주에 또 뭐 재밌는 것도 가져와야죠.
1: 좋습니다. 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귀뚜람 김유석 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보내드리면서 모래의 해금 병창곡 태평가 오늘 끝곡입니다. 이 음악 들려드리면서 저도 끝인사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1: 선천적으로 목을 잘 타고나지를 못하셔 청은 좀 안 좋지만은 어떻게 그 공력을 들였던가 참 어느 누구 못지않게 적벽가를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술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성품은 인자하셨지요. 남 말 잘 안 하고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편이에요. 그러고 장난을 많이 해요. 미국 시조를 하고요. 중국 시조도 하고 장난으로 그렇게 창작을 하셔갖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웃겨요. 그래서 주위의 국악인들이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랬죠. 박봉술 명창과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낸 판소리 곱법의 예능 보유자 정초로 명창이 기억하는 박봉술 명창의 기억입니다. 판소리 전문가 최동현 군산대학교 명예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2: 박봉술 선생을 만난 것은 1980년대 중반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전주에 있는 사람들이 판소리 감상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박봉술 선생의 공연이 아니고 송순섭의 공연이었습니다. 근데 박봉술 선생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 제자입니다. 제가 쓸만한 제자니까 잘 들어봐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이제 시켰어요. 그리고 박봉술 선생이 북 잘 쳐요. 그러니까 북을 이제 치고 자기 제자가 소리 완창을 했어요. 적벽가를.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도 소리를 해야지 선생이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박봉술 선생이 적벽가 한 대목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들었습니다. 직접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0: 마지막 박풍 선생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목소리가 탁하고 그래서 공연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자인 송순섭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목이 부러지진 않았지만 상승이 안 나죠. 이번에 하동가서 뭐 100일 공부를 하고 나왔는데 이제 조금 소리를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통성으로 그렇게 그냥 입을 딱 벌리고 배에서 우러나온 소리로 고음은 안 되지만 하여튼 이렇게 고음을 내는 그 기교가 몸에 익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박봉술 명창도 그러지 않았을까. 동양의 예술이라는 게 꼭 있어야만 있는 것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서양의 작품들 있지만 이거 보면은 어디 빈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도 하얀색이든 파란색이든 다 칠해야 돼. 서양 미술에서는. 그런데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그러지 않죠. 산이 있고 색을 안 칠한 부분이 많아. 그 색을 안 칠한 부분 아무것도 없느냐? 그건 아니고 거기가 하늘일 수도 있고 구름일 수도 있고 안개일 수도 있죠. 동편파 소리가 없어질 뿐 알았는데 특히 순양가라든가 적벽가도 이제 송만갑 계열의 그런 거 박봉술 선생이 소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전해준 것이 공이 크고 크지. 그 양반 목이 거칠잖아. 그리고 동편판 소리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뭐 대마디 대장단에 소리 끝을 탁 끊어서 하고 거친 소리로. 그런데 그걸 이렇게 쫙 이어가는 것이 그게 멋있죠.
1: 살려 두고는 못 가리다. 이 발홍한 젊은 열을 나온 자만 배워두고 즐거운 장을 가려하시오. 내 마음이 어찌 되겠느냐. 우리 마누라를 달래랄지. 허허 마누라 우리 마오.
2: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술 명창을 기억하는 최동현 군산대 명예교수의 기록입니다.
3: 안녕하세요. 오름세의 송창현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20번째 본선 무대가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국악방송 TV와 라디오 생중계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이 시대의 감성을 담은 새로운 우리 음악 10곡이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고의 영예인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실 분들은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저희 오름새도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4: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5: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국가 무형유산을 대표하는 두 전통춤 승무와 태평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마련됩니다. 2016 국가 무형유산 승무 태평무 보유자 연합 공개 행사가 6월 24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공연은 국가 무형유산 승무 보유자 최상묵 명인과 태평무 보유자 양성옥 명인이 함께하는 연합 공개 행사입니다. 전통춤의 맥을 이어가는 보유자뿐 아니라 이수자와 전수생들도 함께 무대에 올라 각 종목의 전승 현장과 예술적 깊이를 함께 보여줄 예정인데요. 특히 양성옥 명인의 강선영류 태평무와 최상묵 명인의 임해방류 승무를 실황 연주와 함께 직접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태평무가 나라의 평안과 번영을 기원하는 품격 있는 춤이라면 승무는 절제된 몸짓과 깊은 내면의 울림이 돋보이는 우리 전통춤의 대표작으로 꼽히는데요. 이와 함께 강선영춤 본, 장구춤,

0: 한량무, 그리고 건무와 살풀이춤 등 다채로운 전통춤 무대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은 전석 초대로 진행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국립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해보세요. 청년 예술인들의 열정과 개성이 담긴 무대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마련됩니다. 석촌호수 아뜰리에에서 열리는 2016 더 임팩트 공연이 6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관객들을 찾아가는데요. 더 임팩트는 청년 예술인들의 창의적인 작품과 무대를 소개하는 공연으로 각기 다른 색깔을 가진 두 팀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6월 27일 토요일엔 크로스오버 앙상블 비벤의 단독 공연 흥, 한, 멋이 펼쳐지는데요. 이 비벤은 국악과 클래식, 크로스오버 음악을 바탕으로 전통의 정서와 현대적인 감각을 함께 담아내는 청년 예술인 단체입니다. 이어 28일 일요일엔 거문고 연주자 박나혜의 독주회 6줄의 작은 숲이 이어집니다. 거문고의 6줄에서 펼쳐지는 섬세한 울림과 깊은 음색을 통해 전통악기가 들려주는 또 다른 매력을 만나볼 수 있는 무대인데요. 청년 예술인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무대 2016 더 임팩트와 함께 주말 오후 색다른 음악여행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관람은 사전 예약으로 진행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통 예술을 바탕으로 한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만나볼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됩니다. 수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김이수 아트센터 스페이스1에서 2016 스페이스1 대관지원 6월 공연이 관객들을 찾아가는데요. 스페이스1 대관지원 사업은 전통 예술 예술가와 예술 단체들이 자신만의 창작 세계를 무대 위에서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통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새로운 해석과 실험을 더한 작품들이 꾸준히 소개되고 있는데요. 먼저 6월 24일엔 누보의 비움의 비상이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밀도를 주제로 가야금과 아쟁 두 현악기의 음향적 가능성을 탐구하는 무대인데요. 전통 현악기의 새로운 매력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이어 6월 27일엔 살롱드 파주의 전통의 숨, 오늘의 울림이 펼쳐집니다. 전통 성악과 기악 그리고 피아노가 함께하는 공연으로 익숙한 소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만나볼 수 있는 무대입니다. 그리고 6월 30일엔 빈빈정 세상 만물 이야기꾼의 악착동자가 이어지는데요. 전통 설화 악착보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판소리와 탈춤, 사물놀이, 신체 표현이 어우러진 복합 연희극입니다. 아,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열리는 공연이지만 음악과 연희, 창작극까지 각기 다른 매력을 담고 있어서 취향에 따라 이렇게 골라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통예술이 오늘의 감각과 만나 어떤 모습으로 확장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번 스페이스원 대관지원 6월 공연을 통해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컴퓨터와 인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어느 심리학자는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친밀한 안정감을 더 이상 인간에게서 기대하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하는 전망을 내비춘 적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정교해지면서 그런 전망은 이미 낯선 것이 아니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